0: 은근 노래가 매력 있네요. 뭔가 있었던 듯한 편곡 같지만 소리 하나하나 평범함을 거부한 네. 제이크의 골든 아워였습니다. 2001년생 뮤지션인데 이름이 JVKE예요. 그래서 주크인 줄 알았더니 이 V가 A를 거꾸로 쓴 거래요. MG답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과 잘 어울리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투표하고 등산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7433님. 아, 부지런하십니다. 예. 다치는 데 없이 네, 등산 조심하시고요. 또 낮에 볕이 세니까 네, 뭐 더위 안 먹게 물도 많이 드시고. 3700번님은 요즘 강아지 아침 산책 시간을 좀 땡겨서 다니는데요. 바람이 상쾌해서 저도 댕댕이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젠 댕댕이도 미리 현관 앞에서 대기할 정도라니까요. 아유, 참 얘들이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알죠. 예. 2552님, 저는 어제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 가지 풍경이 또 엇갈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11시까지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라디오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립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빗을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4만원
1: 재고관리
2: 4만원
1: 생산관리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이 노래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뒤에는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뭐예요 이슬기님? 네, 그러실 만도 하죠. 그 유명한 아스톨 피아솔라의 리베르 탕고라는 곡을 아주 묘한 분위기로 예,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곡인데 그레이스 존스라고 하는 뭐 패션 모델이기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했던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엔터테이너가 노래로 불렀어요. 제목이 I've seen that face before. 저 얼굴 나 한번 봤는데 라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분위기에 네. 외국 음악에서 갑자기 익숙한 뽕짝 리듬이 느껴집니다. 0453님 네. 우리가 쿵따라락딱 삐약삐약 그렇게 늘 옛날에 많이 표현했던 임기인님 맞네. 예전에 MBC에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에 차인표 씨가 나올 때 BGM으로 나왔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라마 제목까지 기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김영광님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합니다. 매일 일하느라 메시지도 못 보냈는데 오늘 형편이 돼서 좀 남겨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아 오늘 형편 되신다면은 일을 그죠. 오늘 법정 공휴일이니까 아마 쉬실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귀한 날 또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어지는 곡은 정복숙님께서 윤상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Back to the Real Life.

이상은 삶은 여행 함께 들었고요. 야, 어제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이든희 엄마 어머니가

아예 하교하고 다시 듣기로 방송을 들려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왜 체스 대회 주말에 나갔다는 이든이 네, 응원해달라고 1학년 친구였잖아요. 저기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앱으로 혼자 배우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대회를 나가봤는데 결과는 2승 1무 2패. 오, 뭐 순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아이도 또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지금 투표하고 가족들이랑 태안으로 갯벌 체험 가고 있습니다라고. 야, 역시 또 부모님이 이렇게 부지런하시니까. 예. 7008님, 이든 어머니,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0806님, 저는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따라서 낚시 왔어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왔는데 물 위로 햇살이 비치는 풍경이 참 좋네요. 오늘은 물고기보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더 많이 담아가겠습니다. 야, 진짜 다들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버지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자, 이어서 원 리퍼블릭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Good Life.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 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K푸드의 열풍을 타고 참기름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참기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 늘었다고 하는데 6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3억 정도. 근데 왠지 아시아 국가에 많이 팔렸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는데 이 참기름이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은 뭘까? 일단 화학적 첨가물이 없을 뿐 아니라 고유의 고소함과 또 깊은 풍미로 샐러드나 채식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 고급 피니싱 오일이란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래요. 야, 그러고 보면 뭐 삼겹살에 김밥, 라면, 그 뒤로 참기름, 뭐 김치는 이제 디폴트죠.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앞으로도 어떤 K푸드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여행이든 업무로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외국 도시 그러면은 일본 도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앞으로 이 도쿄의 번화가죠. 시부야에 간다면 무심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 시부야가 길거리 쓰레기 투기에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 진짜 사람 그 시부야 크로싱이라는 데가 와 사람 엄청 많긴 해요. 근데 단속 요원을 최대 50명까지 배치를 해서 쓰레기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2,000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19,000원, 네, 이 정도 현금이든 신용카드든 QR코드로든 어떻게든 내야 하고요.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물론 뭐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혹시라도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70년이 넘도록 민간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를 직접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6월 12일 강원도 양구에서 DMZ 평화의 길 26코스 걷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참가비가 10,000원입니다.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이 걷게 될 이 26개 코스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절경을 볼 수가 있고 걷기 행사가 끝나면은 박수근 미술관과 양구 백자 박물관에도 들러볼 수 있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서 참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려요. 양구에 가면 아주 독특한 지형을 하나 볼 수 있답니다. 고지대에 형성된 분지. 그 모습이 마치 화채 그릇을 닮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말린 시래기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모르겠는데 이 지형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예요. 따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실 수 있는데 대신 저희가 힌트를 아주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예요. 네, 네, 펀치와 찬열이 함께한 노래 Stay With Me 듣는 동안 정답 맞춰주십시오.

펀치와 찬열의 Stay With Me. 도깨비 얘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 언제적 도깨비냐. 그나저나 오늘 저칼로리 퀴즈, 화채 그릇을 닮은 고지대에 형성된 분지. 야, 이거 저만 몰랐네요. 세상에 펀치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나 몰랐는데. 7798님 정답 펀치볼. 두타연 정말 좋아요. 시댁이 양구라서 시댁 갈 때마다 일부러 두타연 들리는데 물이 정말 좋아요. 라고. 사람 못 들어간다며.

그 근처까지는 가실 수 있나 보구나. 자, 일단 7798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양구 가면 꼭 시래기를 사옵니다. 4677님. 시래기가 진짜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 자, 종합 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7105-3941, 또 이서현, 김종한, 네, 심애진님, 이렇게 다섯 분, 소소하지만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펀치볼. 예. 이어서 6397님의 신청곡입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0: 데일리 스파이스 슬프며 안녕, 앞서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이어드렸는데요. 페퍼톤즈 너무 좋아하시는 황정현님이 이 팀의 음악을 듣다 보면 대학 신입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는 몇 안 되는 뮤지션이라고요. 야, 페퍼톤즈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듣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살고요. 지금 아이들과 노루 생태공원 가고 있어요. 산, 하늘, 바다, 우리 세 남매 건강하라고.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멋지다. 산이, 하늘이, 바다, 건강하라고 응원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네, 0592님도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네,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0년 전 인제 원통 12사단에서 군 생활하면서 비무장지대를 수색 정찰하신 4267님, 아까 양구 펀치볼 문제 듣고 옛날 생각나셔서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8077님, 양구에서 군 생활했어요. 그땐 주먹으로 땅을 쳐서 그런 이름이 생긴 거라고 들었다고, 펀치볼. 뭐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보니까 양구에서 군 생활했던 분들 뿐만 아니라 남친 군대 보낸 분들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아유, 어쩐지 정답이 많다라니. 예. 또 아드님 보낸 분까지도 양구, 그러니까 많이들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가

0: 네, 토마토 카레 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6418님은 사전투표로 여유 있는 아침입니다. 셀프 염색약 바르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또 처음 투표권 받은 재수생 아들, 투표하고 집밥 먹고 학원 간다고 방금 나갔네요. 그리고 처음 투표권 행사하는 때 기분 다 생각나세요? 나 어른, 나 어른임. 박주영님, 매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 어제 퇴근하는데 너무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매주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자, 휴일인 듯 휴일 같은 휴일 같지 않은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개빈 제임스의 Always 2부 끝곡으로 듣고 잠시 후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0: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영국 출신 뮤지션 닐 해넌이라는 사람의 원맨 프로젝트예요. 디바인 코미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단테의 신곡으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어로는 디비나 코미디아라고 한대요. 코미디아는 희극이고요. 디바인은 이제 뭐 신에게서 바로 신에게서 물려받은 뭐 이런 뜻. 그래서 아마 신곡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원래 뭐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창한 책을 자기의 프로젝트 인명으로 한 닐 해넌. 유학 때 친했던 영국 친구 하나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이 팀의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야 뭐 평소 때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악만으로 볼 때는 아주 매력 있는 그런 팀입니다. 프로젝트이지만. 자, The Divine Comedy의 Come Home Believer라고 하는 노래, 오늘 생각난 곡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뮤지션 닐 해넌의 프로젝트 The Divine Comedy의 Come Home Billy Bird였습니다. 나 이 목소리 아는데 노래는 처음 듣지만 다른 곡 뭐 국내에서 그렇게 히트곡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가끔 선곡했던 뮤지션이고요. 좋은 곡이 꽤 많아요. 예, 박순덕님. 디바인 코미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평일엔 일하느라 이 코너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플리에 잘 담아갈게요 라고 김지원님 노래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주말 이 시간에는 하티스트 송 그러니까 주중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이 하트 이렇게 눌러주신 곡 제일 많이 하트 받은 곡들 이렇게 주말 3부 시작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뭐 사용하시는 음악 앱으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지만 또 이제 라디오에서 나올 때 기분이 좀 다르니까요. 자 하트 마음에 드시면 많이 눌러주시고요.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멕시칸, 브람스 암마이자,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함께 할게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드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혹시 편집기 넣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No Doubt의 히트곡이죠. It's My Life. 사실 이 곡은 80년대 영국 뉴웨이브 밴드 톡톡이라는 팀의 원곡을 리메이크를 해서 원곡도 인기는 있었는데 원곡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아, 오늘도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어요. 오래된 라디오로 주파수 맞춰서 켜놓고 듣고 있는 4238님. 네, 라디오는 주파수 돌려서 예, 그렇게 듣는 게 또 제맛이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살 손자랑 학습지하면서 오아이온 듣고 있는데 노래 나올 때 리듬 맞춰 춤추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이고, 7살 아이도 알차게 보내고 있군요. 3887님.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박효정님은 고2 딸 방에서 알람이 한 10번 정도 울린 것 같은데 등교할 땐 당연히 깨우는데 오늘은 문 안 열고 그냥 놔두려고.

딸의 알람 때문에 저희 부부 환청이 들릴 때도 있어요. 아니 가서 알람이라도 좀 꺼주시면 예. 그러니까 참 저도 잠에 대해선 할 말이 많은데 들기는 어렵지만 업어가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아 진짜 저 옆방에서 울리는 알람을 내가 꺼주고 예 그러고 자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권미정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 햇빛 bless you.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 길을 걷다 보면. 박주영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빨래 널기.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섬유유연제 향기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햇살이면은 뭐 반나절이면은 마르지 않을까. 상암동 기준. 공구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구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아, 이름값 하는군요. 투표하고 9살 딸내미와 어디든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저 그늘로. 예, 저희가 편의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하드 두 개 소소하지만 예, 따님과 하나씩 드셔요. 네, 파라솔 아래에서 일단 드시면서 계획을 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5069님은 중3 아들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휴일이라 가기 싫다고, 감기 기운에 배도 아프다고 막 일단 걸어 했더니 순순히 가네요. 꾀병이겠죠? 그래도 또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아프다고 뭐 꾀병이든 배 아픈데 뭐 아예 열만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예. 힘내라 아들이라고. 저 뭐 학원은 휴일이 없군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고생이실 테고.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이 집도 하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네, 소소하지만. 이어서

기타 없는 락밴드의 대명사가 된 영국 출신 밴드 퀸의 Somewhere Only 아 잠깐만요 아, 또 확인해야 돼요 퀸 영국 맞죠? 예. 아, 저번에 한번 어느 팀이었더라? 네, B52라는 팀을 저는 이제껏 30년 넘게 영국 밴드로 알았다가 미국 팀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유럽 스타일을 이렇게 슬쩍 가미하는 미국 팀들이 없진 않지만 네. 자,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영국 서섹스 출신의 퀸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

0: 국가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배지영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수박은 비싼 게 맛있다길래 오래오래 맛있게 먹을 마음으로 마트에서 한 통을 거금을 주고 구입했어요.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낑낑대면서 겨우 들고 왔는데 아이들이 와 수박이다 환호를 하고 과일을 싫어하는 남편도 올해 첫 수박인가 관심을 보였죠. 쩍 하고 갈라보니 색도 빨갛고 참 잘 익어서 군침이 돌았는데 이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몇 입 먹고 말고 뭐 애들은 그래도 좋다고 먹었는데 저는 좀 김이 샜어요. 올여름 첫 수박인데 비싼 건데 이거 냉장고에 또 자리는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언제 다 먹지?

갑자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수박 참 아니 색깔도 빨갛다면서요. 이게 뭔 일일까? 예. 이게 은근히 껍데기 같은 게 많이 남는 또 과일이잖아요. 예, 이게 관리하기가 귀찮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뭐 날 더울 때 시원하게 화채, 예, 화채 할 때 이렇게 뭔가 뭐 사이다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보태봅니다. 첫 수박은 밋밋하게 끝났지만 또 잘 익은 두 번째 수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혹시 수박 잘 고르는 방법 알고 계신 분들 도움 좀 주세요. 이렇게 6월 3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이것은 컨트리인가 팝인가? 네,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였습니다. 수박. 보기에도 멀쩡했는데 맛이 맹탕이었다라는 배지영님의 사연에 많은 아침 가족들께서 잘 익고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일단 박현진님, 세상에. 2064님, 어떡해요. 수박 맛 없으면 바로 화채죠. 저도 며칠 전에 같은 경험을 했어요. 수박이 너무 맹탕이더라고요. 5963님. 그런가? 첫 수박들은 다 좀 단맛이 덜 배어 나오나요? 그럴 땐 달달한 꿀 넣고 얼음을 같이 갈아서 땡모반을 만들어주세요. 유현일님. 아, 그 태국식 수박 주스. 어우, 전 엄청 달던데. 땡모반.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 수박의 검은 선이 진한 거를 고르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김현수님. 저는 첫 수박 대박 성공했는데 뭘 보고 아냐면요. 꼭지 말고 밑부분 배꼽이 작은 아이들을 골라보세요. 그럼 완전 맛난 수박을 살 수 있어요. 잠깐만 수박. 꼭지 말고 그 아래쪽 배꼽이 있던가? 아, 그렇게 살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효숙님의 조언이셨고요. 바닥에 닿는 노란 부분이 진노란색이면 잘 익은 거래요. 라고 또 배주원님도. 그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통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근데 혼자 해보다 직원께 여쭤보면 그나마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라고 2812님. 자, 아무튼 수박 도전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낭패 없도록 다들 성공 응원합니다. 한수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성시경의 새 싱글이 나왔다고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송예림, 투린, 전경진, 김숙경, 0123 외에 많은 분들의 신청곡 성시경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하루처럼.

케이씨 어느 햇살 좋은 날. 아 이게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OST에 있었어요. 투표하고 온 가족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유옥주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7578님 우리 집 냥이에요. 일주일 전에 입양해서 집사가 되었는데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벅차고 기뻐요. 빗질 해주고 나니까 좋은지 뻗어서 자고 있어요. 히히. 우리 냥이 어때요? 라고 계속 히히히.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애가 아주 그냥 잠에 푹 빠져있는, 네.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코하고 입매가 귀여워 보여가지고, 아이고, 예. 행복한 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수박 고르는 얘기 한참 하시다가 67677님이 그 옛날에 삼각형으로 잘라서 맛도 보고 했는데 요즘은 정이 없어요. 정이. 그니까 옛날에는 다 웬만한 수박 그렇게 부엌칼로 이렇게 쫙쫙쫙 세 번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맛도 보게 해주고 그랬는데 아 요새 그게 없구나. 4238님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요 라고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신청하셨는데 준비했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10시 반부터 수학 수업인데 수업 가기 싫어요. 저는 수학 과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은 다 재밌어서 학교 오는 줄 알고 저도 수업을 해보니까 선생님도 째고 싶을 때가 있다. 네, 1741님 파이팅입니다. 오늘 친정 엄마 아빠의 작은 농장에 복숭아 나무 노랑 봉지 씌우러 새벽부터 왔어요. 투표도 했고 휴식 좀 취하면 좋을 남편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1741님하고 2551 방금 사연자님 예, 하드 하드라 그러면 요새 MZ들은 또 모른다고도 하네요. 네, 아이스 캐키는 알레나 보내드릴게요. 자, 다들 알찬 수요일 보내시고요. 끝곡 6420님의 신청곡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오, 오랜만인데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순위나 수치상의 성공에 얽매여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재미없는 게임으로 느껴졌죠. 숫자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다움 진짜 멋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5: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플로랄 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6: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

M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뭐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을까요? 공휴일인데? 투표 마치고 나면 반가운 약속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오늘.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첫 곡을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으셨다면 못 느끼셨을 텐데 아주 그 집중해서 분석해서 들으셨다면 이 팀이 밴드 음악인 것 같은데 기타 소리가 안 들리네 뭐 이렇게 찝어내셨을 수도 있어요. 영국 밴드 키는 독특하게도 기타리스트가 없어요. 대신 피아노가 모든 걸 다

0: 대신했죠. 그러니까 드럼, 베이스, 피아노. 또 어떤 팀은 피아노 대신 건반이 없고 드럼, 기타,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3인조로 편성된 팀들도 있는데 각기 그러니까 편성에 의해서 이제 음악 방향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자신만의 독특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퀸입니다. 퀸. Somewhere only we know. 오, 멋있다. 오로지 우리만 아는 그곳으로 함께 가본 건 어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와, 회사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늦잠 자고 예. 그렇게만 보내기에는 좀 중요한 날이죠. 네, 뭐 제가 꼭 집어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테니까 저까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 담당 DJ입니다. 예, 여러분의 공휴일 오전 시간에 어울리는 음악들 들고 왔고요. 12시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빌리 조엘은 사랑한 아내 엘리자베스 웨버를 위해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명곡이 됐어요. 그 여인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생. Just the way you are.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그 모습을 사랑할 뿐이에요. Just the way you are. 저는 사실 뭐 무슨 기념일, 뭐 몇 주년 이런 거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냥 지금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까지 몇 년째가 됐고 몇 년이 됐는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라디오를 챙겨 들어주시는 분들이 축하 인사를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6월 3일이 제가 MBC 라디오로 복귀한 날이었으니까 오늘이 그 기념일이더라고요. 아유 감사해라. 어제에 이어서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일안 해요. 그 꼬박꼬박 챙겨주신 분들에게 그 마음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참 감동스럽다, 이 글이. 오빠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지 어느새 2년. 평범할 뻔한 하루하루를 행복의 기운으로 살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라디오를 들으며 얻은 힘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개영, 지니, 경숙, 드림. 아, 감사합니다. 이 카드가 너무 예쁘네요. 카드로 손글씨 써서 보내주신 분도. 미리미리, 그러니까 날짜 계산해서 방송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이, 참. 고마워라. 어쩌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커피밖에 없는데. 그래요. 아이스크림, 커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섭 씨, 형님. 저는 이거 들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야, 앞으로 오래 들으면 되죠? 아, 그게 더 반갑죠. 그럼요. 저랑 스텝을 밟아가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호흡하는 거. 그게 뭐 언제일지라도, 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 중에 최희원 씨가 뭐꼭 여름마다 챙겨 듣는다는 노래. 아, 오늘도 더워요. 네, 오늘도 여름이에요. 리키가 노래하는 Every Summer Time입니다.

여름을 주제로 한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니키의 Every Summertime 그리고 지금 방금 노래 끝난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예. 참 여름 아니 여름들 좋아하세요? 여름 그러니까 딱 계절이 겨울하고 여름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름을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이 더 좋고요. 근데 여름이 좋은 이유가 또 다양하더군요. 뭐 낮이 길어서 좋다. 강아지랑 밤에 산책하기 참 좋아서. 또 맥주가 맛있어지는 계절이라서. 이건 또 뭐 저 공감합니다. 맥주뿐만이겠어요. 평양냉면 벌컥벌컥. 팥빙수 그냥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계절. 또 이거 있죠. 겨울 내내 운동 열심히 해서 만들어둔 그 근육질 자랑하고 싶어서 여름이 빨리 오길 기다리시는 청춘 남녀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또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네요. 그냥 아유 무더워 덥기만 해 아유 끈적끈적 뭐 이런 그 비협조적인 그런 생각만 조금 버린다면 또 여름도 즐길 만한 거리들이 꽤 있다는 그런 생각 하게 되는군요. 그렇구나. 옷차림에 신경을 덜 써도 괜찮은 그런 여름이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름철 옷차림을 그냥

대충 티셔츠나 반바지만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많이 차려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탁탁 뭐 두 피스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더라도 그 약 이렇게 간편하게 입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 그렇죠? 겨울에는 막 이것저것 막 두껍게 입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어도 딱 티셔츠 한 조각으로만 표현이 되는 그런 옷이라서 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방선거 날이면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 시간에 있어 왔는데 공휴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다른 일 하시다가 오늘 여유 있게 라디오 틀었더니 이문세네. 우와 반갑다 하시는 분들 아이고 저기 여기저기서 손 드시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종종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선미 씨가 신청한 김동률입니다. 황금 가면 그리고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0: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는 대회가 열렸다. 공작새를 필두로 해서 뭐 뻐꾸기, 독수리, 카나리아 다들 신청서 접수하고 다들 줄 서는데 퍼드득 퍼드득 저기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온다. 정말 아름다운 깃털이 가득한 저 새. 와, 제가 1등 하겠는데? 딱 봐도 그래 보이더니 역시 그 멋진 새가 1등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 새가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붙어있던 깃털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정체가 드러난 거다. 뭐야? 넌 까마귀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왔더라면 더 좋아 보였을 것 같은데 까마귀가 왜 그랬을까? 그 동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뭘까? 동화책에는 까마귀 말고도 달리기 경주를 하는 토끼와 거북이도 있고 서로 집에 놀러가는 그 여우와 두루미도 있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개미와 배짱이도 등장한다. 은혜를 갚는 호랑이가 있는가 하면 다 죽게 생긴 걸 구해줬더니 주인을 물어 죽이는 독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린 누굴 선택하게 될까? 토끼? 개미? 아름다운 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까마귀면 안 되는데. 역대 최고로 정말 이번에 모든 직책을 맡은 사람들 하나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혔다 소리를 듣는 동화 같은 선거가 될 순 없을까? 6시까지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자 슬슬 움직여 봅시다. 네. 권리를 행사해야죠. 그럼요. 네.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f only my heart could speak. 코디 플라이의 노래, 연주.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G.O.D의 길. 예,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했군요. 프로듀서도 했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한번쯤 누구나 다 자신이 걸어왔었던 길을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길로 가든 아니면 돌아가든 아니면 또 우회하든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네. 문세 아저씨. 문세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최보현 씨. 아저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종종 문자 남기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 더 잘 알아가요. 가면서 이게 초등학생인가? 서로 알아가자. 그러자. 그러면 일단 이문세 아저씨를 좀 많이 검색해봐. 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 얘기도 좀 해줘요. 보현 씨. 예, 그래야 우리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네, 일방적으로 이문세만 알면 안 돼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간간히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래요. 고마워요. 네. 2024년에 아저씨가 다시 라디오 돌아오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배송희 씨. 그래요. 책임, 무게감 이런 게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더 커져요. 나날이 커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깃털처럼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청취자들하고 나하고 뭔가 진짜 교감을 하고 있구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무슨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반응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 치듯이. 그럴 때 아, 교감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방송할 만하네. 뭐 그럴 때가 있답니다. 어떨 땐 묵묵부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요. 방송이. 어, 나 혼자 방송하나? 나 혼자 전파 태우나?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청취자와 함께 한다는 거 느낄 때 그때 정말 쾌감이 저도 있답니다. 팀 이름이 좀 독특해요. 미국의 2인조 밴드인데 팀 이름이 A Great Big World예요. 미국판으로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You라는 제목의 노래 듣습니다. You.

0: Great Big World. You라는 제목의 노래. 그 전에 들으셨던 Lion King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I just can't wait to be king. 그 나는 멋진 왕이 될 거야. 그거 어린 그 사자 심바가 불렀던 그 장면. 예, 두 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선생님들, 잠시 후엔 1등 방송 정우의 만곡 김신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딱 기다려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연주곡은 제미나이 스트링스의 Birds of a Feather. 그 유명한 브리저튼 그 시리즈 OST 가운데서 연주 들어간 겁니다. 내일 월요일 아닙니다. 목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3: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9900번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위인전을 읽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선거 때마다 아, 누굴 뽑을지 모르겠어, 해봤자 달라지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죠? 자, 2016 지방선거일입니다. 아직 6시간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모두 한 표씩 우리만의 권리를 찾자라는 제안을 드리며 정화의 만국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예. 6월 3일 지방선거일이죠. 예. 요날 들은 첫 번째 곡은 바로 포미닛의 오늘 뭐해. 예. 여러분들 다들 투표하셨나요? 예. 선거일이 현재

0: 또 18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예, 투표 가능하니까요.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금요일날 했어요. 예, 금요일날 하고 저는 그 역대 지금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데 아 일단 오늘 한 자정쯤 돼야 예, 또 우리 동네, 예, 우리 구, 우리 시의 그 일꾼들이 또 다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925번님, 샌디 지금 파주 쪽 강병북로 막힌다는데 다들 투표하고 아울렛 가나 봐요. 정답. 예. 또 시내길로 왔잖아요, 오늘. 날이 또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운 날 아울렛 쪽은 또 그 매장 가면 시원하잖아요. 예, 예.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들 투표하시고 가신 거죠? 예. 그리고 022번님, 전 미리 사전 투표하고 오늘은 일찌감치 비트 검사 준비하고 있어요. 기필코 오늘은 승리한다! 라고. 예. 유료 버전이면은 뭔 또, 예. AI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하니까 편하게 내가 정말 신났던 노래는 무엇인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걸그룹 전문가 우리 김경환 씨, 아내나 다를까. 오늘 또 새벽 대바람부터 오셨네요. 신디, 오늘 쉬는 날인데다가 걸그룹 트리플 S 나오는 날이라 너무 설렙니다. 이따 무후즈 보일라디오로 만나요. 라고. 이따가 만나야지 뭐. 예, 우리 김경환 씨는 딱 알아요. 예, 한 1시 5분께에 그때 여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뭐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무후즈 아이돌 라디오도 열지 않을까요? 예, 그 동시에요. 우리 세 개 챙겨야 돼요. 예, 우리가 세 개예요. 보이는 라디오, 무후즈, 아이돌 라디오. 예, 됐어요. 예, 거기까지만 또 거기까지 해주는 게 어디예요? 예.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우리 김경환 씨의 말 맞더라. 오늘 3, 4부 선생님 보십니다 에서는요 새로운 완전체 프로젝트 앨범으로 돌아왔죠. 트리플 S의 채연, 다연 그리고 주빈, 시온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다들 출근길 어땠나요?
1: 오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약간 조금 늦게 나와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0: 네. 조금 늦게 나와서 괜찮았다.
2: 저는 조금 이 그 오빠보단 좀 빨리 나왔는데 저는 네. 조금 막혔거든요.
0: 네. 저는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강변이 이럴 때가 있었나 막 추석인가 설날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아침에 부지런히 투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예,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 아울렛 가지 않았을까 생각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정원이 만국을 아울렛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많은 교통량이 좀 필요합니다. 예. 1, 2부 함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도드라 만둔
2: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 회사
1: 3일제약
0: 멕시칸
2: 롯데렌탈
1: 오뚜기 카레
0: 백족 싱크
2: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3: 딱

0: 시켰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의 있다 없다. 오늘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잖아요. 그래서 실성 놓치지 않고 준비해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금 정호의 희망곡에는 투표를 하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분들이 300명 이상 있다 없다. 자, 먼저 오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신 뒤에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를 가셔가지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참고로 투표 인증샷은요,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할 수 없고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을 해서 뭐 SNS에 공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아니면 뭐 혹은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을 활용해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건 가능입니다. 근데 몸에다가 투표 그 도장을 찍는 것 또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투표 인증샷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샷 소개만 된다면 바로 목에 좋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바로 드리고요. 아, 300명 이상 있다 없다. 예. 손등 도장 돼요? 언제는 또 안 된다고 그랬다가. 예. 아, 밖에서 찍은 거. 밖에서도 찍을 수 있나요? 사전 투표. 아, 찍고 밖에서. 아, 안에서 투표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예. 저희가 밖에 이 투표소 존. 그리고 포토존에서 찍은 것만 저희가 인증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만 된다면 일단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드리고. 이따 없더라 맞추신 분께는요. 추첨 통해서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오늘만큼은 예, 한 4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예, 400분. 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 예. 없으면 너무 서운한 일이고요. 예, 여러분, 인증샷 꼭 예,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샷 받는 동안에 노래는 GOD의 스탠드업, 그리고 흰의 주인공 연습 듣고 올게요. Funky beat.

네, GOD의 스탠드업 그리고 희네의 주인공 연습까지 듣고 오셨고요. 정이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죠. 정오에만 국에는 투표를 하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분들이 300명 이상 있다 없다. 저는 한 400분 정도 있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예상은 또 어떤지 도착한 사연들과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인증샷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진희 씨 없다. 300명은 있겠지만 문자랑 인증샷 찍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아, 우리 고윤희 씨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인증샷을 찍고 싶더라. 라고 해주셨고요. 4335번님 저의 소중한 한 표입니다. 살찐 손 도라에몽 손 만두손 아닙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어 깜짝 놀랐네 예 살찐 손 제 손이랑 비슷해요 예 저도 쪄가지고 괜찮아요 복실 없다 예 복실 없다 예 그리고요 우리 2533번님 신랑이랑 엄마랑 손잡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어 소중한 한 표 예 또 딱 해주셨고 예 그 다음에 우리 1822번님 제주시 구좌읍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신형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했을 거라 믿어요. 라고 그렇죠. 제주도 너무 가고 싶다. 제주도 우리 안 가나. 예 맞아요. 구좌 당근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주도가 또 구좌 당근도 유명하고 또 당근 케이크도 맛있는 데 많아요. 당근이 유명하니까. 예 그리고 4724번님. 신디 얼굴은 부끄러워서 못 찍었고요. 투표서만 보내봅니다. 이제 투표하고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네. 예, 수완동에 예, 또 사시는 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150번님 있다. 투표하고 개운하게 순댓국 한 그릇 때렸습니다. 신디 순댓국에도 당면 넣으면 맛있나요? 당연하죠. 예, 그 양념장 있죠. 칼칼한 거. 예, 그거를 잔뜩 넣고 당면 빡 해가지고 집에서 팔팔팔팔 끓이잖아요. 맛있어요. 제가 흰 국물 있죠. 흰 따뜻한 국물에는 당면은 무조건 통한다. 예, 말씀드리면서 별내에 계셨구나. 예, 또 이렇게 소중한 한 표 감사드리고요. 우리 6262번님 남편이랑 투표 오픈런 하고요. 생일 파티 하러 갑니다. 장어 먹으러 갈게요. 꺄우!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장어 먹을 생각에 지금 너무 들뜨신 거 아닌가요? 너무 맛있겠다. 예, 요럴 때 갑자기 더워질 때 우리가 장어 먹어야죠. 예, 장어 꼬리에 막 되게 막 특별한 스태미나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없습니다. 장어는 다 똑같이, 예, 먹어도 이제 괜찮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의 기분상, 예, 기분상 장어 꼬리 먹으면 뭔가 좀 힘내는 그런 느낌은 있죠. 예, 그리고 5823번님 출근 전 참여했습니다. 신디 목소리 들으면서 걷기 운동할 거예요. 목표량 오늘 목표량이 6만 보입니다라고. 6만 보요, 선생님? 6만 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 75보. 예예, 하루 75보. 예, 제가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날이 있고 그리고 또 엄청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있는데. 그래도 설거지 같은 건 합니다. 예. 그래도 화장실 청소하고요. 예. 우리 1431번님, 고3 첫 투표하고 왔습니다. 아이의 투표, 이게 저만 설레나요? 라고. 또 내향인. 그렇죠. 만 18세니까, 예. 고3이어도 생일이 지나면은 투표가 가능하죠. 예. 설레겠다. 지금 만약에 알고, 진짜? 라고 하셨던 우리 생일 지난 고3 우리 친구들 지금 들어가요 빨리 예, 예 지금 빨리 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예 그리고 2198번님 한 살 된 우리 아기랑 함께한 첫 투표 인증입니다 라고 아이고 이뻐 아우 통통해 아이고 이뻐 너무 귀엽다 손가락 자체가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예 소중한 한 표 그렇죠 아이와 함께 이 투표소를 찾는 게 익숙해지면은 또 당연히 우리는 또 투표소를 찾죠. 예. 또 교육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9506번님,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인 만큼 투표 꼭꼭 하시길. 그렇죠. 예. 정말 안심되네요. 안심 3동. 예. 동구 안심. 대구구나. 소중한 투표를 하셨나요? 예. 이게 사실 대구가 지금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또 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본투표가 또 강한 게 대구 아니겠습니까? 예, 소중한 한 표씩 예, 꼭 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5980번님 오전에 투표소 다녀왔는데 줄이 길어서 한참 만에 투표하고 왔습니다. 라고 어머나 세상에나 예. 근데 진짜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사전투표 생겼을 때는 되게 찍었단 말이에요. 되게 굉장히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횡 해가지고 그냥 찾아갔었는데, 오, 이제는

줄을 서야 돼요. 예. 자, 과연 오늘 투표를 하며 소중한 권리 행사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왔을지 집계를 해보니까 총 325분이 인증샷을 보내줬습니다. 휴보! 역시 우리 정의 패밀리들. 아, 예, 앞서간다. 예. 투표하신 분들이 300명 이상 있다. 정답은 있답니다. 맞춰주신 분, 우리 김지유, 신현재, 0385-1550-0347번님까지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야, 기분 너무 좋다. 예. 그렇다면은 저희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이 노래 듣고요. 기분 좋게 신형 나이트로 달리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Party before! I say sin, you say your sin, your sin, your sin, 刷点去啊我! 자, 신앙라이트 오늘 개봉도박도 확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GM은요, 시원한 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얀오빠가 준비했어요. 자서전 갈게요. 큐몽! 자, 여러분들 야인시대 아닙니다. 야인시대 아니고요. 자, 오랜만에 아울렛 가는 길 막으시는 모든 분들 대청 가세요.

대교.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깔끔하게 자서전. 예. 또 고등학교 때 참 이제 노래방 가면은 오빠들이 많이 불렀어요. 자서전. 예. 그리고 우리 박수진 씨가 이 노래로 아파트 노래 경연대회 1등에서 양주를 탄 추억이에요. 잠깐만. 아파트 경연대회인데 양주 주네. 어, 열린 아파트다. 좋아요. 양주 걸렸으면 나도 가만 안 있지. 예, 나도 가만 안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현희님 오랜만이에요. 선거날 투표하고 집에서 입장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VIP 테이블로 주세요. 우리 서경석 웨이터, 우리 막내 웨이터 최경문 씨. 예, 빨리 좀 세팅해요. 세팅하시고. 우리 김한결 씨. 비트간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디의 통과 듣는 게 올해 버킷리스트예요. 잘 준비해서 올게요. 아니 이게 또 뭐라고 또 올해 버킷리스트까지 또 해주셨어요. 예, 일단 생일베리 감사 말씀드리면서 넥스트 송. 예, 일단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오키도키 매킨토시 이더도시 남양주시가 된다. 예, 홍경민이에요. 가지고 내 놈이 가지고 허. 자, 여러분들 서서히 일어나주시기 바라면서 한국의 럭키마트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예, 오케이, 땡큐. 우리 박은미 씨, 차 안에서 온 가족, 파리피플 달려라고. 이 언니도.

예, 대나무 죽순이 언니예요. 우리 박소담님, 안녕하세요. 사무실, 저 혼자 출근해서 빵빵 라디오, 이라고. 혼자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리 임기인님, 오랜만이에요. 임기인님이 또 비트 감별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비트 감별, 오케이 되면은, 비트.

0: 까지 또 예, 참아드립니다.
1: 넌 이미 알고 있어. 멈출 수 없다는
0: 탈락. 예, 예. 졸렸나 보다. 예, 우리 임기인님. 예. 어휴, 자요. 예. 아, 우리 1254번님. 신하 오빠들 실망해요. 왜요? 신하 오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신형 나이트에서 조금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어, 지금, 어? 우리 동동이 아버지! 지금, 동동이 아버지 돌아왔다. 예, 지금, 유행어, 예, 지금, 맞추기 선물 사업으로 때, 한 문제 맞춰가지고, 예, 지금, 탈락에, 예, 첫 시발점이 됐죠. 예, 우리 동동이 아버지가, 어, 비트통과 공식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5초 안에 사람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둘째, 20초 전에는 반드시 흥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른 곡. 장윤정의 와락 부비부비 자신있게 도전합니다. 어, 와락 부비부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이제 모였네요. 와락 부비부비 한번 가볼게요. 동동이 아버지 거 컴온. 어 좋다. 컴온. 그래 시작이 이 정도 가야 돼.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우리 동동이 아버지가 퀴즈에는 실패했어도 바로 한 방에 예 와락 부비부비로 바로 우리 동동이 아버지께 저희가 쿠키 세트 앵겨드립니다. 아 1877번님 와 시작부터 심장 쿵쿵 뛰게 만드네요. 우리 한명민 씨 동동이 아버지 축하 축하. 수능보다 어려운 비트 감별 합격. 우리 8244번님 동동이 아버지 한 건 하셨네. 아 우리 동동이 아버지 예 비록 퀴즈는 예 조금 아쉬웠지만 오 이렇게 와락부비부비 정말 숨어있는 명곡을 건네주셨어요. 예예 예, 일단 감사드리면서 또 리스트에 올라가요. 예 장윤정의 와락부비부비 예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 아 버게 맨청 예 맨발의 청춘 갈게요. 고마워 요정도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땡큐. 예. 아, 우리 동동이 아버지가 또 갑자기 후기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동동이 아빠입니다. 통과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색하고 감동스러울 수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합격 기운 나눠드립니다. 역시 우리 동동이 아빠. 예. 화이팅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1201번님이 제가 신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아버지가 오늘 선거운동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러시네요. 자, 누구를, 예, 선거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감사드려요. 예, 이 정도로 파이팅이 넘친다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비트간 별이 우리 동동이 아버지의 그 기운을 받고자 많이들 오십니다. 우리 022번님. 비트간 별, 동동이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고 정다경이 좋습니다. 도전해봅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고마워! 나 이런 새소리 좋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예. 정말 우리 동동이 아버지가 기운을 제대로 주셨네. 예. 전 사실 처음 듣는 노래거든요. 근데 느낌 딱 오잖아. 예. 또 우리 또 나이트 DJ 출신으로서 예. 이런 느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0212번님. 작사 작곡 너무 궁금하다. 신디 아니죠? 아니에요. 제곡 아니에요. 제곡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께는 바로 정답이 좋습니다. 추천해 주셨던 우리 또 비감 선생님께는 저희가 쿠키 세트 바로 좋습니다. 보내드리고요. 0255번님 비트감별 때 왕곡 거의 처음 아닌가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 예. 예전에 예 그 술자리 게임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잊은 게 아니네요. 예예 쏙쏙 들어오네.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8555번님 아니 다들 이런 노래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진짜 DJ도 청취자도 너무 신기해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느낌 좋다. 예 우리 정다경 씨 예 원래 되게 청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되게 얌전하거든요. 이게 무용 배워가지고. 야, 다경아, 이거 터지겠다. 예, 좋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우리 0475님, 주문 제작 케이크집 때문에 소리 줄이는 걸 까먹고 손님 맞이해가지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미안해요, 신디. 좋습니다.

돌리시고 반대로도 한번 돌리시고 땡큐 땡큐 땡큐. 아, 너무 좋다. 예, 잠시만요. 지금 신영다이트 또 함께 하고 있는데 김세윤 씨가 제 고1 제 딸이 김신영 언니 왜 저러냐고 물어보. 언니 직업이야. 언니 직업이야. 그래도 언니라고 해준다. 넌 좋은 대학교 가겠다. 네가 원하는 대학교 다 갈 거야. 화이팅.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5603번님 운전석 옆자리에서 막 나이트를 즐기는데 운전하는 남편은 정신사납대요. 여보 처음에 그럴 수 있어. 곧 빠져들 거야. 카카카카. 컴온 이러고. 괜찮아. 예. 그러니까 충곤증 뭐 식곤증 뭐 혈당 스파이크 뭐 요럴 때는 신형 나이트가 좋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아, 잠시만요. 예. 아이고. 잠깐만. 지금 슬픈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다. 예. 7271번님, 신디, 제가 상대방 분을 위해 이별을 택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다음부터는 후회하지 않는 시간 보내려고요. 아, 이별 사연인데. 예. 어떡하지? 예. 어떻게, 나이트로 어떻게 위로가 될까 모르겠네. 예. 저기 잠시만 이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리믹스로. 예. 잠시만 이별이 아니구나. 잠시만 안녕. 예. 리믹스 버전 한번 갈게요. 이거 들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인연 갑니다. 예. 정말 이 노래로 정말 몇백 명 치료했습니다. 예. 상대방을 위해서 헤어진다.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갑니다. 잠시만 애니오! 이별을 하셨군요. 하지만 안녕은 잠시, 색다른 인연, 또 다른 인연이 돌아올 거예요. 컴온!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케이, 땡큐! 자, 저희 이제 이쯤에서, 잠시만요. 우리 한명민 씨가 갑자기 F인 척 하더니, 신디가 그냥 신나고 싶어서 부르는 듯.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정말 새로운 인연이, 또 다가오길 바라면서, 정말, 찜 맞고 갈 수 있어요, 시간? 그렇다면, 저 아파트 가야죠. 또 아파트 한번 가야 돼요. 참고로 어저께, 역전했습니다! 주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운전자 옆에 있을 때는 우샤랑샤랑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와, 우샤랑샤랑. 우샤랑샤랑. 우샤랑샤랑.

0: 아스파트! 저희는 세상의 모든 광고를 응원합니다. 광고! 쏴라 쏴!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자, 여러분들 신앙라이트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자, 2부 끝곡은요, 터보의 또 만나요. 이 노래 듣고 트리플 S와 또 만나러 와요.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꽉 찬 매력으로 컴백한 트리플 S, 우리 또 채연, 다현, 주빈, 시온과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0: 주고요 우리 박돌이.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여 속히 예 6월 상품 그리고 3, 4번께 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1: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1: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1: 내 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2: 조미료 무첨가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1: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0: 3, 4번기 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빙그레,
2: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1: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0: 키움증권,
2: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슬림웨이 다이어트,
0: 포스코 ENC,
2: 현대해상 화재보험,
1: 환인제야.
0: 감사합니다.
3: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니, 뭐.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함께하는 분들 소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저 김신영이가 소녀 감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사춘기 소녀 시절 정말 먹성만큼은 저 압도적이었다. 예, 어쨌든 같은 소녀다. 예, 어떻게든 엮어보면서 자 오늘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두 번째 EP 앨범으로 컴백한 소녀들 트리플 S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라디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랜만에 모십니다. 트리플 S 어서오세요.
1: 둘, 셋.
2: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분씩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정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채연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트리플S 메인보컬 서다연입니다.
0: 우리 다연.
4: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 트리플S 주빈입니다.
0: 우리 주빈.
5: 안녕하세요. 정희 선생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시온입니다.
0: 시온까지. 예. 앞에서 살짝 이제 인사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빈 씨 그리고 우리 시온 씨는 거의 뭐 지금 정오해만곡 첫 출연이에요.
6: 네.
0: 와. 아 우리 또 두 선배님들이 뭐라 얘기 안 하셨나요? 시온 씨와. 예.
5: 그냥 편하게 재밌게 네. 같이 하고 오자고 했었어요.
0: 어머. 그러면 우리 주빈 씨는?
3: 제가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저희 메인 보컬과 또 저희 팀 대표 MC 언니와 예. 함께 같이 와가지고 좀 긴장을 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다

0: 아저씨 너무 뿌듯하고. 예, 우리 채연 씨는 잘하고 있어.
1: 어, 네. 어쩌다 MC가 됐을까요?
0: 아주 MC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트로피에서는 채연이 압도적으로 네. 이제 MC고 이게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시훈 씨가 트리플에서 되실 거예요? 맞나요?
2: 어, 약간 조금 네. 약간의 과장이 된 걸 수도 있긴 한데
0: 아, 조금 과장이 묻어있다?
2: 네. 예? 어, 조금 잘 먹는 편이기는 하지 한 것 같아요.
0: 진짜요?
2: 네.
0: 저는 너무 모르겠는데 우리 다현 씨.
1: 예. 네, 일단 시훈이 네. 정말 뭐 대식가라기보다는 네? 일단 시훈이가 빵을 진짜 좋아해요.
3: 맞아.
1: 빵 러버 완전 빵
3: 밥보다 킬러. 빵인 것 네. 같은
0: 아, 진짜 밥보단 빵이다?
1: 네.
0: 어 아, 진짜요?
1: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2: 예. 되게 좋아해요.
1: 너무 오. 무서웠던 게 이제 제가 저녁에 잠깐 네? 이제 시온이 방으로 이제 놀러 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0: 어.
1: 그 싱크대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0: 설마 설마
1: 뭐야? 뭐해? 이러면서 가서 딱 봤는데 시온이가 거짓말 안 하고 그 뒷모습이 진짜 거의 처녀귀신 그때 흑발이었기 때문에 더 길고 그래서 이러면서
2: 네?
0: 아, 빵을!
1: 네, 빵을 먹고 있었어.
0: 싱크대에서?
1: 네, 싱크대에서.
0: 아니, 시원씨.
2: 네.
0: 목소리도 진짜 누가 봐도 한 저기 빵 한 줌 정도 먹으면 네. 하이 배불러 할 것 같은데 어, 빵은 그러면 약간 크림빵류가 있고
2: 어, 네.
0: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바게트류 있고
2: 네.
0: 많잖아요, 네. 종류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2: 저는 크림빵류를 좋아합니다.
0: 어, 근데 이런 몸매가 안 나오는데. 제가 크림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2: 아, 진짜요?
0: 어, 좀 다른데? 어, 진짜 많이 다른데?
2: 근데 운동도 조금 자주 아, 하고, 네. 어, 어느 정도 같이 건강도 챙기면서 먹고 있기는 해요.
0: 아, 진짜, 아, 나는 건강을 안 챙겼는데. 저는 행복을 챙겼거든요. 예. 아, 그, 주빈 씨는 또 요리 실력이 지금 굉장히 아, 늘고 있다라고 하던데.
1: 네.
0: 혹시 멤버분들은 주빈 씨가 해준 요리 먹은 적 있나요, 우리 채연 씨?
1: 안 먹어봤어.
0: 다현 씨?
1: 저는 유빈이가 예전에 유부초밥이었나?
3: 맞아요.
1: 그렇지? 유부초밥을 제가 또 한참 다이어트 중일 때
0: 네.
1: 딱 주빈이가 그걸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0: 어머나.
1: 그래서 언니 이거 한번 맛볼래요? 이렇게 해서 딱 먹었는데
0: 네.
1: 저희 엄마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진짜? 유부초밥보다
0: 진짜?
1: 더 맛있어.
3: 네. 잘 만드는 거다.
1: 오늘도 해줘.
0: 재현 씨는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먹을 생각이에요.
1: 근데 숙소가 달라서 딱 아, 다현 맞아요. 주빈 같은 숙소예요.
3: 맞아요.
0: 아 우리 다주가
1: 네, 네
0: 다주가 같은 숙소구나. 어,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유부에다가 빵 넣으면은 바로 이제 시원 씨
3: 아, 달려올 것 같아요.
2: 어, 네. 저도 유부 초밥을 초밥 중에서 제일 좋아해가지고.
0: 오 진짜.
3: 큰일났다. 큰일났다.
2: 네. 또 해주면 내가 금방 갈 수 있잖아.
3: 좋아요. 좋아요. 딱 해놓고 이제 단톡방에 사진 보내겠습니다.
0: 어, 네. 오케이. 단톡방에 사진 찍으면 아마 제 생각에도 채연 씨도 택시를 불러서.
1: 아 전 그냥 바로 옆집이라.
0: 아 옆집이야. 그냥 바로 예 네. 네, 낙낙 한번 해볼 네.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다현 씨와 우리 채연 씨는 정우의 망고 거의 뭐 사실은 거의 반 패밀리잖아요.
1: 오.
0: 예 트리플에스가 나올 때마다 또 오시기 때문에 또 첫 출연인 우리 주빈 시온 정희가 또 첫 출연이니까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30초 홍보 타임.
1: 30초나?
0: 네, 30초. 그러니까 30초 안에 짧고 강렬하게 예, 주빈과 우리 또 시온 씨를 예, 또 본인 스스로 어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빈 씨 도전해볼까요?
3: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0: 자, 준비되시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3: 네. 도전!
0: 오케이, 준비, 액션!
3: 네, 안녕하세요. 전 트리플 S의 거의 막내 주빈이고요. 오늘 이렇게 정우의 망고 첫 출연이라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말이 조금 잘 막히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팀 내에서 정말 귀염을 맡고 있고 저희 언니들도 인정하는 사랑둥이 그런 막내에 속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찍고 부시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너무 사랑하고 이번 베이비 플라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몇 초 남았을까요?
0: 5초 남았어요.
3: 트리플 S 사랑합니다.
1: 아, 너무 귀엽다.
0: 아, 정말 깜짝 놀랐네. 예. 그러니까 언니들도 인정하는, 예, 귀여움이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채현 씨 왜?
1: 네. 아니, 안 웃었어요, 그렇게?
0: 다현 씨 물 먹고.
1: 아니, 그거는. 아, 너무 귀여우니까 목이 타가지고.
3: 주민이 은근 자타공인이에요.
0: 자타공인이에요.
3: 본인도 인정을 하는, 본인의 어, 귀여움을.
0: 근데 이게 사실 찐으로 친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리액션. 예. 아니면 서로, 막 이거 해주거든요. 예. 어, 일단은. 어, 채연, 거의 네네. 이제 막내잖아요, 네. 우리 주빈 씨가. 네네. 또 트리플 S MC로서.
1: 네.
0: 홍보 어떻게 보셨는지.
1: 어, 훌륭한 홍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 PR을 거의 안 하고 팀

0: GDPR만 거의 한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예.
0: 근데 그 말 빠른 곡에서 주민의 매력이 느껴진 것 같아서 예. 훌륭한 PR인 것 같습니다.
1: 아마 30초 PR 시간에 최초로 어덜어덜 이게 나왔어요. 예, 자체적으로.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시원 씨.
2: 네.
1: 자, 준비됐나요?
2: 네.
1: 네. 나의 그 모든 것을 PR을 하느냐? 트리플 S를 피하려 하느냐.
0: 이건 믿을게.
1: 네, 시온의 선택입니다. 자, 도전을 한번 외쳐주세요.
2: 도전!
1: 오케이! 시작!
2: 안녕하세요. 전 트리플 S 20 시온입니다. 저는 트리플 S에서 약간 음색이 좋은 편의 인색이 좋고요. 저는 06년생이고요. 빨간 머리로 염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베이비 플라워로 저희가 색다르게 저희 트리플 S만이 낼 수 있는 밝은 분위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 5초 남았어요.
2: 예, 오늘 여기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1: 오케이. 됐어요. 예. 일단 트리플 S 20. 예. 시원이고 음색이 좋고 06년생.
2: 네.
1: 그러면 올해 21살입니다. 21살.
2: 네.
1: 와, 06년생이 21살이구나. 예. 잠깐 눈물 좀. 그렇구나. 그리고 베이베이 플라워로 트리플 S만의 밝은 분위기로 그리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 정의에 나와서 행복해요까지. 또 완벽하게 또 해주셨고 어떻게 우리 다현 씨.
0: 네. 네,
1: 홍보 어떻게 들으셨나요?
0: 일단 시온이가 원래 네. 얘기할 때 네. 굉장히 말을 느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1: 오, 그러니까요.
2: 네. 약간 언니 뭐 먹었어요? 언니
0: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는 걸 처음 봐서 예. 지금 굉장히 기특하고 너무 신난 것 같아 보여서 오늘 좀 강아지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좀 멍멍미가 좀 있다.
0: 멍멍미.
1: 멍멍미가 있고 예 사실 우리 다현과 채연은 거의 이제 정오의 망고 패밀리입니다. 왜냐? 채연 씨가 오늘까지 한 4회 출연하셨고요. 다현 씨가 3회 출연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24명 이 트리플 S 멤버 중에 최다 출연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예. 그럼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0: 아무래도 예. 신영 선배님이 덜 사랑하시나?
1: 예?
0: 예?
1: 예? 예? 예? 예? 예?
0: 예?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1: 토커
0: 대빵이시니까
1: 빵 좋아하시니까
0: 예. 네. 그래서 예. 대빵님이 나를 안 좋아하신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예 우리 다현 씨는
0: 저는 아무래도 약간의 텐션을 올려주는 그런 비타민적인 존재.

0: 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아니, 다들 어 정우희만고 나오면 이렇게 돼요.
0: 좀 뻔뻔해졌죠.
1: 예. 아니, 어, 정말 예능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2: 배워야겠다. 예.
1: 아, 비타민이기 때문에 내가 또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은하게 광기.
3: 맞아. 광기가 있어요.
1: 광기 있어요.
3: 진짜 착한 언니인데.
1: 네.
3: 광기가 있어요.
1: 근데 트리플 S 우리 채연 씨와 다현 씨 저희가 광기가 없으면 부르질 않아요.
3: 근데 은근 이 둘도 시온 진짜 광기고 빈도 은은한 광기.
0: 은은한 광기.
3: 아, 초롱초롱한 순수한 광기.
0: 맞아.
2: 나
1: 그러니까 내가 사실 무해한 예 에. 무해한 광기가 있다. 예. 그 토크가 시원시원하고 예 그 가지 약간 좀 정말 멤버들만의 그 은은한 광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 개성이 있다. 또 말씀드리고 아 일단 채연 씨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워터밤이 붙더라고요.
3: 네.
1: 다시 한번 이제 워터밤에 출격을 한다면 어떤 노래 좀 하고 싶어요?
0: 아무래도 저희 이번 네? 타이틀 베이비 플라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맞아.
0: 워터밤이어서 이제 물을 저희도 쏘겠지만 네? 워터밤에서 꽃을 한번 쏘고 싶습니다.
2: 아 그러네.
1: 예, 어, 또 아이디어
0: 근데,
1: 좋아요.
0: 근데 또 이제 워터밤이니까 졌잖아요. 예. 그래서 생화보다 조화로 쏘고 싶어.
1: 또 단가도 생각해야 돼요. 네, 네. 네 단가
0: 조화,
1: 생각해가지고
0: 좀 더 싸서
1: 아, 네. 조화롭게. 그러니까 정말 트리플S에서는 MC예요.
0: 아, MC. 저는 MC가 아니에요.
1: 어, 진짜?
0: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어, 약간 아니에요. 토커 기질이 아, 예, 다분합니다, 정말로. 예.
0: 감사합니다.
1: 정말. 압도적인 그 예능계. 예, 어, 정말 토크도 잘하고 뭔가 약간 회사 홍보팀 느낌?
0: 아,
1: 알죠?
0: 예. 마케팅팀 보고 있나요?
1: 네, 좀 부탁드리고 아, 잠시만요. 이런 제보가 하나 왔어요. 우리 다현 씨가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0: 어,
1: 예, 놀라지 마시고
0: 6632님께서 네? 우리 다현이 롤모델이 태연 선배님이라는데
1: 어머
0: 태연 절친 신디가 오작교 메이킹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진짜? 어, 태연 씨 태연 키즈예요?
0: 진짜 너무 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1: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0: 저 정확히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어요.
1: 중학교 1학년이면 어떤 노래부터 이제?
0: 이제 막 아이라는 곡이 나왔을 때
1: 와
0: 명곡.
1: 참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라는 곡이 나왔다.
0: 그때 역시 선배님은
1: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0: 네,
1: 심지어 아이 때는 이미 라디오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0: 와. 네.
1: 2015년이면 그러네. 어머나 그때 완전 입덕하게 된 포인트가 뭐예요?
0: 일단 제가 처음에 뮤비를 딱 봤어요.
1: 아, 예.
0: 뮤비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약간 네. 어 왜지? 내 가슴 왜 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순정만하다.
0: 네, 순정만하처럼. 예, 예. 그래서 어, 또 제가 이제 힘든 시기? 이런 네. 제가 아, 나 아이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1: 오.
0: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1: 네네.
0: 그 태연 선배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고 되게 살아갈 희망을
1: 와,
0: 얻었어요.
1: 위로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 탱구탱구 김탱구 씨에게 음성 편지 한번 가봅니다. 무조건 키스더레인이에요. 네.
0: 태연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 메인보컬 S10 서다현이라고 합니다. 어, 이걸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머 제가 너무 떨려서 이렇게 말을 저는 날이 오게 되네요. 어,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요. 하루에 한 5번 이상은 태연 선배님 노래를 꼭 듣고 자고요. 태연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지 예상이 안 갑니다. 진짜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 듀엣 해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1: 제가 이거 살짝 말씀드릴까요? 태연 씨가 저희 라디오를 잘 들어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가 언급되면 더 좋아합니다. 예. 자, 소원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예. 연락 주시고 4733번님이 다현이가 가슴이 뛴다 이건 찐이다라고.
0: 아, 맞아.
1: 어, 그 정도입니까?
3: 가슴이 잘 안 뛰어. 네. 잘 안 뛰어. 나 심장도 안 뛰어.
2: 네? 네? 심장이 안 뛰어.
1: 열정으로 간다.
3: 열정.
1: 야, 열정으로 간다 또 말씀드리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오늘. 그 선포토 후투크가 있잖아요. 아, 정화희만곡 그렇죠. 시그니처
2: 네.
1: 예, 타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하트 포즈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하트 포즈로.
0: 네, 알죠, 알죠.
1: 자 먼저 어, 정말 트리플 S계의 이제 MC 예 종합 4회 출연 예 네, 채연 씨부터
0: 네.
1: 예 살짝 일어나셔가지고요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 예예 오케이 예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력 예능감.

0: 음기력 놓칠 수 없지. 다 내 거. 내가 바로 만능 육각형 아이돌 김채연이다. 하나 둘 셋. 아, 어떻게 샤랄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에는 우리 다현 씨.
1: 안 끝났어요.
0: 예,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 자 이제 3회 출연자. 자 다현 씨, 요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트리플 S의 황금 보컬 음색 퀸, 그게 바로 나. 노래 좀 치는 매매매매 메인 보컬 서다연이다. 하나 둘 셋. 3회 출연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예, 이제 주빈 씨. 예. 자, 자타공인 귀염둥이. 예. 자리에 일어나셔 가지고요. 이쪽 카메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여기. 이쪽 카메라. 예. 어제 명당이에요. 다연 다연. 예. 주연 주연 주빈 주빈 주빈 주빈 주빈
2: 주빈이가 많다. 네,
0: 주빈이가 다섯 분 계시고요. 자 바로 갑니다. 내가 바로 발음엔다 전달력이 좋은 트리플 S의 준아운서 비니비니 아기 공주빈 주빈이 맞죠요. 하나 둘 셋.
1: 귀여워.
0: 예예. 예.
1: 어, 애기야.
0: 빨랐어요.
2: 아무도 예, 못 보셨을 거예요.
0: 아무도 못 봤어요. 저 하트만 봤어요. 예. 뭐야. 마지막으로 우리 빵시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시원 씨. 자, 먹는 걸 좋아하는 트리플 S의 김신영. 욕, 욕 아닌가요? 예예. 예, 좀 미안하네. 예. 그게 바로 나 먹자를 시온이 박시온이 저기에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1: 귀여워.
0: 또 첫 출연 친구는 우리 주빈 시원이 또 잘해요. 예. 앞서 우리 채연 씨와 예, 우리 다현 씨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네, 또 보고 배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트리플 S의 새 앨범. 예. 어셈블 26죠?
1: 네.
0: 예. 어셈블 26 러브 앤 팝파트 1이 발매가 됐습니다. 컴온! 타이틀 제목이 이제 베이비 플라워. 예. 곡소개 담당이 누군가요, 혹시?
3: 다현입니다.
0: 아, 우리 다현 씨. 예. 곡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이번에 베이비 플라워로 컴백을 했는데 이번 곡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어린 소녀들이 겪는 성장통을 네. 담은 곡인데 네. 이제 너만 이런 성장통을 힘들게 겪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도 그 고난들 다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 손잡고 이제는 같이 피어나자 라는 그런 뜻을 담은 곡이고
0: 예.
3: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약간 그러니까 이거 저 꽃처럼 이제 피어나죠 우리 모두.
3: 맞아요.
0: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라인이 딱 꽃처럼 피어나는 맞아요. 그 안무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처럼 이번 앨범이 활짝 이제 개화한 멤버. 예. 그러니까 꽃이 핀 멤버 혹시 있을까요? 이번 앨범에?
3: 솔직히 24명 다 물 올라서 예. 그 물을 받고 다 개화한 것 같아요.
0: 와, 토크가.
2: 말 잘한다.
0: 채연 씨. 정말 리얼 반응. 오, 말 잘한다. 예. 그러면 특히 처음으로 사실 회사가 선정을 한 곡이에요.
3: 맞아요.
0: 그동안 이제 늘 이제 팬분들이 골라주셨거든요. 이번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 늘 저희는 이제 그래비티 투표를 통해서 이제 팬분들이 정해주시고 유닛도 정해주시고 하는데 이번 그래비티는 좀 특별한 게 이번 타이틀곡을 팬분들이 정하실지 회사가 정할지를 투표를 했어요.
0: 아, 우와.
3: 그거를. 그래서 그 와. 투표 결과가 이제 웨이브 분들이 이번에는 모드하우스를 좀 믿고 싶으셨나 봐요.
0: 와.
3: 그래서 회사 픽으로 가보자 해서 회사 타이틀곡으로 됐습니다.
0: 와. 오늘 같은 날에는 트리플 S가 나와야 되겠네. 왜냐면 오늘 지방선거일이어가지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트리플 S는 지금 앞서서
3: 저희는 그러니까, 이미 투표를 했죠.
0: 네, 그러니까 회사를 믿냐 아니면 우리 팬분들에게 이제 맡기느냐 이것 자체를 이제 투표를 해서 그렇다면 이제 회사분들이 잠을 못 자죠. 팬분들이 전적으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3: 그렇죠. 예. 맞아요.
0: 그리고 그 고음도 고음이지만 약간 되게 오랜만에 청량한 느낌이죠. 예, 막 뮤직비디오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3: 맞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뮤직비디오 뛰는 모습 보고 와, 그 되게 막 청량한 그 정말 말 그대로 그 젊음에 예, 그 움직임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젊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뛰었을까?
3: 수도 없이 많이 뛰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물론 한국 서울에서도 찍었지만
0: 네.
3: 해외에서 다 나눠져서 그렇죠, 그렇죠. 해외 로케로 찍었거든요.
0: 맞아요.
3: 굉장히 현장 상황이 막 비도 오고
0: 뭐
3: 습하고 네. 다양했는데
2: 고생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0: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그 춤도 그렇고 동선이 또 어마어마하다. 예, 아 지금 또 우리 박도리께서 라이브 시간상 노래로 빨리 가자고 알겠습니다. 자,

0: 라이브 속으로 예 네. 이렇게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저는 이번에 트리플 S의 베이비 플라워 뮤직비디오 꼭 여러분들 보시는 게 진짜 너무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또 합니다. 예 자 일단 잘 생각하시고 예 목 한번 푸시고 예 자 라이브 아! 자 흔한 걸그룹의 목 풀기 예 자 우리 957번님 음악방송 돌기 전이니까 정의가 최초다. 어 최초가요?
1: 최초가요.
0: 오케이 좋습니다. 최초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트리플 S의 베이비 플로어 라이브 준비됐죠?
1: 네.
0: 좋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아, 좋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예, 자리로.
1: 감사합니다.
0: 아,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소름이 돋았어요. 와, 깜짝 놀랐네. 예. 지금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와, 짱입니다, 짱. 예, 다현 씨 어지럽진 않으세요?
2: 살짝,
0: 와. 아, 일단 박수, 다시 한번 박수. 아, 기가 막힙니다. 저희, 일단, 잠시 쉬는 동안에, 예, 물 한 잔 좀 드시고, 예,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0: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 방송은 지역 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10: 오케이! 우! 잘했네. 따따따땅.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소녀들을 위로해주는 그룹, 예, 바로 트리플 S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광고 전에 트리플 S의 그 이번 타이틀곡, 예, 베이비 플라워 라이브를 듣고 와, 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빈 씨가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11: 네, 5261님께서 올 여름 무더위, 청량송, 베이비 플라워만 있으면 걱정 없겠네요. 라이브도 상콤상콤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 네, 그리고 또 시원 씨가 한번 예, 소개해주시죠.
12: 정동훈님께서 24명 완전체가 부르는 노래를 4명이서 부르는데도 완벽하네요. 고음까지 깔끔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0: 진짜.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다현 씨가
13: 누구세요잉?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다들 고음이라 힘들 텐데 아, 특히 다현아 고생이 많다 유유.
10: 진짜.
13: 맞아 맞아.
10: 저 깜짝 놀랐어요.
13: 아, 감사합니다.
10: 너무 진짜. 초고음이어가지고
13: 생각보다.
10: 예. 근데 끝나고 채연 씨가 또 너무 고생했다면서.
13: 아유, 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
10: 진짜. 근데 진짜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모두가 다 다현 씨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13: 맞아요.
10: 맞아요. 네. 솔직히 작곡가를 원망했다 안 했다?
13: 무조건 했죠.
10: 아 그럼.
13: 아, 하다가 해도 돼.
10: 우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나갈 것 같은데.
13: 첫 녹음 때 딱 이 파트 딱 처음 녹음할 때 네. 완전히 레전드인 삑사리가 났었거든요.
10: 아, 음이탈이 그냥?
13: 네, 음이탈이 그냥 스티하!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10: 학으로 나왔구나.
13: 네. 학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난 이거 못하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성공해. 멤버들 덕분에
10: 오, 진짜. 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라이브 끝나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광고를 들었잖아요. 광고를 듣는 사이에 채연 씨가 다현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아니, 혹시 좀 그 이것도 있어요. 게다가 또 다현 씨가 가사를 쫙 보다가 아, 네. 눈물이 났다.
13: 맞아요.
10: 어떤 부분에서?
13: 그 2절쯤에 네. 제 파트 중에 네? 얼어붙어도 난 피어나리라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10: 얼어붙어도 난 피어나리라.
13: 네. 예.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지만 예. 뭔가 또 제가 한참 이제 제 노래 실력에 대한 좀 징크스 뭐 뭐라 해야 딜레마를 겪고 예, 있던 예.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데모를 딱 듣고 이 가사가 일단 나한테 온 것 자체로도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마음이 되게 차갑다라는 말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과 정말 비슷하게도 얼어붙어도 난 피어나리라 이런 가사가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이 돼서 부르면서 저도 약간 울컥울컥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0: F예요 혹시?
13: 네.
10: 근데 이게 있어요. F건 T든 사실 이 노래의 가사말을 저는 꼭 보라고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네. 나와 같은 상황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들이 굉장히 또 주는 위로가 많아요. 네. 또 다시 또 다른 멤버들 중에 이 가사를 보고 울컥했다 하는 멤버 있어요 혹시?
13: 저 좀 매번 들을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현 언니의 고음 차력수가 펼쳐

0: 스쳐질 때 아, 예.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1: 아, 진짜.
0: 네, 그러면서 조금 울컥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져요. 이제 더 고음을 듣고 정신 차려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네, 마음가짐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1: 혹시 F예요?
0: 네.
1: 시원 씨는 혹시?
2: 저도 F이긴 해요.
1: F이긴 하다? 그럼 완전 F인 거야. 약간 티를 담고 싶은 F 있잖아요.
2: 맞아요. 그렇죠? 약간 반반인 F. 네.
1: 그 느낌을 추구. 많은 분들이 F이긴 합니다. 근데 반반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잘 울어요.
2: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 T 호소자. 자, 채연 씨는?
3: 전 T예요.
4: 누가 봐도 T야, 너는.
1: 딱 봐도 네. 아, 예, 이 친구는 T다.
3: 네.
1: 예, 예. 그러면 울컥 그래도 울컥은 하잖아요, 사실.
3: 울컥은 안 했어요. 근데 울컥은 안 했지만 저도 예. 시청 선배님처럼 예. 좋은 노래가 있으면 가사를 많이 봐요.
1: 맞아. 예.
3: 저희 트리플 S는 가사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노래도 네. 언니가 공감한 것처럼 많은 대중분들이 맞아요.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나이 불문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나이 불문하고. 근데 요 가사 정말 일단 피어나리라.
2: 네.
1: 그 느낌도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정희 선생님들도 꼭 이번 베이비플라워 가사를 한번 딱 또 생각을 하시면서
2: 네.
1: 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 우리 오현우 씨가 우리 채연이 티였구나. 아, 프리티. 아, 요거. 예, 저희가 3분가량 좀 쉬시길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해요.
1: 아, 티. 약간 대표 티예요, 트리플 S의? 아,
3: 네.
4: 나는
3: 그래?
4: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1: 진짜?
3: 아, 근데 제가 티도 티인데 예. 전 상황에 맞춰서 다 갈아 끼울 수 있어요.
1: 맞아요. 아, 진짜요? 그게 돼요?
0: 역시 MC.
3: 그러니까
1: MC야.
3: 네. 공감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공감부터 해주고 이제 대책을 주는 그게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하면
1: 해결책 같은 걸 많이 제시하죠.
3: 네. 근데 그게 서운하다고 하면 공감 네. 먼저 해주고 그 다음 해결책.
1: 진짜? 그 멤버들은 어때요? 우리 채연에게 정말 공감을 받았다. 예. 하는 멤버 혹시

0: 어느 날 새벽쯤에 갑자기 네. 톡이 오는 거예요.
1: 네네.
0: 톡에서 갑자기 되게 장문이었어요.
1: 어?
0: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딱 들어가 봤는데
1: 네?
0: 진짜 약간 맛있는 디저트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걸 선물하기로 보내놓고
1: 네.
0: 언니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오.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1: 네.
0: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언니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1: 이야.
0: 보내줘서
1: 보통 티들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1: 그러네. 네. 장문 안 나와요 사실은. 어 알겠어.
0: 그런 여자입니다 저.
1: 와 진짜 좀 다르네. 좀 달리 보이네. 저 약간 냉동인간으로 봐거든요. 예예. 예. 아니 저는 완전 T예요.
2: T도 울고 T도 와, 감동
1: T도
2: 있죠.
1: 예.
2: 그게 F와 T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1: 맞아요.
2: 사람 성향의 차이라고.
1: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힘들다 그럼 가만 냅둬요.
2: 와. 근데 예. 그게 또 저는 힘이 돼요.
1: 가만 냅두는 게 그냥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2: 맞아요. 거야. 왜냐하면 네.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1: 그렇지.
2: 와
1: 시원하다.
2: 막 힘들어도
1: 맞아.
2: 달라지는 게 없어요.
1: 달라지는 게
2: 그래서
1: 그렇지.
2: 같은 것도 잘 말 안 해요.
1: 그렇지.
2: 찡찡대는 것밖에 안 돼서
1: 파! 그렇지. 좋아.
2: 말해서 달라졌으면 모든 세상 사람 다 찡찡대.
1: 그렇지. 아우 시원해. 지금
3: 아들
2: 상대
3: MBTI
2: 이미랑 시온이 표정이 아픈 거 아픈 거
1: 주빈 시온 다현 뭐? 무슨 말인지 알아.
2: 안 돼.
1: 나 정확히 알아.
2: 근데 이 친구들도
1: 시원해.
2: 다 그걸 알고는 있어요. 맞는 말이긴.
1: 맞말이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예. 우리 시원 씨.
3: 신영 선배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아, 저 INTJ요.
3: 오.
2: 인티제 네. 진짜 좋아요. 인티제 아, 인간을 좋아해요.
1: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인간 계열의 되게 극소수.
3: 네.
1: 극소수고 이게 또 이게 층마다 친해지는 그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3: 네.
1: 네. 그래서 한 번 친해지면 20년 쫙 하고 예. 네. 그게 또 있어요. 약간 로봇설이 좀 있거든요. 저는.
2: 로봇설.
1: 시온 씨에게 잠깐만요. 이런 요청이 하나 왔어요. 3104번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시온 씨 목소리가 되게 귀엽고 독창적인데 혹시 보노보노의 포로리? 예, 포로리랑 비슷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이거 혹시 너부리야 나 때릴 거야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3: 그 약간 네. 의미 있나요?
0: 약간
3: 다은이 잘하는데.
0: 아, 나는 너부리야. 약간 음은 약간 네.
3: 따야야야
0: 이런 느낌이요.
3: 너부리야.
0: 응.
3: 너부리야 나 때릴 거야.
1: 똑같아 똑같아.
3: 귀여워. 네.
1: 귀여워. 재능이야 이거 재능이야.
3: 약간 제 특유의 목소리가 있어서 약간 성대모사를 해도 약간 제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2: 아, 맞아, 맞아.
1: 성대모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
3: 뭐.
1: 이건 천부적인 능력이고.
2: 시온이 너무 부러운 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목소리도 시온이 목소리 저
1: 똑같아요.
2: 근데 저는 아침에 말을 잘 안 해요.
1: 목소리
2: 목이 잠긴 게
1: 그렇지,
2: 스스로
1: 그렇지.
2: 싫어서 네. 안녕하세요 약간 작게 말하는 거예요. 매니저님들한테도
1: 네.
2: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시온이는 눈 뜨고 일어났을 때도 저 요정 같은 목소리.
0: 맞아,
2: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되게 보컬적으로도 되게 좋은 요소예요. 좋은 요소.
2: 너무 부러워요.
3: 네.
1: 저는 이런 목소리 되게 부러워요 사실. 저 너무 두꺼워가지고 소리가.
2: 저도 너무 부러워 시온이 음색이.
3: 감사합니다 다들.
1: 되게 약간 마피아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예, 마피아로 안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2: 아, 시민 너무 시민이죠.
1: 아, 진짜야 믿어줘 이러면은
2: 연기 진짜 거짓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나 시민이야 이렇게 해서 맞아 왠지. 예. 아니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수록곡 매니아 예, 저답게 수록곡들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또 나눠봐야 되는데 한번 시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트랙에 또 실린 곡이죠. 채연 씨,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대부분 첫 번째 곡을 인트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곡 새드걸 스키미는 인트로가 아닙니다.
1: 아, 새드걸?
2: 맞아요.
1: 맞아요.
2: 커플링 곡이 되었는데 베이비 플라워가 24명이 모였을 때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1: 네?
2: 새드걸 스키미는 이번 러브 앤 팝 파트 1 앨범 전체의 컨셉을 담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슬픈 소녀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려다가
1: 예?
2: 이 BGM이 너무 신나는 바람에 그냥 슬픈데 신나. 그래서
1: 맞아.
2: 엉망진창이 된 그런 분위기를 표현한 곡입니다.
1: 되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2: 맞아요.
1: 거죠. 네, 슬픈데 신나.
2: 네.
1: 예. 약간 좀 작당 모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또 이렇게 다들 숙소가 또 다르다 보면은

0: 사실 예. 단톡방이 있어요. 24명.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멤버가 선물 받은 뭐 케이크,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를 올리면 예, 예. 먹을 사람하고 올리면 좀 얼마 안 돼서 찾아와요. 비번도 다 아니까
1: 아, 비번을 열고 누구?
0: 그냥 들어와서 예? 그런 식으로 작당모이 자주 하는 것 같고.
1: 아, 그러니까 비번 공유.
0: 네. 네.
1: 비번 공유. 예. 아니면 뭐 몰래 먹거나. 예. 약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멤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멤버를 예의주시해라. 이게 또 이렇게 미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이기면서 먹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2: 그쵸.
1: 혼자 먹진 않아, 근데. 꼭 둘, 셋이 꼭 이렇게 모여서 가거든요.
2: 그쵸. 그래야 죄책감이 덜하죠.
1: 그렇지. 공범을 같이 만드는 거죠.
2: 그쵸.
1: 예, 예.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혹시?
2: 저요.
3: 맞는 것 같아요.
0: 근데 언니 몰래 먹지 않아요?
1: 어,
0: 대놓고 몰래 먹는 사람이 없긴 해.
4: 치즈플레스에는 몰래 먹는 사람이 없고
1: 어, 진짜?
4: 대놓고 그냥 다 진짜 다 같이 그냥 대놓고 맞아. 먹는 것 같아요. 만약 이거 먹고 싶은 사람은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1: 아 진짜? 어 되게 솔직하네. 예. 저희는 뭐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5: 왜 옥상으로 가요?
1: 일단 냄새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예, 와다닥 먹고 싹 채우고 버리고 이제 다시.
2: 와. 예.
1: 그게 이제 작당무의 정말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어, 또 이번에는 어, 4번 트랙에 실린 곡이죠 Time of Girl 예 이 노래 우리 다현 씨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이 노래는 정해진 틀과 똑같은 패턴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나아가는 그런 곡을 담은 곡인데요 에? 그런 예? 걸 담은 곡인데요
1: 네네
2: 어 여기에 가사 중에 뭐라든지 난 나일 뿐 올리 아. 이런 가사가 있어요.
1: 네.
2: 노래 자체가 굉장히 트로피컬한 사운드가 맞아요. 있어서 되게 신나게 들을 수 있으시고 운동할 때 들으셔도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1: 그래.
2: 그래서 나는 나야 어쩌라고 아. 이렇게 하고 싶으실 때
1: 그렇지.
2: 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아요.
1: 약간 흔들리지 말자.
2: 흔들리지 말자.
1: 나는 나야. 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트로피컬 하우스.
2: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만약에 여름 휴가를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있을 것 같은데.
2: 저는 몰디브로 가고 싶어요.
1: 아, 몰디브. 하, 몰디브. 하, 그 해물이 너무 많죠.
2: 그러니까, 사실 그 예. 먹는 것 때문에 가고 싶어요.
1: 그치. 예. 그래서 살아도 안 져요.
0: 저는 예. 속초 가고 싶어요.
1: 아, 속초. 어, 속초.
0: 사실 해외는 바라지도 않아요. 일하러만
1: 그렇지.
0: 가서
1: 예.
0: 그냥 작은 바람을 국내에 가깝게 다녀오고 싶고 속초 가고 싶은 이유는 예. 그 동물 잡고 싶어요.
1: 어?
0: 그 아~ 손으로.
1: 아~ 삐까?
0: 네. 네. 아~ 잡고 싶어서. 근데 한창 그게 유행이었을 때는 저는 관심이 없었다가 뒤늦게
1: 입덕했구나.
0: 맞아요. 그래서 잡으러 예. 가고 싶습니다.
1: 주머니 괴물.
0: 네.
1: 주머니 괴물. 예. 어, 그러면 우리 주비는 어디로 좀 만약에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6: 저는 저의 약간 죽기 전 꼭 가보고 싶은 곳. 오. 하와이 가보고 싶어요.
0: 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 주비 몇 년생이죠?
6: 09년생.
1: 09년생이면 갈 일이 지금 풍성이야. 죽기 전이에요.
6: 갈 일 많을 텐데.
1: 하와이.
6: 네.
1: 하와이 너무 좋은데. 막 포케 이런 것도 먹고.
0: 와.
1: 예. 아, 일단 기본 네. 3kg 찍읍니다.
6: 예. 위험하다, 위험하다.
1: 행복해야 돼요. 예, 아, 행복을 위해서는.
4: 행복하게.
1: 예. 열심히 연습하면 또 살이 확 빠지니까. 그치. 예, 예. 어, 우리 시호는 어디 가고 싶어요?
4: 저는, 어, 여름 휴가, 저는.
1: 응?
4: 제주도로
1: 네, 제주도 역시. 제주도 너무 좋지. 예.
4: 또 해외 아무래도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아 근데 강원도 예. 근데 좀 강원도는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고
1: 어, 예.
4: 약간 좀 그렇다 보니까 약간 해외 느낌 나면서도 약간 한국을 그치, 즐길 수 있으면서 약간 예? 비행기도 타고 약간 제주도
1: 그렇지
6: 딱 좋다.
1: 뭔가 좀 이국적인 분위기도 좀 느끼면서 예 좀 비행기 한번 좀 타보고
4: 네, 맞아요.
1: 아 일단 아 제주도 좀 아, 갑자기 삼겹살 오겹살 너무 먹고 싶어.
4: 와
1: 맛있겠다. 아
4: 제주도 늑대지.
1: 아
0: 맛있겠다.
1: 말을 뭐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 아, 다음 곡은 저의 피곡입니다. 예 슬릭.
6: 오.
1: 네. 요거 우리 주빈 씨.
6: 네. 네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트랙인데 남들이 정한 그런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서 난 그걸 거부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1: 예?
6: 그래서 또 나만의 개성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1: 네?
6: 또 자신만의 무드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무시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세우면서 또 자신감도 올라가는.

0: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1: 어, 근데 멤버가 우리 네. 소연 씨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를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의 그 성향과 성격 이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파트 분배가 나눠졌다. 그러니까 찰떡 분배는 인정하십니까?
2: 완전 인정,
0: 네, 진짜 인정해요.
1: 멤버들이 딱 곡을 쓰면 아, 이 친구는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 다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네 분이 다 곡을 쓰고 작사도 하고 하잖아요. 할 수 있을 때가 또 오는데 아,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을 관찰을 하고 우리 멤버들에 맞게 이제 파트 분배해야 된단 말이죠. 자, 네 분이 서로 생각하는 상대방의 이미지 다섯 글자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채연이 다연의 이미지를 아. 다연이 주빈의 이미지를 주빈이 시온, 시온이 또다시 채연의 이미지 예. 채연, 다연의 이미지 다섯 글자로
2: 대체불가? 뿅?
3: 뭔데 그게
1: 대체불가?
2: 아, 다섯 글자구나
1: 뿅? 예, 예.
2: 일단 던졌어
1: 예. 대체 불가 뿅
2: 대체 불가하잖아
1: 그럼
3: 그치 그치
1: 말씀드렸죠
3: 대체 불가 뿅
1: 압도적인 예능 캐릭터
2: 아니 네. 뭐가 웃긴 거야
1: 웃긴 걸 모르는 게 아니, 웃긴 사람이에요 예예 예. 대체 불가 뿅 예 자 그러면 다현이 보는 주빈의 이미지 자 다섯 글자로
2: 어 내 새끼 애기
1: 잠깐만 얘기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야
2: 뭐예요?
1: 최악이 훨씬 잘했네 네? 잠깐만 이거 뭐야
2: 언니 혹시 두 번째 단어랑 세 번째 단어 바꿔서 얘기하라
3: 나 듣고 나 귀를 의심했어
2: 내 새끼 애기
1: 그냥 대충 예. 그냥 마이 베이비 하면 되잖아요 마이 베이비
3: 그러네 마이 베이비 예.
2: 바로 나오려고 보니까 한국어로 패치가 돼버려가지고
1: 아니 진짜 지금 현재 1등은 대체불가뿅이에요 근데 말했죠
3: 그니까요.
1: MC라고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주빈이 시원해 이미지
2: 내 새끼
1: 다섯
2: 얘기.
1: 글자 다섯 글자
3: 아 큰일 났어 지금 내 새끼 얘기가 너무
1: 다 잊어버려 다 잊어야 돼요 다 리셋해야 돼요 자
3: 저는
1: 네
3: 원앤올리 빵
2: 저는 뭐 김지현 빵인데?
3: 그러니까
1: 자, 큰일 났네 잠깐만 대체불가 뿅 내 새끼 얘기 원앤올리 빵
4: 언니야 미안해 무슨 뜻이지?
3: 이제 빵을 자주 먹으니까 많이 먹어서 빵과 이제 모라 일체로 그런 느낌
1: 빵과 일체로 한번 가보자 빵과 일체로 예. 그러면 시원이 채연을 봤을 때 이미지 또 다섯 글자로
4: 네 압도적 MC
1: 압도적 MC 지금 시원이 1등이다 솔직히
3: 인정
1: 네, 솔직히 다 인정하십니까?
2: 제일
1: 네.
2: 정상적이었어요 진짜.
3: 그러네 정상적이다
1: 제 생각에는 뿅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2: 뿅 미안해
3: 대충나
1: 뿅빵 라인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지금 내 새끼 얘기는 잠깐만 민준기 씨가 다섯 글자로 웃기는 확신의 아이돌 아, 확신의 예능돌이다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이거를 잠깐 살짝 고민하신 거네
3: 그쵸 아니 이걸 예. 잘 배합을 해야 예. 되는데
1: 마이 베이비
2: 마이 베이비
1: 그럴 때는 뭔가 좀 흔들거린다 그러면 그쵸. 베이비로 가는 게 나아요
2: 그쵸 그 생각 못하고 예. 바로 이제 한국어 패치가 나와버렸어요
3: 와우,
1: 바로 한국어로 왔다, 또 말씀드리고 아, 그 다음에 또 요번 노래 I like it 아, 요게 이제 6번 트랙이에요 우리 시온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4: 네. I like that은 이름 그대로 저희 소녀들의 취향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곡인데요 때로는 어른스러움을 동경하기도 하면서 나이를 먹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주목받고 싶으면서도 지나치게 주목받은 건 부담스러운 그런 예. 뭔가 마음을 담은 곡이고 그게 트리플S의 I like that 노래입니다
1: 그러니까 되게 약간 중의적인 심리가 있어요 예, 만나고 싶은데 귀찮고 예, 뭐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4: 맞아요.
1: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싶지 않고 이런 그 정말 숨어있는 심리를 네. 가지고 있는 노래가 이제 I like that 그리고 마지막 트랙 Me, Myself, Mood 예, 우리 채연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뭔가 제 식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 네네.
2: 이 노래는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2: 나의 정체성

0: 그런 관련된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아직 안무가 없어요. 근데 뭔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만큼 좋아하세요.
1: 그래서. 맞아 맞아.
0: 네.
1: 제 생각에는 뭐 좀 나오지 않을까.
0: 예, 예. 그래서 기대를 거예요? 일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대는 일단 한번 우리 해보자까지 또 말씀드리고 저희 이쯤에서 저는 수록곡 모두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베이비플라워 뮤비 꼭보기 말씀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의유화야.
5: 의유화야.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도리깨로 보리 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어여화야 소리입니다.
6: 화마당에 보리 나치세.
5: 의유화야. 이 보리를 타작하고 나면 배고픈 자식들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일 수 있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6: 우리 집에 명 식구에다.
7: 네, 아, 오늘 트리플 S와 또 꽉 찬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반가운 문자 하나 도착했어요. 우리 채연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8: 네, 3607님께서 지난번 정희 오픈나이트 때 트리플 S 홍보했던 맞아. 웨이브 20살 대학생 김서진입니다.
7: 아, 또 기억나요.
8: 결국 입대를 했는데요. 네. 운명처럼 오늘 휴일이라 휴대폰을 한 시간 받았는데 정희의 트리플 S가 나왔네요. 다들 노력한 만큼 전부 빛날 거니까 트리플 S 많이 사랑해주세요.
7: 맞아, 기억나요. 정희 오픈나이트라고 우리 정희 애청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신호나이트를 했었는데 자기소개보다 트리플 S 소개를 더 많이 하고 갔어요.
8: 와, 고마워요.
7: 네, 진짜 찐팬이어서 우리 아 우리 서진군 충성. 예,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8: 화이팅. 고마워요 서진 씨.
7: 와, 얼마나 좋을까. 지금 잠 못 잔다.
8: 20살.
7: 예,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희 선생님들과 우리 트리플 S를 좋아하는 우리 웨이브 분들께 한마디 다섯 글자.
8: 또 나왔어요.
9: 네. 아, 너무 어려워.
7: 다섯 글자로 갑니다. 예, 아, 거꾸로 갈까요? 그러면 시험부터.
8: 네, 거꾸로.
7: 자, 이번에 우리 시험부터 예, 우리 웨이브 분들과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다섯 글자. 네. 그래서 제일 정상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예, 갑니다. 다섯 글자.
10: 감사합니다. 뿅.
8: 감사합니다.
7: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뿅이 하고 싶었던 예. 거지.
7: 부재 네. 뿅. 예. 뿅을 꼭 해보고 싶었고. 자, 우리 주빈.
11: 모든 분들.
8: 와.
7: 모든 분들 쪽. 제가 놀랬다. 와, 지금
8: 지민이 자기 MC
11: 언제가 되는데?
7: 지금 약간 차기 MC인데.
8: 애기가 기분이 좋아 될 것 같아요, 이제.
7: 네. 뿅 그다음에 빵이었는데. 큰 거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현.
12: 너밖에 없다.
7: 너밖에 없다. 와.
8: 누구한테 한 말이야?
7: 진짜 무한한 감동.
8: 나한테 한 말이야. 누구한테?
12: 저예요.
8: 작년 웨이브랑 정이
7: 선생님들. 자, 이제 자, 뿅의 창시자.
8: 오, 견자.
7: 예, 우리 뿅채연 씨.
8: 브랙 나오나 브랙.
12: 쳐다보고 올게요.
7: 네.
12: 고개를 들어.
8: 이게 제 파트예요.
7: 알아요. 베이비 블러 지금 그 파트 얘기한 거 아죠?
8: 아, 근데 이게 진짜 고개를 들어에 들어.

0: 들어로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 노래 듣고 근데 너 들어를 발음 왜 그렇게 했어? 지인들이 들어 발음 왜 그래?
1: 왜 그렇게 하는 거야?
0: 드라. 예. 비하인드는 들어. 기본 끝났나요?
1: 예,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들 고개를 들어. 예. 트리플S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
2: 트리플S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최신형 디지털 제품들 온갖 기능이 탑재돼 있어도요. 설명서 안 보고 기능을 모르면 비싼 깡통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고 괜찮은 정책이 있다 한들 쳐다봐주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좀 더 나아진 세상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가 떠먹여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인재가 있고 공약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한 표 행사하시죠. 자,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의 인재 안영미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핏불 앤 번저비의 Now or Never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예, 지방선거일인데 아, 요거 우리 요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 아, 귀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표 행사를 해야 나중에라도 할 말이 생긴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유 뭐 이게 나라냐 뭐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거 진짜 비겁한 변명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또 공지를 좀 드리자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라디오 끝나고라도 아 뒤늦게라도 내가 한 표 행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제가 오늘은 봐드릴게요. 지금 일어나서 가세요.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가셔도 되니까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실 때 무료하시니까 이제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셔도 되니까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이자 또 무슨 날이다? 좀 살짝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인물 저 안영미가 두 대를 단독으로 진행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아, 그냥 넘어갈게요. 아, 왜냐면 또 기념일마다 또 다 챙기면은 또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야 장수를 할 수 있다. 커플들도 그렇잖아요. 뭐 투투데이 챙기고 50일 챙긴 커플들이 꼭 금방 깨지더라고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자, 축하 선물은 나중에 DM으로 받을게요.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깨알 같은 사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쏠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벌써 축하 문자가 미어 터지는 만큼 하경사는 오늘 하루 쉬어갈게요. 자,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있습니다. 오늘과

0: 같은 날 여러분도 소소한 선물 또 받아 가셔야죠. 생업을 적고 딱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시.

0: 음식 30팀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잘...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We
1: are unchild.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김연희님, 어머, 안영미 씨의 두 대 2주년 축하합니다. 전 오늘 처음 온 신입 청취자인데 아 그렇게 오래 하셨다니. 앞으로 10주년, 20주년 가자! 라고 하셨는데 아휴, 제가 워낙에 주변에 라디오 오래 하신 분들이 워낙에 선배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 이거 2년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오래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안영미 치곤 오래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래 버텼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신 거죠? 아 좀 개면쩍긴 한데 예, 10주년, 20주년 예, 정말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9063번님, 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한 상태로 달려가서 투표 마쳤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 척 던지고 왔을 때만 해도 세상 뿌듯한 애국자였는데요. 애국심은 아침에 다 썼나 봐요. 아,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저에게 퇴근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우리 9063뿐이겠습니까? 예? 지금 아이들도 아침에 등원하기 싫다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데 왜 그렇게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밖 자체를 나가기가 싫은 걸까요? 아 진짜 이것도 우리 병이야 병. 2148번님, 우리 남편 어제 회식한다고 5차까지 술 먹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요. 중학생 딸내미 학원에 좀 데려다 주지 계속 퍼자길래 제가 겉절이 김치 만들다가 애 학원에 후다닥 데려다 주고 왔더니 남편이 일어나서 겉절이에 라면을 끓여 먹고 앉아있네요. 얄미워서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주고 겉절이 마무리하고 또 딸내미 픽업하러 학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문제예요. 어? 아직도 이 회식 문화. 그리고 뭐 살 일 있다고 5차까지 마셔요. 어? 본인이 알아서 체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빠졌어야죠. 에? 그걸 왜 5차까지 가가지고 다음날 이 등짝 스매싱을 맞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서러워. 라면 먹다 맞았어. 진짜 우리 적당히 이제는 알아서 빠져줍시다. 8277번님,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분점 오픈 준비로 인테리어 중에 두 대 듣고 있어요. 안영미 씨 두 대처럼 오래 갈 수 있게 좋은 기운 주세요. 오픈 설레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시겠어요. 근데 잘 오셨어.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기운 넣어드릴게요. 8277번님 자 이제부터 장사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 손님 붐빌 거고 난리가 날 기가 막힙니다. 자 기운 넣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아 쭉 좋은 날 되시라고 동해 피처링 박재범의 그때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동해 피처링 박재범의 그때에 이어서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역시 우리 두 댕이들 의리 있으셔. 오늘도 특별한 날인 만큼 사연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0423번님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집 아들냄 맨날 아침에 자는 아빠 귀에 영미 언니 버전으로 일어나십시오 외친답니다.

라디오 DJ 중에 남자는 태희 삼촌, 여자는 영미 이모가 제일 좋대요. 너무 감사해. 아, 요즘에 제가 진짜로 이 두 대를 하면서 우리 초등학생 팬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저는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아빠 귀 땡기면서 공 같은 힘이야 소사라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짜증났을까. 자고 있는데 귀 땡기고 막, 근데 한 번을 화를 안 냈어요. 자, 일어나십시오. 아빠 꼭 일어나시고요. 2380번님,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매번 현관문 비번이 생각이 안 나서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아,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이렇게 이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왜 매번 까먹으시는 거죠? 이거 왜냐면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할 지라도 비밀번호는 본인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본인이 이거 외우기 쉬운 번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딸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안 돼요. 이거 본인이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뇌를 계속 이거 굴려야 나중에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도 항상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해놨는데 말이죠. 7513번님 골대녀 선배 영미씨, 40대 후반인 김소진입니다. 저도 축구라는 걸 시작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매일 신나고 있어요. 매번 꼴등이긴 하지만 상주시 여성축구단 공감 FC 응원해주세요. 아, 제가 또 그거 알죠. 축구의 재미 한번 빠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지고 이기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잘 풀리냐면 그냥 뛰면서 땀 쫙 빼면서, 그리고 이게 팀워크잖아요. 막 서로 패스하고 이게 되든 안 되든, 물론 이제 축구 잘하는 남자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스워 보이겠죠. 근데 저희들은 정말 진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금상첨화로 이긴다면 더 좋은 거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번 꼴등이라고 하셨지만 매번 꼴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파이팅. 자, 6402번님 영미동생 태교는 잘하고 있어? 영미 동생한테 책 태교 추천해요. 지금이라도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으면 5년 안에 유재석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뭐예요? 뭐 행운의 편지, 영국에서 온 편지예요? 이걸 왜 나한테 읽으라고. 아,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태교는 이미 끝났어요. SNL로 태교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뒤면은 애기 나와요. 끝났어. 아, 이제 곧 있으면 애기 나오는데 아까 저기 이마룡 선배님한테 전화 갔더라고. 영미야 둘째 가졌다며? 그런 거예요. 예, 곧 나옵니다. 개봉 박두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안영미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축하 인사, 아 갑자기 축하 인사라고 말하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2주년 기념입니다. 뭐 좋은 날이긴 하지만 뭐 조롱도 받을게요. 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이킴의 아 태교를 책으로 한다니 참 왜 그래.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세상에 음악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0: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내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신. 8120번님 같은 혈육 친오빠랑 일산에서 대구 본가로 내려가는 차 안인데 퀴즈 의논하느라 차 탄 지 2시간 반 만에 말을 섞었습니다. 아, 아니었으면 입에 곰팡이 폈을 건데.

아,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가족끼리는 진짜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말을 안 해도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입 열게 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자, 무거운 수행도 깨주는 음악의 신 음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잔칫날인 만큼 옆구르기 하면서 들어도 정답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쉬운 곡들만 골라서 출제를 했다고 해요. 과연 쉬운 문제만 냈을까요? 아,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총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그럼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여름이고 하니까 또 이분들 노래 또 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친구들이고 좋아했던 노래들이라서 바로 맞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또 무거운 수행하신 또 우리 남매분들은 아, 그거라고! 아니야, 이거라고! 하면서 뭐 싸우시려나? 자, 조금만 더 한번 길게 들어볼게요. 아, 이거지. 요 구간 나가고 나면은 바로 이 노래가 바로 빡!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길게 들어봐요. 모르겠어요. 당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정답 쏟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 다 들려드렸어. 더 이상은 들려드리면 이거는 기만이야. 아, 나 진짜 저랑 동년배들은 뭐 이미 다 아실 테고. 아, 이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진짜 이거 엄청 핫했었는데. 자, 이제 다 아시겠죠? 바로 이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 바로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였습니다. 자, 시스타 하면 여름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스타의 썸머송 중에서도 시스타에게 가장 많은 1위 트로피를 안겨준 곡,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지상파 음악방송 기준 8번왕, 바로 이 곡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아, 돌핀 팬츠를 입고 엉덩이를 튕기는 안무가 또 화제였죠. 노래는 참 발랄하고 상큼한데 뮤비에 등장한 남자 주인공들이 나 요건 몰랐네. 노홍철, 전현무, 김보성 씨 덕분에 시스타 멤버들이 많이 돋보였더랬죠.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 있습니다. 뮤지컬 퀴즈.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연기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0: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1: 네. 중요한 건 저는 연기할 때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부른다는 거. 당최 모르겠네. 내가 문제를 내면서도 이게 뭔 노래인지 모르겠네. 자, 왠지 남자 목소리의 묵직한 랩이 자동 재생되는 것 같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노래 제목을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자, 어떤 노래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거북이 비행기였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그 윤기에만 너무 몰입하나 봐. 나 진짜로 모르고 불렀어요. 자, 혼성그룹 거북이의 대표곡이죠. 2006년에 발표됐는데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노래방에서 방방마다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2006년 8월 셋째 주 SBS 인기가요에서 씨야, YB, 싸이, 슈퍼주니어, 신화, 하동유 등등 그야말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1위, 데뷔 이래 첫 1위였어요. 그리고 앵콜 무대 때 멤버들이 너무 울먹이는 바람에 노래를 끝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뒤풀이로는 고깃집을 갔다고 합니다. 역시 뒤풀이 고기죠. 고기만 한 게 없지. 그리고 상 타는데 고기 먹어야지.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프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제가 요즘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3분 뽑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이제 자신감 올라왔습니다. 이제 웬만한 노래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감아주시죠. 맞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제 감을 알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마마고만 섭렵하면 돼요. 마마고는 정말 감이 안 잡히고 배속퀴즈 이제 대충 이제 아 요런 느낌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느리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니까 되게 경하게 느껴진다. 되게 이분들 노래가 이렇게 경박한 스타일이 아닌데 빠르게 감아서 그런지 개벽다. 개벽화. 자, 빠른 와중에도 뭔가 된 발음이 자꾸 들리는 것 같죠? 자,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힌트송 바로 나가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니, 엄마.

0: 캐피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이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소 퀴즈 정답은요. 바로 배짱도 배소 거진 듯한 바람도 잘 잠겨서 이겨줬어요. 이렇게 경한 노래였냐고. 자, SG 워너비의 라라라 였습니다. 아, 제목도 경했네. 이게 워낙에 창법이 소머리 창법이라서 우리가 속고 지나갔던 거지. 개벼운 노래였네. 자, SG 워너비의 5집 타이틀곡이었죠. 그전까지 주로 무겁고 슬픈 노래를 부르다 SG 워너비가 이렇게 행복한 가사에 밝고 신나는 노래를 냈다고 예, 냈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대박이 났었더랬죠. 당시에 주부 노래교실에서 주부님들이 이 곡을 신명나게 열창하는 영상이 화제였다고 하는데 아, 왠지 그 창법 그 안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라라 왠지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두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었으니까 또 라송 들어야죠. 라송. 우리 비 오빠의 라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잠시 뒤에도 음신 계속 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두 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업을 적고 풀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는 마마고 퀴즈.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만 섭렵하면 이제 음신 퀸으로 등극한다 이 말씀이옵시다잉. 자,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4: 지키아보에 와시아나 니 살링굴 진 아이비올 에올.
3: 아, 오늘 좀 마마고가 거치네. 지키아보라지. 뭐라고? 지키아보라지.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뭐라고 하는 거? 뭘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 나 자꾸 마마고랑 싸우게 되네. 아, 조금만 한번 느리게 들어볼까요?
4: 지키아보에 와시아나 니 살링굴 진 아이비올 에올.
3: 지켜봤다. 지켜봐왔다 이거지. 지켜봐왔어. 아이빌링고라고 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이런 고등학교가 요즘 난 아이빌링고. 아이빌링고 나오신 분. 아이고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빌링고. 당최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사 들어볼게요.
4: 네케오 하자 네가 니얼 살랭헤이요 네가 니얼 지익총헤이요.
3: 내가 정해요. 정답 수다맨. 내가 왔어요. 지켜볼라지 아이빌링고. 정말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건가? 왔어? 여기 들렸거든요. 아, 여기에 들렸어. 근데 뒤에로 갈수록 아닌가? 또 그랬다가 아, 느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네케오 하자 네가 니얼 살랭헤이요 네가 니얼 지익총헤이요.
3: 내가 네 사랑해요. 아, 이러다 나중에 마마고가 개그맨들 직업까지 훔쳐가는 거 아니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웃기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알면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자, 감이 좀 오시나요?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의 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네케요 하자 네가 니알 사랑해요 네가 니알 지익총해요.
0: 이게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 어? 내가 널 걱정해 어? 이거를 사랑해요 내가 널 걱정해요. 아 괜찮은데 앞으로 심심할 때 마마고랑 놀아야겠다. 자 정답은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였습니다. 요게 또 남학생들의 수련의 장기자랑 단골곡이었죠. 인피니트 정규 1집 타이틀곡이었다는데 처음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인피니트 특유의 칼군무에 90년대필 물씬 나는 곡 분위기 여기다가 또 내꺼 하자 요 독특한 후렴구까지 중독성 있었죠. 참고로 배우 송승헌 씨의 회식 엔딩송이라고 합니다. 어, 진짜요? 이걸 송승헌 씨가 부른다고? 노래방에서 내꺼 하 자, 내가 널 사랑해. 어? 이걸 한다고? 와, 왠지 이거 일렬 직관하고 싶네요. 제가 아는 송승헌 씨는 그 보랏빛 향기 이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수지 씨 팬이라서 아, 자 불러만 주시면 저도 스페이스의 주홍글 씨와 함께 가슴춤 직관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뭐 한번 보여드리긴 했어요. 네, 프로그램 통해서. 자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기능성 팬티 세트가 걸려있는 직청직송.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전 들리는 그대로 한 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한 음절은 4입니다. 4. 아, 근데 제가 항상 이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긴 해요. 제가 또 모르는 노래가 나올까 봐. 자, 한번 4 가봅시다.

빨리 주세요. 이어폰 빨리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사, 아, 사사사사 사. 사, 사, 사, 사.

뭐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이미 쏟아진 것 같은데. 예, 후렴구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예. 아, 요건 알죠. 왜냐면 저랑 같이 이제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좋아하는 친구라서 알죠. 당연히. 제가 그저 악동 뮤지션의 소문만 못 들었던 거지. 다 알아요. 나 다른 곡들은 다 압니다. 자, 후렴구 또 한번 가볼게요. 살살해 드렸어요. 네, 모를 수가 없어 이 노래는. 모르면은 납치당했던 거야. 자, 대학 축제 기간에 많이 바쁜 분이라 제가 허밍으로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제목 다 아시겠죠?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까지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4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2022년 발매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대학 축제를 돌면서 입소문을 타고 음원 차트 올킬을 달성합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 사건 반장 같은데 나오는 곡인가 했던 사람 저 말고 또 있다의 한 표. 자, 실제로는 사건 반장이라 아무 상관없고요. 천문학에서 블랙홀 주변의 경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별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표현한 가사라고 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내년에도 고등교과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음악이실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미션은요.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 자, 제목에 처음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 처음 하면 생각나는 노래 티아라의 처음처럼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티아라의 처음처럼 듣고 왔습니다. 미션 퀴즈 제목에 처음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다양해요.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랑해,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윈터의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공일오비의 처음만 힘들지 등등등등 처음이 들어간 노래 정말 많은데요. 자,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사실 저도 그렇고 이 곡밖에 아마 안 떠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요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DNCE의 케이크 바이 디 오션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 사이에 두 댕이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한번 또 볼게요. 1142번님, 2주년 축하해요. 처음에 언니 혼자 진행한다고 해서 옆에서 말려줄 사람 없이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이젠 뭐 그냥 안심하고 듣습니다. 믿 듣디 믿고 듣는 DJ 안영미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처음에 우리 두댕이들 뿐만이 아니라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요, 전 저도 저를 못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진행을 한다고? 말이 돼? 아우, 안 돼, 안 돼. 나 못해, 못해.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또, 이게 닥치면 또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들 제가 뭐 실수하거나, 뭐 방송 사고 칠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이 사람이 또, 자기 살 궁리는 또 다 하고 살아요. 저도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조심조심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1053번님, 가게 오픈하면서 음악 좀 틀어볼까 싶어서 우연히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게 되었는데요. 라디오 기능도 있어서 두 대를 청취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두 대를 듣고 있습니다. 거의 몇십 년 만에 듣는 라디오. 영미님 호탕한 웃음소리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덕분에 기분 좋게 가게에서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잘 부탁드려요. 축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런 말이 너무 좋아. 호탕한 웃음소리에 스트레스가 날아간대. 이게 내가 지금 여유롭지가 않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면 누군가가 웃고 있을 때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너무 귀에 거슬리고 막 왜 저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 1053번님처럼 안영미 씨 웃음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의 방,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699번님. 어제 늦게까지 무리해서 술로 달렸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앞으로는 달리지 말아야지. 뭐 제가 매번 예전에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 제가 늘 했던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아, 근데 저희 엄마가 늘 했던 말은 또 이거였어요. 개가 똥을 끊지. 컨디션 또 올라오면 또 마실 거잖아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끊어봅시다. 이 악연, 술은 악연이야 사실. 이 악연 한번 끊어봅시다. 내 스스로. 배현우님,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한 아이는 쇼파와 일체가 되어 만화 영화 보고 있고 한 아이는 블록 삼매경입니다. 아이가 어리냐고요? 아니요. 만화 영화 보는 애는 23살이고요. 블록 맞추고 있는 애는 고3입니다. 참네. 얘는 언제 철이 좀 들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러는 건지. 그래도 얼마나 이뻐. 집에서 노네.

근데 블록 맞추는 건 뭐 어떻게 뇌 좀 쉴라 그러겠지. 블록 맞추고 뭐 수학도 맞추고 하겠지.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B1A4의 CPR.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비원 A4의 CPR 거기에 이어서 이무진의 에피소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3478번님 초보 운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너무 위태롭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와 진짜 절친인가 보다. 웬만하면 옆좌석에 안 앉거든요. 저희 엄마도 이젠 제 옆에 안 앉아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못 모르고 타셨구나. 근데 이거 진짜 옆에서 무섭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전벨트 하셨죠? 당연히 하셨죠? 그리고 항상 그 뭐지?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핸드폰 늘 손에 쥐고 계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무조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지원님, 언니 저 부산에서 호떡 장사하는데 이 날씨에도 호떡 굽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도 손님들께서 찾아주시니 안 구울 수도 없고 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굽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얘들아. 어떻게 정말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다행이야 손님들이 있대잖아요. 열심히 호떡 굽고 있는데 손님들마저 안 오면 이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아 됐어. 근데 너무 맛있게 잘 구우시나 보다. 응,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요. 에 장사 잘 됐으면 됐어요. 4919번님 아이 둘이 어제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그 덕에 저도 같이 굶는 중입니다. 아우 배고파. 엄마 혼자 좀 나갔다 와도 되겠니? 그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유,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갔다 오셔도 돼. 이제 뷔페집 갔다 오셔도 돼. 한참 있다 오셔도 돼. 애들 둘이 지금 멀쩡하게 잘 있네. 진짜 애들이 힘들면은 이게 일어나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탈진해가지고. 다녀오세요. 엄마가 우선이야. 엄마가 배부르고 엄마가 건강해야 애들 둘 돌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신지영님. 어머 벌써 2년이나 된 거예요. 처음에 진짜 어색했었는데 어느새 영며들어서 매일 2시만 되면 째깍째깍 두 대로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막 혼자 하면서 그때 막 기억도 안 나.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매일매일 정말 꿈속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싶고 뭐 말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근데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소란 피처링 아이들의 미염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고요. 오늘 소소하게 2주년 깜짝 파티를 좀 해봤는데 모르셨구나. 오늘 2주년이었어요. 네, 깜짝 파티 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근데 뭐 2주년이 됐든 3주년이 됐든 뭐 4주년이 됐든 전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위에 수뇌부님들 듣고 계시죠? 전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저 좀 계속 여기 앉아서 소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뭐 2주년하고 1일인데 전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늘 있을 거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그나마 요렇게 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번 주 내내 안영미 그 축하 문자는 받고 있으니까 한 달 내내 할까 그냥? 예, 축하 문자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묵묵한 응원이다. 저희는 끝곡으로 케이스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0: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구조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 소나무 숲길과 호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시집만 모아놓은 작은 도서관으로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 한 편 읽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목조 건물인데요.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안에 앉으면 숲과 호수 풍경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원하는 단어를 고르면 시구절이 나오는 문학 자판기도 있고요. 창가에는 필사노트가 놓여 있어 마음에 드는 시를 천천히 옮겨 적어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집을 마지막으로 펼쳐본 게 언제였는지 여기선 오랜만에 다시 펼쳐보게 되겠네요. 6월 3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빌리 조엘의 노래로 시작했어요. Summer Highland Falls. 이 곡은 76년에 발표한 4집 턴스타일스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겠지만 빌리 조엘의 노래 중에 라디오에서 참 자주 들을 수는 없는 곡이에요. 하지만 참 노래가 좋네요. 뭔가 좀 이런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인데 왜 이 곡이 많이 안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이 곡, 이 앨범 턴스타일스라는 앨범에 뉴욕 스테이지 오브 마인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려다가 이거 뉴욕 스테이지 오브 마인드 들어야겠구나. 익숙한 노래를 들으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곡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곡들이 그 앨범 안에 참 많이 담겨있죠. 가끔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곡들, 대표곡들 말고 그 앨범에 들어있는 B사이드에 있는 곡들, 그런 좀 소외된 곡들을 들어도 참 그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들은 참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좀 새롭게 이런 곡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즐겁게 듣는 또 어디 다른 곳에서 이 곡이 나올 때 이 곡도 좋지만 또 이런 곡도 있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런 좀 다른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는 이런 대표곡들 말고도 숨겨진 명곡들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시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 문자로 9629 쓰시는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반가워요. 투표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하세요? 그 투표, 제가 투표한 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4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투표했죠. 했습니다.

0: 너무 궁금하셨구나. 아유. 2부쯤에 1부 한 두 곡 정도 지나고 광고 듣고 알려드릴 걸 그래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진희님은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시 10초에 아까 9629 쓰시는 분은 4시 4초 정확히 4시에 4초 이진희님은 4시 10초에 또 이렇게 참 이렇게 4시가 되자마자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조은녀님 일하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4시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출첵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싸머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김현철 피처링 주식회사의 오늘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이 피처링 주식회사는 뭐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김현철, 심현보, 정지찬, 이한철이 같이 이렇게 결성한 팀이었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팀이었는데 아 우리 김현철 씨의 목소리 참 좋고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참 잘 들었습니다. 김현철 10집에 들어있는 곡이죠. 참 기분 좋은 노래예요. 김현철 씨의 참 김현철 씨 곡들이 참 예전부터 참 감각적인데 항상 그 감각을 잃지 않고 지금도 요즘에도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좀 천재 뮤지션이죠. 김현철 씨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정말 실제로도 요즘에도 참 그런 그 김현철 씨의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곡들이 많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4시 4초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투표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그리고 쓰시는 분이 아 당연히 하셨을 텐데 사전 투표하셨는지 오늘 하셨는지 궁금해서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좀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서 커피 맛있는 정말 맛있는 커피 맛있는 곳에서 커피 맛있는 약속이 있어서 사전 투표를 먼저 하고 그걸 갔다 왔는데 커피를 좀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아주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좀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카페인이 너무 많이 훅 들어와가지고 좀 힘들어요. 박영선님 내일 도시락 싸갈 반찬 만들려고요. 요즘 입맛이 통 없어서 뭘 만들지 고민이에요. 일단 몸에 좋은 가지랑

0: 브로콜리, 청경채는 샀는데 이걸로 뭘 해야 맛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가지, 브로콜리, 청경채. 아,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를 다 샀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지 제가 AI 순용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AI 순용.
1: 네, 순디.
0: 자, AI 순용, 네가 흑백 요리사 출신의 요리사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박영선님이 가지랑 브로콜리 청경채를 샀어. 이걸로 아이 도시락 뭘 만들어야 될까?
1: 네, 중국 요리에도 세 가지 요리로 요리할 수 있는 삼선 요리의 종류가 많은데 가지와 브로콜리, 청경채 세 가지로 이루어진 요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퓨전으로 질문자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드리자면 튀긴 가지, 브로콜리와 청경채는 살짝 데친 후에 굴소스, 가진 양념을 통한 마지막에 전분을 통해서 중국풍, 중화풍 요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0: 이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1: 가지는 이분하게 익혀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0: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중국풍 말고는 없나? 아이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아주 안타까운 질문이군요. 중국 요리 외에는 현재 준비된 레시피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0: AI 순용. 업데이트해야 되나? 중국 요리 말고 다른 거 하려면 또 업데이트해야 돼?
1: 네, 업데이트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난 요리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질문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0: 알았어. 자, 어쨌든 그래도 중국 요리 그 가지는 좀 튀기고 브로콜리 청경채는 좀 데쳐가지고 굴소스와 함께 이렇게 쫙 프라이팬에 쫙 해서 전분을 조금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 있는 소스를 만들라.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가지를 이분하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청경채도 아삭아삭하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좋은 답이 됐습니다. 뮤지 피처링 수민의 생각 생각 생각 듣고 올게요.

뮤지 피처링 수민의 생각 생각 생각 들으셨습니다. 참 뮤지 씨는 제가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한 분이에요. 클래식 전공, 작곡 전공도 하시고 근데도 굉장히 정말 다양한 음악을 만드시는 분인데 음악마다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세현 씨와 함께 이렇게 좀 재밌는 재밌는 음악도 많이 만들고 또 재밌는 개그맨이라고 해도 뭐 말이 되잖아요. 정말 참 신기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5730 쓰시는 분이 신랑이랑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드라이브 하기 하면서 방금 이 곡 듣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4213 쓰시는 분, 저는 브로콜리 찐 거 한 송이, 청경채 찐 거 3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g, 물 750ml 넣고 스무디 만들어 먹고 있어요. 아까 브로콜리, 청경채, 가지로 아이 그 도시락 반찬 궁금하다고 해서 우리 AI 순영이랑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자랑하시려고 지금 이걸 좀 정확하게 그램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문가 납셨어. 아주 몸에 건강한 것 드셔서 아주 건강하시겠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413 쓰시는 분,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정말 아침에 바쁘신 우리 현대인들 아침에 이렇게 쫙 한 스무디 쫙 마시고 출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레시피 바쁘신 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찐 거 한 송이, 청경채 찐 거 300g, 아보카도 3개, 레몬즙 90g, 물 750ml 넣고 스무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틀 믹스 피처링 찰리 푸스의 Oops 들려드리고 저는 2부 젠지의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마다 듣기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분이죠.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아,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네. 특히나 좀 날이 좀 더워져서.
0: 맞아요.
1: 밤에. 저는 누가 그렇게 뭐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사실은 온도가 스물스물 올라간다는 거를 전화기를 잘 못 보니까 날씨 이 온도 숫자를 잘 못 보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좀 처지는 것 같지? 아. 컨디션이 약간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해서 전화기를 딱 열어봤더니 30도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5월, 6월은 이 정도 온도는 상상도 하지 못할
1: 아니었죠, 온도잖아요. 맞죠? 네. 저도 기억을 더듬고
0: 근데
1: 있었어요.
0: 참 이제는 봄이란 계절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1: 진짜 짧아졌어요.
0: 우리 겨울 지금 추위가 없어진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1: 맞아요. 네.
0: 채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 기분이죠.
1: 맞습니다.
0: 아,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데 이제 또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마스 쿡의 기타와나
1: 기타와나 공연 준비하고 있었죠.
0: 토크 콘서트죠.
1: 네, 이번에는 사실은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이야기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곡들은 지난 공연들과 좀 다르게 사실은 B사이드 곡들.
0: 아, 네,
1: 그동안
0: 그래요.
1: 공연에서 잘 못 들려드렸던 곡들 리퀘스트는 조금 있었지만 막상 무대에 잘 못 올렸던 곡들을 뽑아서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이라고 저도 좀 새록새록합니다.
0: 뮤지션들에게 그런 곡들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사실 좀 소외된 곡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
1: 아, 너무 안쓰럽죠.
0: 왜냐면 나는 너무 좋은 곡들이니까 나한테는.
1: 그런데
0: 그런 곡들을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런 곡 취향에 맞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그냥 묻혀가지고 못 듣고 그냥

0: 네. 어 그냥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잖아요.
1: 그리고 정말 공연에 자주 오시는 찐팬분들은 그런 비사이드 곡들을 라이브로 들으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0: 맞아요.
1: 되게 좋아하세요.
0: 그래요. 그래서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1: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원래는 몇 시 공연이죠? 원래는 저녁
1: 7시 공연.
0: 7시 공연. 네. 한 번 한 공연만 오픈을 했었는데 네. 이게 금방 매진이 네. 돼서 지금 그 전에 공연을 한 번 더 하겠다.
1: 네.
0: 하루에 2회 공연을 하겠다.
1: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네. 앨범 작업 때문에 이번 공연이 아마 좀 하고 나서 좀 쉬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1회 공연만 잘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게 또 매진이 되는 바람에 혹시라도 더 보고 싶은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열지를 못해서 못 오시면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 한 분이 오시건 열 분이 오시건 열어놨습니다.
0: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그 토마스 쿡의 기타와나 공연 갔는데 예매하려고 그랬는데 매진이었어.
1: 네.
0: 그러시면 다시 한번 가서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쿡 이제 이번 그 공연이 끝나면은 사실 앨범 준비 때문에 한동안 또 공연을 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꼭 좀 더 많은 분들이 토마스 쿡의 공연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젠지 음악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죠.
1: 네.
0: 오늘의 주제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자, 지난주 주제는 긍정적인 락, 극락도 락이다 해서 그 시리즈를 한번 이어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국, 나라 국자죠. 국락도 락이다.
0: 우리나라의 어떤 락.
1: 맞습니다.
0: 아, 네. 정말 우리나라에 훌륭한 락 밴드가 많습니다.
1: 정말 많죠.
0: 너무너무 많고요. 네. 예전부터 그리고 한때 굉장히 하드락, 헤비메탈 밴드가 엄청 많을 때도 있었어요.
1: 그럴 때 있었죠. 저는 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저도 그랬죠.
1: 네.
0: 아, 그 심지어 레코드 가게에 가면은 그 차트가 있었어요.
1: 네.
0: 아, 그걸 보고 지금 뭐 헤비메탈이 이 정도로 신화위부터 해가지고 뭐 백두산 네. 뭐 전성기가 있었죠. 한국 헤비메탈의 전성기.
1: 네.
0: 하, 정말 오늘은 좀 한국 락 음악에 또 락 음악을 한번 쭉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편안하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야, 한여름 화끈한 락 페스티벌 그래요. 왔구나라고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그래요. 좀 더울 때는 이렇게 더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죠. 네. 더
1: 기운을 좀 받아야죠.
0: 에너지 좋은 락 음악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0: 오늘은 한곡 한 곡마다 토마스 쿡이 굉장한 선물들을 먼저 겁니다.
1: 와.
0: 이 곡의 감상평, 첫 곡의 감상평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선물을 드리겠다.
1: 야, 이거 불꽃 튀겠는데요?
0: 또 선물이, 새로운 선물이 또 들어왔어요. 보이시겠지만.
1: 이거 뭐야?
0: 이거 깜짝 놀라셨죠?
1: 놀랐습니다.
0: 이 정도입니다. 우리 완벽한 하루가. 자.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들었나? 모니터 안 하나 봐요 요즘에는 완벽한 하루. 모니터 하시는 거예요?
1: 귀로 듣는 거라.
0: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선물이 뭐가 있는지 네. 내일 가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젠지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 선물을 뭘 드려야 할지 계산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1: 제가 요즘에 여기 상암동 근처에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교통 상황 좀 정리하느라고 제가 모니터가 좀 늦었습니다.
0: 조용히 하시고요. 자.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먼저 첫 곡 감상평 뽑히신 분들에게 분에게 드릴 선물.
1: 아, 참 이건 레가시 선물입니다. 순댓국 밀키트. 젠지의 음악이 진짜 대표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댓국 밀키트 먼저 가고요.
0: 혹시 그 얘기 그 소문 들으셨어요? 순댓국 밀키트에 관한 우리 완벽한 하루의 소문 못 들으셨어요?
1: 무슨 일 있었나요?
0: 아, 정말
1: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 정말 토마스 쿡 정말 실망입니다. 이제 순댓국 밀키트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 수량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쉽죠?
1: 자, 너무 아쉽다.
0: 그런 줄 아시고 아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많은 토마스 쿡이 또 순댓국 밀키트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드셔도 되고 일단 첫 곡을 소개해 주시죠.
1: 자, 첫 곡입니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번님들의 노래입니다. 당신만이.
0: 이 곡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번 뽑아서 순댓국 밀키트 드립니다. 빨리 지금 적지 마시고요. 들으시면서 적어주세요.

0: 버님들의 당신만이 오늘 진지음악 주제 국락두 락이다의 첫 곡이었죠.
1: 네.
0: 좀 이렇게 사실 버님들이 좀 이렇게 소프트한 음악을 했지만 그래도 락 밴드였어요.
1: 그럼요.
0: 버님들도 이제 밴드로 활동을 하는 락 밴드였고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1: 또 락적인 사운드도 지니고 계셨지만 버님들 선배님들의 사운드의 특징은 또 약간 소울? 소울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모타운 사운드 같은 그런 흑인 소울의 좀 필을 갖고 계셔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선배님들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네. 참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음악을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주변 팀들과 뮤지션들이 즐겨 구사하시고 듣고 하셨는지 제가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 그래요. 그때는 또 이치현 씨, 이치현과 네. 버님들이라고 해서 와, 그 외모가 굉장히 멋진 외모로
1: 멋있으세요.
0: 다 기타 들고 네. 쫙 옷도 멋있게 입고 네. 정말
1: 항상 선글라스 멋있게 끼시고
0: 정말
1: 그리고 기타
0: 많았죠.
1: 솔로 연주를 그렇게 항상 정성스럽게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 모습이 참, 기억나요.
0: 맞습니다. 네. 자, 이 번님들의 당신만이에는 지금 우리가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순댓국 밀키트를 드리기로 약속을 해줬죠.
1: 귀한 이번, 선물입니다. 진짜.
0: 저 감상평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정님, 이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는 친구에게 편지 쓰던 순간이 떠올라 몽글거립니다.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흑흑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자, 김경희님의 사연입니다. 저 금요일에 대장 내시경 하는데 이 곡을 들으니 잠시 진정되는 느낌이에요. 주셨어요.
0: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셨잖아요.
1: 아, 저 지난주에 스케줄 취소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왜 취소하셨어요?
1: 그 추가 검진 신청하는 게 너무 항목이 많아서 고르다가
0: 그렇구나.
1: 시간이 늦어가지고
0: 그랬구나.
1: 연기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9330 쓰시는 분, 보잉 선글라스 쓴 이치현 씨 생각이 방울방울 납니다. 맞아요.
1: 보잉 선글라스 큰 거. 네. 자, 9713 유사입니다. 우와, 엄마가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던 음악이네요. 역시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0: 맞아요. 우리 때도 그렇지만 지금 젠지 세대들이 네. 이런 음악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1: 아, 특히나 그리고 오늘 선곡 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또 추억을 그리워하시는 락페스티벌 사실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내가 직접 몸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락페스티벌 즐기는
0: 좋습니다.
1: 네, 세대를 좀 넓게 스프레드하게 펴봤습니다.
0: 뭐 좀 덥지만 창문 쫙 열고 네. 한번 신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댓국 밀키트.
1: 고민되네요. 정말 좋아하는 선물인데.
0: 치열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나?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자, 좋습니다. 결정했습니다.
0: 네.
1: 자, 금요일에 큰일 앞두고 계시는 김경애님께 순댓국 밀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대장내시경 하는데
1: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곡 감상평 쓰신 분들 중에
1: 네.

0: 선물 뭐 드릴까요?
1: 제가 지금 새로운 선물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0: 아, 그래요?
1: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0: 아,
1: 저도, 이게 뭘까요?
0: 저도 너무
1: 너무 궁금해요.
0: 저도 계속 이게 궁금하다 하고 있는데 뭔가 네.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마 같은 데 붙이는 느낌인데.
1: 아, 그런 건가? 좀 차가운 느낌
0: 해소,
1: 나고.
0: 스트레스 해소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0: 이 그 선물을 받으실 분 이들을
1: 네.
0: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1: 시원한 락 음악입니다. 시원한.
0: 아, 그래요. 자. 이거 왠지 스트레스 해소될 것 같은 음악인 것 같아요.
1: 완전 연결됩니다. 자, 노브레인의 곡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0: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스트레스가 해소됐어요.
1: 아, 시원하네요.
0: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이제 네.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필요 없어요. 저 해소됐어 이제. 네. 너무 좋아요.
1: 아 진짜 길을 새로 닦을 때 불도저 같은 걸로 쫙 밀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곡을 들으면요.
0: 그리고 정말 네. 이게 페스티벌에서 맞아요. 나오면은 정말 다들
1: 난리 나죠.
0: 행복하게 네. 따라 부르면서 네. 방방 뛰면서
1: 방방 뛰죠 진짜.
0: 요즘에 페스티벌은 네. 깃발

0: 같은 걸로 빙글빙글 돌면서 막 다 같이 이렇게 막 강강수월래 하듯이 도는 그런 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넌 내게 반했어를 들으면서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받으실 분 한번 골라봐야겠습니다.
1: 네 골라봐야죠.
0: 정지훈님 유훗 시원한 빙수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먹은 듯한 속 시원한 사운드 멋져요.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속 시원한 사운드라는 좀 공감이 되네요.
0: 맞아요. 시원하죠.
1: 네. 3480님입니다. 저 초3 백지환인데 저에게 말한 여자애들이 생각나네요. 여자애들이 생각나네요.
0: 지안아.
1: 많았나 봐.
0: 지안아. 그래. 너도 반한 사람 많지? 열심히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주연님. 락패 공연이 그리운 독박 육아 맘입니다. 뛰고 싶어요. 워워워워. 아 정말 그래요. 이제 락 페스티벌을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1: 추억이죠 추억.
0: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락 페스티벌이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아이와 함께 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누구 드릴 거예요?
1: 네, 좀 걱정이 좀 앞서긴 하는데요. 본인에게 반한 여자애들
0: 안 돼.
1: 그 여자애들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 우리 지한 군이 머리가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0: 아니, 지한 군은
1: 안 될까요?
0: 지한 군은 제가 반하고 있고
1: 그럴까요? 제가 이 해수용 패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락패 공연이 그리운 이주연님께 스트레스 해수용 패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지한 군은 제가 진짜 약속대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줘요.
1: 그것도 좋겠네.
0: 스트레스 프로의 아이스크림 먹고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국락도 락이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락 음악들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이하게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먼저 걸고 음악을 들어요. 아주 재밌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테일러 팍스의 댄스 언론 들어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락도 락이다.
2: 네, 맞습니다.
1: 한국의 락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오늘은 이제 선물을 먼저 선선물 후감상
2: 네.
1: 선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드리죠. 세 번째 곡, 세 번째 선물 무엇입니까?
2: 자, 선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전통의 닭가슴살 선물.
1: 아, 닭가슴살 좋습니다. 네. 닭가슴살에도 아주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양이 굉장히 많아서
2: 네.
1: 심지어 나눠 먹을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해요.
2: 받아보셨어요 혹시?
1: 아니요.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저는 선물이 저한테는 안 옵니다. 제가 문자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사연을 써서 자 이제 감상평 한번 써볼까요 제가?
2: 자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 순비도 좀 써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괜찮으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1: 한번 제가 미니 메시지를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어떤 곡인가요?
2: 자, 세 번째 곡입니다. 로다운 30의 곡입니다. 거리의 먼지처럼.

0: 뭐 로다운 30이라고 그러네요. 네, 로다운 30. 30의 거리의 먼지처럼. 이야, 분위기가
1: 카리스마 있죠.
0: 너무 멋있네요. 네. 야, 워낙에 저도 이제 윤병주 씨 실력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참 굉장한 우리나라 이 락 음악의 그 한 획을 그은 그런 분이죠. 네. 빠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굉장한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1: 얼마 전에는 또 한동안 그 보컬 분의 이제 부재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었던 노이즈 가든 재결성으로 이제 페스티벌 다시 오르셨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큰 화제가 됐죠.
1: 맞습니다.
0: 야, 국락하면 또 이분을 뺄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 국락도 락이다. 오늘 로다운 30의 거리의 먼지처럼은 선물이 걸렸습니다.
1: 닭 가슴살 선물이었죠. 닭 가슴살
0: 세트였죠. 아, 정말 제 손가락이 미니에 갔었어요. 갔다가 아 아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드려야지라는 생각에 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자, 김명희님 락의 발견인 건가? 이 곡은 푸딩보다 부드러워서 아주 조심스럽게 듣게 되네요.
1: 아, 네.
0: 야, 정말 락이지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네. 김혜정님의 사연입니다. 먹고 있던 핫도그도 내려놓고 박자 타면서 경건하게 들었습니다.
0: 아, 맞아요.
1: 다 듣고 이 핫도그 먼저 먹을게요. 해주셨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정말 뭔가 이런 분위기의 곡 정말 경건하게 들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네. 안기영님 기타 소리 멋지네요. A 코드만 하고 손가락 아프다고 그만 배운 게 후회되네요. 그래요. 기타 맞아요. 좀 치는 게 좀 멋지게 보이긴 하죠.
1: 네.
0: 그렇지만 멋지게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안경님.
1: 특히나 이 윤병주 선배님의 기타 플레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0: 막갈스럽게
1: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0: 나도 될 것 같아.
1: 맞죠, 그런 생각이 들고.
0: 하지만 엄청난 내공입니다.
1: 네. 쉽지 않습니다.
0: 맞아요. 네. 자, 닭가슴살 누구 드릴까요?
1: 자, 김혜정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핫도그 내려놓고 박자 타시던.
0: 그래요. 아, 축하드리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젠지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7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국락도 락이다. 선선물 후감상
1: 맞습니다.
0: 특이한 네. 방식으로 오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상평을 아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또 새로운 선물들이 많이 또 대거로 나가고 있어요.
1: 네, 새로운
0: 네 번째 곡 선물 먼저 소개하죠.
1: 선물 먼저 소개해요. 네. 자, 선물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선물인데 김치 세트가 생겼네요.
0: 아, 굉장합니다.
1: 굉장합니까?
0: 아, 또 완벽한 하루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감상평 어떤 곡의 감상평인가요?
1: 자, 이번에 들려보실 곡은 이 락 페스티벌에 자주 가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곡입니다. 차오차오.

0: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 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1: 네.
0: 이게 끝이에요 가사가.
1: 맞아요.
0: 정말 이 곡은 아마 우리나라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요즘 네. SNS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노래가. 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정말 윤정경님이 최고의 도입부로 손꼽히는 곡. 전주만으로도 충분한 곡. 언제나 들어도 좋고 가끔은 너무 그리운 델리 스파이스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도입부죠.
1: 자, 8122님의 사연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거 수능 금지곡이에요. 사탄 풀다가 환청처럼 계속 들려서 대학 못 갈 뻔했어요. 해주셨습니다.
0: 이순옥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락 페스티벌에서 함께 떼창하는 관객들의 모습이 그려지며 후끈해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보내주셨어요.
1: 자, 그리고 7131님의 사연입니다. 어? 김치 속 진한 유산균이 톡톡 터지는 매력적인 음악이네요. 역시 이렇게, 해주셨어요.
0: 이렇게 대놓고.
1: 대놓고
0: 아주. 그래도 7131 쓰시는 분이 아주 미트
1: 있으세요.
0: 있게 잘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네. 토마스 쿡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곡은 이제 그 델리 스파이스 멤버 중에 그 베이시스트 윤준호 씨 목소리가 들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마스 쿡은 김민규 씨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우리 둘이 준호 형이 맞아. 민규 형이 맞아. 막 이랬는데 네. 정확히 누가 불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치 세트. 누구 드릴 거예요?
1: 이거 너무 노림수의 사연이 하나 왔는데 제 이분을 외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재밌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7131님 유산균 톡톡 터지는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하셨습니다.
0: 네.
1: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김치 세트. 유산균 톡톡 터지는 김치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국락도 락이다의 마지막 곡. 먼저 선물 먼저 거시죠.
1: 자, 마지막 선물은 모바일 햄버거 쿠폰입니다.
0: 간단하게.

0: 간단합니다.
1: 모바일 햄버거 쿠폰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0: 왜요?
1: 장점은 1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0: 어, 정말요?
1: 오늘 저녁에 드실 수 있어요.
0: 오, 좋습니다.
1: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오. 그러면 이 선물이 걸려있는 곡은 무엇인가요?
0: 자, 오늘 선곡의 마지막 선곡입니다. 서울 전자음악단의 곡입니다. 꿈에 들어와.

0: 오늘 젠제음악 국락도 락이다의 마지막 곡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에 들어와
1: 네.
0: 너무 좋습니다. 오늘 꿈에 들어와 이 곡에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 걸었는데 두 분 후보를 압축을 했습니다. 9213 쓰시는 분 햄버거 패티와 감자튀김이 손짓하는 느낌이 드는 곡이라고 하면 너무 속 보이겠죠. 아 정말 좋습니다.
1: 손짓하는 느낌.
0: 너무 좋아요.
1: 자 9727님의 사연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요. 차분하고 마음 편해지는 게 낮잠 솔선 오는 분위기의 곡이네요. 그래도 꿈나라

0: 는 이따 밤에 가는 걸로 해주셨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햄버거 모바일 햄버거 쿠폰.
0: 좋습니다. 972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모바일 햄버거 쿠폰입니다.
1: 그래요. 아, 자, 9213 쓰시는 분 참 아쉽습니다.
0: 아까 또 아. 비슷한 사연을 선물 하나 드렸기 때문에.
1: 그래요. 아, 이분 제가 너무 우리 잠깐이라도 웃게 해줬으니까 네. 제가 햄버거 쿠폰 대신 오, 냉동 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을 듣고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사사구호 쓰시는 분이 국락일에서 신하의 백두산 스트레인저 블랙 신드롬 뉴클리어 중 한 곡 나오나 했는데
0: 매니아 오셨네요.
1: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네. 국락도 락이다 2탄
0: 달려봅니다.
1: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토마스 쿡이 진짜 국락이 뭔지 한번 지금 뭐 오늘도 대단했지만 네. 또 다른 우리 사사구호 쓰시는 분이 좋아할 만한 국락도 아마 선곡을 같이 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힘이 나죠.
1: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젠제의 음악 국락도 락이다 2탄 기재해 주시고요. 오늘 젠제의 음악 토마스 쿡 보내드리면서 박신홍 님이 신청해 주신 토마스 쿡의 청춘 들려드리고 저도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8연승에 도전하는 상순 퀴즈 문제 나갑니다. 1786년 오늘 6월 3일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사체라는 독창적인 서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서예는 물론 그림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세한도가 있는데요. 유배 시절 그린 그림으로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린 유배지는 제주도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또 세한도를 이렇게 그림을 또 보여줬어요. 저곳이 제주도일까? 저거 참 제가 이거를 맞출 수 있느냐. 물론 상승 퀴즈 8연승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맞추는 것도 좀 그렇고 물론 맞추면 기분 좋지만 이걸 모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모르겠어요. 저 그림을 어디예요? 근데 잠깐 그림 잠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그림을 보면은 집이 땅보다 낮게 조금 낮아요. 지붕이 좀 낮고 제주도에 집들이 굉장히 낮은 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제주도는. 그래서 지붕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집이 땅보다 조금 낮게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저것이 제주도의 풍경 같은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봅니다. 5로 정말 오늘 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5로 5가 맞는다 그러면은 선물 8연승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8분께 선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11년 동안 제주에 헛살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린 유배지는 제주도였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으셨습니다. 아일랜드 인 더 선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 8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문제, 김정희가 새한도를 그린 유배지는 제주도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조심스럽게 마치 그 유배지 새한도가 제주도를 그린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O로 풀었죠. 정말 풀었습니다. 8연승 꼭 마치고 싶어요. 1406 쓰시는 분 정답 O. 빠르빼순디? 빠흐빼라고 합니다. 빠흐빼순디. 갈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 따라갑니다. 정답 O. 김정우님 정답 O. 문제가 길고 설명이 많으면 오더라고요. 오, 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럼 이게 오늘 좀 긴 편인가요? 거의 비슷한 길인데. 그래요. 오, 2135 쓰시는 분. 그때 제주도까지는 가기 힘들어서 유배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답은 X. 유배지는 가기 힘든 곳에는 안 하면, 그러니까 오기 힘든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31 쓰시는 분. 여 X, 새한도 제주 아니다. 8연승 탈락 축하요. 이분, 이분 뭐죠? 이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저를 이런 문자를 보내시다니 정말 5.13에 쓰시는 분 정말 실망이에요. 나 절교해버릴 거예요. 5.13에 쓰시는 분은 아주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13에 쓰시는 분이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우지 마세요. 자, 정답은 바로 5.13에 쓰시는 분. 정답은 5입니다. 아, 5.13에 쓰시는 분은 오늘 8분을 드려도 거기 뽑히질 않아요. 왜냐? X라고 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11년 살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린 유배지는 제주도가 맞습니다. 그가 약 8년 동안 제주도에서 귀향살이를 하던 중 자신을 잊지 않고 먼 곳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에 감동해 1844년에 그려준 작품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참고로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현주소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라고 합니다. 아, 제가 추사로까지는 길 이름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대정은 아주 잘하는 곳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아, 자, 8연승. 자, 오늘 8분. 5.13을 쓰시는 분은 아주 후보에도 못 들어요. 8분. 제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제작진 담청자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정말 엄청난 선물, 정말 화려한 선물, 정말 두 손 가득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13을 쓰시는 분 빼고요. 자, 내일 9연승. 내일은 9연승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아, 뭐예요? 제작진이 9연승에 도전하는 순대를 위해서 준비한 곡이라고 합니다. 박가요비의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준비한 곡인 것 같지만 제가 9연승 할 겁니다. 박가요비의 곡입니다. 그런 일은.

0: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이어서 8856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의 샬로우까지 두 곡 드셨습니다. 어, A Star is Born 이런 영화의 주제곡이었죠.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장진주 님이 보내주셨어요. 상순 퀴즈 무심코 풀었는데 가면 갈수록 매력 만점이네요. 정말 몰랐던 상식 이야기도 덤으로 얻어갑니다. 맞아요. 막 매력 있어요. 이렇게 뭐 무작정 쉬운 퀴즈도 아니고 정말 궁금한 정답이 정말 궁금한 퀴즈라서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틀리는 거를 많이들 좋아하셔서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연승 내일은 9연승에 도전해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96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상순님 울산의 택시기사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졸리실 텐데 졸릴 시간에 이렇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온 좋은 음악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9961 쓰시는 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859 쓰시는 분 상순님 효리 씨와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8859 쓰시는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158 쓰시는 분 연습삼아 보냅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요. 이거 좋아요. 1158 쓰시는 분 이런 분처럼 이렇게 쓱 툭 아무 얘기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분 너무 문자가 마음에 들어서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릴게요. 자, 내일 소소데이, 목요일 소소데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1158 쓰시는 분처럼 이렇게 재치 있고 간단하고 아무런 내용 없고 소소한 얘기 나누는 날이니까 내일도 많이 오셔서 소소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날이죠. 상순 퀴즈 9연승에 도전한 날입니다. 준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카디의 Having a Good Time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오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시길 바랍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오늘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늘 이 말을 명심합니다. 아, 항상 햇빛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당신의 뒤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시인 월트 위트먼은 그러면서 나의 노래에서 미래 지향을 꿈꿉니다. 과거와 현재는 저문에 난 그것들을 채우고 비웠네. 그리고 내 미래의 다음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네. 그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로 당신에게도 속해 있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덕분에 유명해진 오 캡틴 마이 캡틴에서도 그는 희망 선언을 합니다. 우리 배는 온갖 황폐를 견뎌냈고 우리는 추구하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지며 종소리가 들려요.

아, 더워서 그늘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몸은 그늘을 향하지만 생각과 포부는 언제나 햇빛 지향입니다.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의 선택이 밝고 환한 미래의 초석이기를 바랍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나타샤 베딩필드, 파케 프로 오브 선샤인. 예. 햇살을 주머니에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와, 이 생각만 해도 멋진데? 햇살을 주머니에? 오. 정선미 씨가, 아, 선택 잘하고 왔습니다 하셨네요. 오. 자, 뭐 어떤 선택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6시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아이, 뭐, 예, 투표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3337번, 네, 선거일에도 무조건 백캠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곡으로 나타샤 베딩필드의 파케프로 선샤인 들었고요.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IS 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분노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패닉 앳더 디스코 하이 홉스 들었습니다. 오진영 씨가 총해 주셨네요. 와, 24년 차 직장 맘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패닉 앳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와, 사진이 와 멋지네. 오, 2137번으로 김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 여행 중에 있어요. 오, 사전 투표하고 비행기 탔습니다. 예. 올림푸스산 사진 함께 보내드리고요. 아, 이게 올림푸스산이에요? 오, 아, 멋진데요. 예. 여행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 6월이니까 이 노래 들어요 하고 신은정 씨. 예. 아, 6월에만 들어야 돼요? 오호호. 자, Until June, Sleepless.

저미로과의 Seven Days in Sunny June 들었습니다. 1482번 네, 그리고 강민승 씨 고맙습니다. 아, 좀 식상하지만 6월이니까 이런 음악 어떨까요? 네. 식상하긴요 뭐. 네. 자, Until June의 Sleepless 계속해서 자미로과의 Seven Days in Sunny June 들었습니다. 최고운 씨도 지금 여행 중이시네요. 이탈리아 여행 중입니다. 와, 멀리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또는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행까지 가서 무리하게 꼭 글 챙겨 들을 필요는 없다. 시간 되면 듣는 거죠. 근데 감사하긴 해요.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896번으로 청해 주신 투톤 슈 메디슨

투톤 슈의 메디슨에 이어서 벤 헤일런의 점프입니다. 아까 저 튀르키예 여행 중인 분이 신청하신 곡인데 보내드립니다.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럴 때 자기도 그 일을 해봤다면서 누군가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한다.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쉬울 거예요. 지침서 또는 안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거나 방향을 알려준다. 지침서가 있으면 처음 해보는 일이어도 대략 난감에서 벗어나 주춤주춤 따라하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지침서 중에는 영 마음이 안 가는 지침서들이 많다. 성공 지침서나 행복 지침서 같은 것들. 지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침서대로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지침서 읽고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드물다. 법륜 스님이 낸 행복한 결혼생활 지침서인 스님의 주례사는 70만 이상의 독자가 읽었다고 한다. 과연 그 책을 읽고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읽긴 읽었는데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지침서로서의 구실을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사람이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어떤 일을 두 번이나 성공한 사람이 지침서를 썼다. 그는 자신처럼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큰 소리를 친다. 자신의 지침서를 제대로만 읽으면 적어도 90%는 그 일에 성공한다고. 아, 이 일은 생사를 건 결투야. 잘못하면 양쪽 다 다칠 수도 있어.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중국 작가 수퉁의 이혼 지침서는 지침서를 제대로 읽었는데 따라하기 어쩐지 좀 그래서 성공하지, 이혼에 성공하지 못하는 남자의 희비극을 보여준다. 그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하마터면 미칠 뻔하자 스승이 전수해준 신의 한 수를 쓰지 못한다. 스승은 아유 그때 나도 꽤나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썼는지 알아? 내가 먼저 미쳐버렸어. 그러니까 그녀가 냉정을 되찾더니 합의의 주도군 했지만 그는 도저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철수는 오늘 온갖 지침이 넘쳐나는

생사를 건 결투 같은 선거에서도 끝내 묘수 쓰기를 포기한 후보자들 생각을 한다. 미친 흉내를 내면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미친 흉내를 내다 진짜 미칠까봐 그런 꼼수 쓰기를 포기했다.

0: 씨 알아봐야죠.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졌고요. 어제는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8도나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좀 더 쏟아지겠고요.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지만 국지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최고 6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낮 기온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자, 이거 오늘 같은 날이고 부고를 전해드리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노래 잘하시던 피보 브라이슨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노래 들어보시면 피보 브라이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좀 편찮으셨거든요, 원래. 저보다 사실 두 살밖에 형님 아니신데 세상을 떠나셨네요. 피보 브라이슨. 자, 로버트 프렉과 함께 부른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아주 큰 히트곡이죠. 이 듀엣 곡을 많이 하셨어요. 목소리가 워낙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레지나 벨과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는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요. 자, 먼저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명복을 빌면서 노래 두 곡 계속 듣겠습니다.

로버타 플렉과 함께 부른 Tonight I Celebrate My Love 그리고 레지나 벨과 함께한 A Whole New World 두 곡 들었습니다. 아, 노래들 정말

0: 좋아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1482번으로 김민경 씨도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네요. 피보 브라이슨의 명복을 빌면서 음악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연습한 치킨이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5216번으로 청해 주신 프린스의 With This Tear.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들었습니다. 박미경 씨.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야, 이분은 어떻게 잘 이렇게 잘 아시지? 예. 서창한 씨. 공지가 안 바뀌는 걸 보니 오늘 녹방이군요. 무슨 공지요? 아, 근데 녹방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이 정말. 와, 대단하시다. 눈치 못 채게 거의 생방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시네. 자,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 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0: 미켄 앤 더 블라인딩 라이츠. 네. 박미경 씨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유연해지고 느긋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양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점점 더 급해지고 막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아 제가 볼 때 임진모 선생님께서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급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유를 찾지 않으시고 아니 내일 나오셔야 되는데 네. 목요일에 나오셔야 되는데 수요일에 나오셨네. 와 그렇게 못 참겠습니까? 그렇게 급하십니까? 임진모 씨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네. 네.
6: 근데 제가 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근데 이건 사실 목요일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5: 네네.
6: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5: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6: 네. 그래서 진짜 점점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급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고집불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5: 아이 그거 좋은 거죠. 예.
6: 고집불통 했다가는 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파산했을 겁니다. 파산이라는 게 반드시 재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5: 네네네.
6: 인격 파산.
5: 야,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6: 파탄까지는 안 가도 파산. 파산했을 건 분명합니다. 제가 볼게.
5: 인격이 파산된다. 야, 묘한데 의미가.
6: 예.
5: 아니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사실 뭔가 좀 여유로워지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앨런 파슨스 노래 제가 들을 때마다 올드 앤 와이즈 들을 때마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현명해져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 쉽지가 않습니다.
6: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잖아요.
5: 네.
6: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5: 네네.
6: 그 어른들 이용하는 그런 노약자.
5: 노약자소. 예, 예.
6: 거기에서 가끔 이제 말다툼 생기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5: 노약자 속에 앉으실
6: 때도 있습니다.
5: 연세가 드신 거 아닙니까?
6: 예, 저도 뭐 어떤 데 타고 어떤 데 안 타는데 항상 또 만 원이에요 거기.
5: 아 그래요?
6: 예, 항상 만 원이에요.
5: 아니,
6: 경쟁.
5: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군요.
6: 지금 초고령 시대니까 아무래도.
5: 갑자기 임진모 씨도
6: 예.
5: 지공 거사시죠?
6: 그럼요.
5: 지하철 공짜로 타시죠?
6: 예,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카드는 있습니다.
5: 네네.
6: 어르신 교통 카드가 정확한 저 타이틀입니다. 네네.
5: 아니 저는 죽 안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6: 만드셨어?
5: 주민센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간 김에 한 만든지 한 달 됐나? 두 달? 그 정도 근자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6: 네.
5: 그냥 만들어봤어요. 뭐 그러고도 한 번도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6: 네네.
5: 거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6: 네.
5: 어르신 교통카드.
6: 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5: 아니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꼭 어르신 교통카드로 해야 되냐. 어르신은

0: 뭐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저보다 나이 연배가 아주 위신 분한테 네.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1: 네.
0: 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1: 근데 사실 옛날에는 60대 초반 중반에도 벌써 어르신함 타이틀이 있었고 지금은 너무 젊어서 사실 전 쑥스럽습니다.
0: 저는 사실 지금까지 네. 살면서 네. 어르신이란 호칭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1: 그러니까 거의 뭐 항상 형님 아니면 오빠.
0: 아저씨.
1: 전 할아버지 듣습니다. 아, 저 그리고 실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저께 출산했습니다.
0: 아이고 축하합니다.
1: 와서 와서 축사해 주셨잖아.
0: 네네네.
1: 바로 그.
0: 와 딸내미가.
1: 네. 어? 네.
0: 아이고.
1: 예.
0: 할아버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게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0: 야. 아직 이번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자 음악 얘기하시죠.
1: 아니 근데 제가 예. 오늘 네네, 갑자기 오늘. 이제 수요일에 출연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는 참 방송 들으면 요일에 관한 노래들 많이 특집해 줬는데
0: 아 그랬죠.
1: 그죠 옛날에는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왜 가끔
1: 합니까?
0: 가끔 왜 예. 저거는 기억은 나는데 가끔 월요일에
1: 예.
0: 아 진짜 피곤하고 막 이럴 때
1: 먼데이
0: 아 먼데이도 들고 네. I don't like Mondays 붐타운 레츠의
1: 그 월요일 노래가 그래도 평일 중에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완전히 없는 게 거의 Thursday 목요일은 Thursday. 정말 드물더라고요. 물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어느 정도는 인구에 해자되고 대중적인 곡이어야 되잖아요.
0: 아,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가.
1: 예, 근데 목요일은 없고 거의 요일 히트곡은 주말에 몰려있어요.
0: 금요일 토요일 많죠.
1: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압도적입니다.
0: 일요일도 많고.
1: 일요일이 왜냐하면 쉬니까 확실히 좀 더 저 각각 저 기분이 좋겠죠.
0: 어허.
1: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노래가 많은데 토요일도 많고.
0: 네, 6832번으로 예. 문자 보냈었는데 임진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네. 매번 사담이 길어지시네요.
1: 죄송합니다.
0: 아, 이거 원래 사담하는 시간이에요. 네. 예, 네. 사담하다가
1: 네.
0: 음악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네. 맛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1: 연세는 저 알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찾아 한번 보세요.
0: 네네.
1: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주말에 몰려있는데 월요일이 많은 이유는 주말이 끝나고 일주일의 시작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직무의 시작이라는 점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난 진짜 월요일이 싫어라는 노래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네, 먼데이 마마쌤 파파쌤.
0: 아이고 뭐 그 월요일이 싫어는 네. 사실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네. 아 근데 진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월요일이 다 고통스럽죠.
0: 네. 그건 맞습니다.
1: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수요일인데 참 어렸을 때 정말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 맷 몰로의 웬즈데이 차일드였어요.
0: 예,
1: 수요일의 아이. 예.
0: 이 젊은 세대에게는 맷 몰로라는
1: 그렇죠?
0: 이름 자체가 아주 생소하죠.
1: 그런데 이분은 사실 빌보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분의 진가를 모릅니다. 예. 영국 UK 차트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으나 모든 가수들이 인정하는 가수. 이 사람의 별명은 골든 보이스입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황금 목소리를 가진 가수 그런 영예노 타이틀이 있는데 심지어 영국의 시나트라라는 타이틀이 있고
0: 네.
1: 프랭크 시나트라 자체가 인정을 했어요. 막 이 시대의 보컬리스트 노래자랑에서 세 꼽으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
0: 맷 몰로다.
1: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위대한 곡 두 개가 있잖아요. 라디오. 더 뮤직 플레이드하고 웬즈데이 차일드. 이게 차트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만의 곡인가? 그랬는데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노래를 히트곡은 아닌데 정말로 스탠다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0: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1: 네. 네. 일본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 웬즈데이 타이즈는 수요일이면 신청곡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이 곡이.
0: 네네네. 네. 그러면 맨 먼로 곡을 한 곡 들을까요?
1: 웬즈데이 차일드. 이게 참 근데 수요일은 혼자 태어난 외롭게 혼자 태어난 요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금요일은 사랑에 성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무슨 연래 태어난지 모르지만 하여튼 과거에 이 노래가 스트레스가 되긴 했었어요.
0: 만세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만세력.
1: 무슨 일이세요?
0: 안 찾아봤어요 저는. 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네.
1: 웬스데이 차일드죠?
0: 네. Matt Monroe, Wednesday's Child.

0: 참 감미로운 목소리예요. 네, 네, 그렇죠? 맞... Matt Monroe, 네. Wednesday's Child.
1: 근데 정말 그 프랭크 시나트라도 그 감정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 발음 발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그만큼 노래를 정확히 부르는 거겠죠?
0: 야, 이분 왜 이러시지?
1: 왜요?
0: 진모쌤께서 이 노래 부르시면 매우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정재윤 씨.
1: 제가 골든 보이스인가요? 아,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0: 골든 보이스는 아니고.
1: 죄송합니다.
0: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목소리를 도대체.
1: 아이 참. 아, 이거 좀 읽어주세요.
0: 뭐요?
1: 이 1682번. 가뜩이나 이 녹방이라고 아까 얘기가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0: 그 임진모 씨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1: 아니, 녹방 이렇게 생방하고 있는데 녹방이라는 오해를 받으니까 저도 밖에서 괜히
0: 녹방이면 녹음 방송이면 어떻고 생방송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1: 알겠습니다.
0: 아, 우리가 뭐 방송 들을 때 그거 그렇게 따져가며 듣습니까? 라디오 들을 때?
1: 전 옛날에 따졌어요.
0: 따졌어요?
1: 예. 녹방이면 왠지 성의가 없고 좀 그 청취자들 중심이 아니라 그 제작자 중심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옛날엔.
0: 그럼 1년 365일 늘 생방해야 돼요?
1: 예? 가능하면 좋죠.
0: 따지세요, 그럼. 1682번입니다. 아, 임진모 아저씨, 지난주 목요일 아침 서울역에서 배웠어요. 마스크로 가리신 듯 했지만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눈에 확 띄는 카리스마. 너무 반가웠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인사는 못 드렸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었었나요? 서울역에서는 뭐 기차를 타셨겠죠?
1: 그렇죠.
0: 네네. 아, 지방에 가셨군요.
1: 이날 경주 갔습니다.
0: 아, 근데 보통 길에 다니실 때 마스크하고 다니십니까?
1: 제가
0: 알아봐서 귀찮게 할까 봐.
1: 아니.
0: 네, 셀럽이다, 연예인이다 이거죠?
1: 아, 진짜 참

0: 그거 아니에요?
1: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 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니야.
0: 다 하진 않습니다. 제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1: 입에서 걸리는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0: 다 했으면 벌써 파산했죠.
1: 제가 감기에 너무 사실은 많이 걸려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감기 안 걸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요. 네네.
0: 감기 조심해야죠.
1: 아유, 저는 목이 너무 약해서요.
0: 연로하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1: 맞습니다.
0: 그 대부분 보니까 큰 병으로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대체로 감기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1: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죠.
0: 그러니까.
1: 시작이에요, 그게.
0: 조심하십시오.
1: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맷 몰로.
0: 아니 근데 질문을 했잖아요.
1: 네네.
0: 어디 가시는 길이셨나요?
1: 경주라 그랬잖아요.
0: 아 경주라 그랬어요?
1: 예, 아까.
0: 아.
1: 그 경 맞추고 바로 또 백해몬 거 아니에요?
0: 미안합니다.
1: 예. 예, 예.
0: 황남빵 드시고 오셨어요?
1: 아 황남빵 살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찰보리빵도 사고 싶었는데.
0: 경주.
1: 근데 저 그 뭐랄까요? 매트 몰로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사실 더 뮤직 플레이드가 어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준 게
0: 네.
1: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래 번안 곡도 남아 있어요. 한남궁 선생.
0: 한남궁 선생님.
1: 한남석 선생님의 형이죠. 그죠? 한남궁의 음악은 흐르는 데였을 거예요.
0: 음악은 흐르는데.
1: 아. 그때 제 생각에 한남석 선생도 형님의 약간은 뭐랄까 그런 저희가 있었죠?
0: 아, 제가 그 한남석 선배님의 그 가게에 대해서까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1: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고.
0: 아, 두 분이 근데 형제는 맞아요?
1: 맞을걸요? 아니, 제 기억이 그래요.
0: 아, 그래요?
1: 한남석 선생의 형이 한남궁이고 한남궁 선생이 활동 짧았는데 아, 제 기억에 어떤 시를 부른 노래인데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때 당시에. 학생 때. 네.
0: 하여튼 그. 예. 음악은 흐르는데.
1: 예, 예.
0: 아, 이거.
1: 그래서 더 저는 매트 몰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0: 네네.
1: 예.
0: 여기 뭐.
1: 네네.
0: AI는. 네. 친형 맞다고 나오네요.
1: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하도 라디오에서 많이 설명을 해줘서.
0: 네네네. 네네. 그래가지고요.
1: 네네. 아니, 그래서 더 뮤직 플레이드도 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한한공 선생이 리메이크 하니까. 더욱더 매트 몰로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0: 그렇죠. 네네. 아, 근데 더 뮤직 플레이드 그 곡은
1: 네.
0: 저 한남궁 씨의 노래로 훨씬 더 많이 들었죠, 우리가.
1: 맞아요. 그 잘하셨어. 굉장히 해서.
0: 원곡은 잘 안 들었어.
1: 저는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사실은 저 요일 노래 중에 네. 좀 적은 게 수요일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튜스데이도 생각보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0: 화요일은 좀 있는 것 같은데.
1: 네, 화요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레너드 스키너드의 투즈데이
0: 곤.
1: 이거 아 진짜 끝내줘.
0: 명곡이죠, 명곡.
1: 명곡 진짜.
0: 네네.
1: 그거가 있고 그래서 화요일은 빈약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디 블루스의 영원한 히트곡 있죠. 투즈데이 애프터눈.
0: 네. 명곡이죠.
1: 이 노래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그 사이키델릭 시대 때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어렸을 때 듣기에는 굉장히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노래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완전 이건 진짜 서양 노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0: 그럼 영어로 나오는데 뭐 서양 노래지 뭐.
1: 아니 그 느낌이 또 그래도 서양 노래도 로봇 노래는 그렇게 서양 노래 같지 않잖아요.
0: 그렇죠. 이게 네. 멜로디 자체가
1: 네네네.
0: 가요 같은 멜로디들이 꽤 있었죠.
1: 그럼요. 예를 들면 조금은 존 덴버도 그랬고
0: 네.
1: 저기 가장 대표적인 거 스모키 아니에요? 저는 거의 한국 사람들에서 만든 것 같았는데.
0: 자, 그럼 뭐 음악이 조금 러닝타임 기니까
1: 네네.
0: 음악 들으면서 마치고
1: 예예.
0: 임진땡 씨가 요 문자 보내셨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임진모 씨 가신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 블루스의
1: 네. Tuesday
0: Afternoon 들으면서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로브 락을 마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즐거운 수요일 밤 되세요.
0: 그 마음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이 말이 꼬이잖아요.
1: 수요일 출연했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왔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은 전북 일부에만 약하게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조금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와 남부 내륙에만 비가 지났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날 예정입니다. 내일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늦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소나기지만 비가 제법 많이 또 강하게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최대 60mm 정도 예상되고요. 그 외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예. 웻렉이라는 영국 밴드인데 잘합니다. 예. 라이브도 아주 잘하고요. 웻렉. 쉐이즈롱 그렇습니다. 쉐이즈롱은 아주 긴 의자입니다. 예. 66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문승호 씨가 어? 지금 왔는데 집 못 세면 오늘 오셨나요? 아 역시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시는 멋진 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 때나 뭐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예. 아 아까 참 임진모 씨 있을 때 보낸 문자 길어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7278번입니다. 아 저는 임진땡이라고 합니다.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모 선생님과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구수하고 해박하신 팝의 역사를 소개해 주실 때 목소리도 좋으시고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가끔 진모쌤을 구박하실 땐 마음이 아픕니다. 장난이겠지만 진모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아, 구박은 안 하고요. 구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임진모 씨가 저한테 구박당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유, 제가 당하면 당하지.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7278번. 자, 7시 36분 3초 막 지났습니다. 예. 최혜영 씨가 청해 주신 엠베이 홀드 넘 리틀 버그.

0: 슛.
1: 비욘세가 컨트리 앨범 내서 화제가 됐고 이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잖아요.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네. 이런 음악 들어보면 비욘세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네. 뭐 소울, R&B, 뭐 컨트리 아무거나 힙합 뭐 아무거나 부르면 돼요. 아마 제 생각에 락밴드의 보컬리스트였어도 무지하게 잘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냥 노래 잘하는 거예요. 비욘세 텍사스 홀덤. 856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엠바이어 홀드의 넘 리틀 버그였고요. 8837번 또 권은정 씨 청해 주셨습니다. 뉴 오더 아카데믹.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 케미칼이

0: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셀린 디온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Tell Him.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749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순위나 수치상의 성공에 얽매여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재미없는 게임으로 느껴졌죠. 숫자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다움 진짜 멋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툴 때 나오는 단골 멘트. 너 내 옷 몰래 입고 나갔지? 일 겁니다. 한번 입어서 닳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옷 주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요. 동의라는 건 어떤 의견에 찬성하거나 남의 행위에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로 이 경우엔 몇 월 며칠에 그 옷을 빌려 입어도 될지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입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둘 다 동의한 걸로 간주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사한 한 표 역시 누군가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가 될 텐데요. 부디 그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소중히 쓰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3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였습니다. 자, 별밤 열면서 어떤 의견에 찬성한다는 동의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박은수님께서는 딸만 셋인 집에서 둘째로 커서 그옷 허락멘트 매일 들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 그렇게 시끄럽던 싸움들이 그립네요.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언니 옷들이 탐이 나고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빌려주기 싫어하고 자매 있는 집들은 항상 그렇게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8242님, 소중한 한표 행사하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하고 약속 두 탕이나 뛰고 왔다고요. 뿌듯한 휴일이에요. 저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 투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너무 더웠어요, 근데. 바로 집 근처라 남편이랑 걸어서 갔는데 세상에 뙤약볕이 한 11시쯤이었나? 뜨거워가지고. 근데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번에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해요. 오늘이 우리 얘기 나눴다시피 지방 선거날이었잖아요. 우리 동네 일꾼 뽑는데 고심했을 부엉이들 별밤 들으면서만큼은 편하게 쉬시라고 오늘은 투표 쉬어갑니다. 예, 약간 좀 피곤합니다. 예. 대신에 원석 씨와 제 추천곡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상 편하게 보내주시면 몇 분께는 실시간으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부엉이들이랑 오늘치 수다를 떨어야겠죠? 휴일이라 특별한 데 다녀온 분들, 휴일이지만 똑같이 근무한 분들, 소소한 이야기 뭐든 다 좋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삼일제약, 포스코 ENC, 슬리머의 다이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레이첼 플래튼의 스탠바이유 듣고 오셨고요. 박현미 님이요. 오늘 저희 집 공주 생일이에요. 근데 열이 39도 넘게 펄펄 나면서도 생일날엔 병원 가기 싫다고 버티는데 얘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케이크도 먹고 받고 싶던 슬라임도 선물 받고 행복하다는 말이 너무 고맙네요. 세상에 저희 집 대대장 부엉이인 할머님도 생신이세요. 저는 오늘 이제 라디오 때문에 함께 그 생일 저녁은 못했지만 용돈을 보내드리고 조금 전에 통화는 했는데 현미님 공주님도 생일이군요. 아니 근데 39도 넘으면은 너무 아플 텐데 근데 그 아픔보다 병원에 가기 싫은 욕구가 더 크다라는 거는 버틸 기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케이크 들어간 거잖아요.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내일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은 뭐 어련히 억지로 업고라도 병원 데리고 가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운동과 산책 중인 부엉이들이 있습니다. 강덕희님, 사전 투표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소파와 한몸이었다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결과 보고 꽤 충격받았던 게 생각나서 천변으로 뛰러 나왔어요. 함께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또 건강검진 결과 보고 좀, 내가 이런 서서히 조금 고장나나 싶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부랴부랴 조금씩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금이라도 덜 나쁘게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뭐 혈액검사 수치 같은 거는 또 금세 좋아지고 그 경험치가 저를 또그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9815님,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미니로 항상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도 부엉이 되나요? 언제나 달달한 목소리 덕분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산책하면서 들으실 만한 시간인 것 같아서 그렇다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녁 먹고 산책하는 것만큼 가장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행위가 없습니다. 예, 진짜 많이들 더워지기 전에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휴일인 오늘 부엉이들 뭐 하면서 보냈는지 문자랑 미니로 더 얘기해 주세요.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 부른 All for You.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에 이어서 성시경 신곡 나왔군요. 나의 하루처럼 들었어요. 들으면서 너무 잘 불러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그런 저만의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성시경 씨 약간 그 예전과 살짝 달라진 톤 그 느낌이 있는데요. 와, 너무 멋있게 좀 질감이 생겼네요.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9961님 택시 기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엉이겠죠? 맞죠, 맞죠. 여기 특히 우리 기사 부엉이님들을 특별히 더 우대하고 있다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3777님. 오늘 엄마가 산딸기를 따오신 거 있죠? 깨끗이 씻어서 먹으니 새콤하고 맛있어요. 먹다가 AI에게 물으니 산딸기가 눈 건강에 좋고 피로해소랑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하네요. 오, 좋죠. 너무 항상.

그 파는 양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세척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그래서 엄마가 씻어줄 때만 먹었던 것 같아. 여러분 저희 집 앞마당에 딸기 열렸어요. 굉장히 저희 또 사진 SNS에다가 올려달라고 할게요.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저희 이모님께서 심으셨나 봐요. 딸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저 뭐야 이거? 했는데. 그래요. 아주 놀라워. 저희 집 정원이 요새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작은 정원인데. 김명희님, 아침 일찍 투표하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열었는데 웬걸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이랑 지나가는 중학생 친구들한테 꽈배기 공짜로 줬어요. 평소보다 일찍 마감하고 퇴근해서 마트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 매출 마트에서 다 쓰고 왔어요. 잘했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렇게, 왜 이렇게 손님이 너무 없지 하고 시무룩해서 돌아오지 않고, 꽈배기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마음 진짜 너무 그거 특별히 더 잘하셨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더 기다릴게요. 제인의 베터.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버스에서 하차해 지금까지 왔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두 정거장이나 더 와서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날씨도 선선하겠다. 그 정도는 가볍게 걸어보기로 한다. 평소 퇴근길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건 며칠 전 친구가 시켜준 새로운 경험 덕분이다. 지난 주말 오후 늦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손에는 소풍 갈 때나 볼 법한 돗자리가 들려 있었다. 좋은 곳을 봐뒀다면서 내 손을 잡아 이끈 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었다. 친구는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펼치고 자리 잡더니 신발까지 벗고 벌러덩 드러누워서 너도 이렇게 누워보라고 여기 와서 저 하늘 좀 보라고 나를 부추겼다. 바로 몇 미터 옆 공원 너머에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데 이런데 눕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했다. 그런데 거기 누워서 바라본 하늘은 내가 알던 하늘이 아니었다. 나뭇잎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하던 늦은 오후의 햇살은 가끔은 그래도 된다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다. 늘 그랬듯 맛집에 들러 수다나 실컷 떨다 갈 줄 알았던 그날 나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각도로 올해 첫 여름 하늘을 마주했다.

전기 뱀장어의 동심원 듣고 왔어요. 안녕 들어간가요? 오늘 얘기는 1931님이 보내주셨고요. 친구 덕분에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 누워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소라면 안 하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원래 내리던 정류장 지나쳐서 내려보기. 카페에서 안 먹던 메뉴 주문해보기 같은 거요. 물론 다 성공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런 아주 작은 막 뭔가 내 활동 범위 밖의 것들 한번 도전해보는 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요. 내가 항상 예측하는 그 루틴 안에서만 사는 게 저도 굉장히 그런 스타일인데 거기서 항상 그냥 약속된 안정감을 누리는 것보다는 뭐 이거는 별로 아닌가 싶은 거 해봤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루틴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루틴 밖의 것들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네? 그런 기분이 아주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근교에서 한번 누워서 하늘 보기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도전해볼 만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1931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오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 더 보내주세요.

뉴진스의 버블검 이어서 폴킴의 뉴데이 들었고요. 아, 역시 우리 부엉이들 중에는 투표장에서 수고한 분들도 계셨군요. 1701님, 안녕하세요. 사전투표 이틀, 오늘 본투표까지 3일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부엉입니다. 오전 5시까지 투표장을 출근해서 오후 6시에 끝나고 투표함 인계하면 빨라야 7시에 끝난답니다. 투표 기간 동안 살짝 긴장했는데 오늘은 맥주 한 캔 시원하게 하면서 맛있는 고기 먹을 거예요. 전국의 투표 종사자 여러분, 선거 기간 내내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이라도 즐거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은근히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7465님은 일찍 투표하고 투표소 참관인 알바하고 왔어요. 개표소까지 인도하고 이제 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쉬는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힘겹게 투표소로 오시는 모습 보고 그동안 귀찮아서 투표 제대로 안 했던 제 자신이 많이 반성됐던 하루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더 귀한 일 해주셨는걸요. 근데 다들 고생한 날의 마무리는 맥주 한 잔이군요. 시원하게 오늘만큼은 달콤하게 드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혜님께서 늘 퇴근이 늦어 정신없었는데 오랜만에 별밤 들으면서 여유 즐겨요. 데이브레이크 푸르게 듣고 싶어요. 저녁 되니 바람도 불고 기분도 좋고 원성님의 청량미 넘치는 목소리가 마구 듣고 싶네요. 라고. 곧 있으면은 실시간 목소리도 들으시겠지만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함께 듣지요. 요 노래 듣고 저는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는데요. 아니 아까 푸르게 나갔는데 PD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 이거 선거 날인데 혹시 뭐 어쩌죠.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뭐 어떻게 뭐 붉은 눈을 틀어요? 예,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신청으로 들어온 거 함께 즐겁게 감상했고요. 아무튼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해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영업합니다.
2: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아, 아주 아까 본인 노래 나올 때 밖에서 또 공연을 펼쳐주시는 모습 제가 생생하게 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 아,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노래가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좋아요.
2: 네. 좀 진짜. 놀랬어요 아까.
1: 가끔 만들고 나서 시간차 두고 들으면은 네. 이렇게 잘 만들었었다고 싶을 때 있죠.
2: 아, 좀 놀라워요. 네, 아, 그럴 때가
1: 좀 있어요. 스스로에게 깊이 심취해버린 우리 소장부엉님이고요. 벌써 영상이 올라갔군요. 0715님이 어머 소장부엉님 춤추며 등장하셨네요.
2: 아,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1: 그럴 수밖에 없죠.
2: 그랬어요.
1: 예, 그럴 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별밤 인별그램에 벌써 올라왔군요.
1: 아주 빠릅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영업에 앞서서 제가 소소하게 이벤트 하나를 진행했어요.
2: 뭔데요?
1: 선물을 챙겨드릴 분이 생겼는데 지난주에 제가 패배하면서 네? 마지막 선곡과 그 이후로 제가 퀴즈, 그림 퀴즈로 냈습니다. 어. 근데 이걸 맞춘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한테 하트 눌렀었거든요. 그분 맞나요? 아, 그래요. 저의 그 제 그림으로 다 누구나 맞출 수 있게 쉽게 이제 퀴즈를 냈었고.
2: 아, 지난주에 패배하셔서

0: 틀지 못한 노래를
1: 그쵸, 뭐. 퀴즈로, 맞춰봐라.
0: 그림으로 퀴즈를
1: 그림으로 그렸어요.
0: 네.
1: 그래서 그림을 주제에도 그림으로 퀴즈를 냈고요.
0: 네.
1: 정답은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었어요.
0: 아, 그림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1: 예예예. 예, 예.
0: 이걸 보고 맞추셨다고요?
1: 무슨 말씀이지? 누가 봐도 슬픈 그림 하면은 슬픈 그림 같은 사람 딱 떠오르는 거죠. 혹시 이게 그림인 줄 모를까봐 이걸 감상하고 있는 풍경까지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다. 그냥 이게 네모 안에 있는 얼굴이 아니라.
0: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에?
1: 아니 그 대충 슬픈 그림이라는 걸 보세요. 이재희님이 딱 맞췄어요.
0: 야, 이건 이재희님이 진짜 대단하신 아니, 거네요. 아니,
1: 앞으로도 종종 제가 퀴즈를 예, 좀 틈새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장부의 그림 퀴즈 마침 부엉이 저예요죠 하셔가지고 제이님께는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0: 아니,
1: 너무 쉬웠는데 너무 사람들이 못 맞추고 계셔가지고
0: 너무 어려운데요.
1: 너무 어려운데 누가 봐도 제이님 너무 쉬웠죠?
0: 아니, 이게
1: 바로 맞춰주셨더라고요. 슬픈 그림 같은 사람이네.
0: 눈물 흘리는 사람의
1: 슬프잖아.
0: 얼굴.
1: 그 주제는 그림이었죠 이미.
0: 사랑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1: 아, 그 슬픈 그림이면 딱 생각나야죠. 사랑까지 제가 드려야 됩니까? 예.
0: 알겠어요. 아무튼 이재희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0: 네.
1: 자, 오늘 영업 들어갈 텐데 오늘은 좀 우리가 평화로워요.
0: 네. 그 선곡 주제로 인화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대결이 없습니다. 지방 동시선거 투표하느라 고심했을 부엉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투표를 쉬고요. 편하게 노래 감상하게 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네.
1: 대신에 노래를 듣다가 느껴진 감상이나 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편히 보내주시면 그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뭐예요?
0: 그 오늘도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가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운데 골라 뽑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선택.
1: 루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업곡 지금 보는데
0: 네.
1: 아주 우리 그 그러고 보니까 요즘 너무 못 뵌 우리 원철 선배님.
0: 네.의
1: 애창.
0: 이게 그 이연세님의 작품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뭐 오해성이라는 뭐 그 저 주인공도 등장하고 참고로 이병헌 씨가 그때 오해성 역할을 했었습니다.
1: 그랬구나, 그랬구나.
0: 네. 이 후렴구를 바로 시작하는데 말이죠.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아. 정관은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 무난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비장한가 보다.
1: 그렇지, 그렇지. 파이팅 하나 보다.
0: 네. 벌스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냥 몇 구절만 볼게요.
1: 네네.
0: 금세 터질 듯한 폭탄 같은 내 눈빛을 걱정하며.
1: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에 대한 표현인데
0: 네.
1: 이게 본인이 약간 진짜 컨트롤하기 힘든 인물이라는 말을 스스로에 이게 얘기하고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선수를 지나면 어차피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건 네가 없는 외로움과 조금은 다른 싸움.
1: 근데 그 다음이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0: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어려운 승부지. 적어도 내 자신은 이기고 싶어.
1: 원철 선배 성대모사 하셨네요.
0: 저도 이 노래만큼은
1: 예, 예.
0: 이 발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저조차도
0: 네.
1: 거칠어져요.
0: 이 끝이 절망이라도 예. 다시 못 올 곳이라도 나를 잡아끄는 이 길에 모든 걸 걸었어.
1: 아주 좀 이분 위험한 분이에요.
0: 아 진짜 저 의도치 않게 자꾸 미간에 주름이 막 두 겹 세 겹씩 막.
1: 그리고 턱도 자꾸 두 겹으로 접혀요. 네.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세상 고독할 수가 있을까?
0: 진짜 이것은 진짜 이 노래가 94년도에 나왔다는데 말이죠. 그럼 벌써 32년이 된 건가요?
1: 그러네요, 벌써.
0: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 이 가슴이 정말 아직도 그냥 거친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1: 이 노래에는 캐릭터가 거의 옛날 미국 서부 시대에
0: 네.
1: 그 막 총잡이들 있죠.
0: 네.
1: 거의 그 수준이에요.
0: 그렇죠.
1: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의 고독을 씻어내어줄 수는 없어요.
0: 그렇죠. 그리고
1: 이 모래바람만이 나를 닮았을까. 이런 느낌.
0: 터벅터벅 어디 걸어갑니다.
1: 가버려. 네. 네, 자꾸.
0: 그리고 돌아보지 않.

0: 그렇죠.
1: 그리고 자꾸 안녕을 뒤 돌아서 하는 사람. 얼굴 보면서 빠이빠이 안 하고 해. 간다 소리도 안 해. 뭔지 아시죠?
0: 멋있죠. 멋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1: 김혜원님께서 와 드디어 나올 곡에 나오는군요.
0: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많아요 이 노래.
1: 생각보다 우리 다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네, 함께 가보시죠. 소개해 주세요.
0: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0: 아,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이었죠.
1: 네.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0: 도저히 맨들맨들한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기분 더 이상.
1: 아, 왜 어순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 이 느낌을 말을 하면 어순이 주어가
0: 뭡니까?
1: 주어가 나중에 나와.
0: 문제가.
1: 그러니까요.
0: 예?
1: 동사가 먼저 나오고.
0: 그렇습니다. 제 기분.
1: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할 따름이에요.
2: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든 그냥 막 던져버려야 돼요. 이 정서는. 아 진짜 손성훈 씨 뭐하고 사실까?
1: 글쎄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2: 아, 여전히 상남자시겠죠?
1: 그 이외에도 히트곡들 몇 곡도 내주셨고.
2: 아, 이게 아무나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처음
1: 신화의 보컬이셨어요. 또 손성훈 씨가.
2: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우리 남국현 님이.
1: 네.
2: 역시나 또 반응해 주셨어요.
1: 뭐라고요?
2: 뭐 읽어주세요.
1: 와 침대에 누워. 아니 죄송합니다. 와 침대에 누워 세상 편하게 별밤 듣고 있다가 갑자기 비장하게 앉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럼 그렇게 읽어주셔야죠. 지금 저희와 함께 이 노래와 지금 하나가 되신 분인데.
1: 죄송합니다.
2: 예예 예, 예. 자 아무튼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 그 선택하신 걸 보고
1: 네.
2: 아 함께 가야겠다. 저는 이제. 서양 그 상남자로 갑니다.
1: 서양 상남자요?
2: 동양의 이 거친 아스팔트의 목소리가 손성훈이었다면
1: 네.
2: 서양 모래길로 갑니다. 저의 첫 번째 영업고 본조비의 It's my life.
1: 땅땅 보라보비보.
2: 이거 노래도 전반적으로. 약간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난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는 사랑 노래도 아니고 못도 아니야. 그래서 네. 근데 가사가 이 노래는 이 멜로디가 너무 유명한 곡인데 가사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1: 가사를 해석해 보진 않았어요.
2: 저도 그냥 이게 그 분위기로만 가는 곡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선택한 길도 네. 가사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드리기 전까지는
1: 네.
2: 잘 기억 안 나셨을 걸요.
1: 그냥 입에 붙어 있죠.
2: 그냥
1: 내용이 뭔진 모르겠고.
2: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본조비도 본조비야말로 어떻게 우리 소정 부장님이 좀 잘 알지 않으신가요?
1: 저는 진짜 좋아했어요.
2: 본조비.
1: 근데 락을 진짜 너무너무 메탈 키드들한테는 본조비는 너무 소프트한
2: 샌님.
1: 약간 반칙이다.
2: 약간
1: 타협한다.
2: 그들에게는 약간 고영배 느낌인가요, 그럼?
1: 아, 왜 또 고영배 씨가 나와요?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하다고 하니까.
1: 그렇죠. 밴드의
2: 범생이.
1: 뭐 약간 뭐 데이브레이크나 뭐 소란 같은 그런 좀 소프트한 팝 락을 좀 지향하는 팀에.
2: 본조비 정도도 그냥 소프트한 거예요?
1: 아, 어마어마한 팀들이 많잖아요. 해외에는. 그러니까 본조비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뭐도 락 좋아하는 거 맞아?
2: 그 왜?
1: 약간 요건 그런 느낌?
2: 그 힙합이랑 락이
1: 네.
2: 이상하게 약간 좀 장벽이 있고
1: 네.
2: 그 한가운데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그때는 또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파괴적인.
2: 그럼 손성훈 씨 정도면 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아 그건 또 모르겠어요. 신하의 시절의 손성훈 씨는 또 우리에겐 또 우리 나 저는 아닙니다만 그 락키드들한테는 또 그런 느낌 좀 나는 건데
2: 하긴.
1: 근데 본조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리스펙트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약간 좀 제 기억 속에서 좀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봤지만 좀 꽃미남이었던 것 같은데.
1: 아이돌이었어요. 본조비.
2: 아 진짜?
1: 초창기의 본조비는
2: 네.
1: 아이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된 거고요.
2: 그래서 더 또 락밴드한테는 그냥 뭐 아이돌이다. 네. 잘 약간 알겠다. 이홍기 씨 같은 느낌이었나? 사실 진짜 훌륭한 보컬인데 아이돌 포지션이 되면서
1: 네.
2: 락을 좋아하는 분들 오히려 남성분들도
1: 네.
2: 홍기 씨가 좀 나이가 들면서는 와 근데 이홍기 락 보컬로는 진짜 잘하긴 너무 잘한다 뒤늦게 깨달으세요.
1: 그래서 저는 본조비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히스토리를 보면 힌트가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2: 어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이 밴드 아이돌 밴드들이 많잖아요.
2: 그쵸?
1: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만들어진. 근데 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서 레전더리한 정말 락 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음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스토리 본조비의 스토리는 우리 많은 밴드들에게 힌트를 주는 또 부분이 있어요.
2: 오, 네. 맞습니다. 자, 아주 그 의미까지 해석해 주셨고요. 굉장히 거칠게 내 삶에 대한 확신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사까지 곁들여서 함께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7143님이 오늘 대결이 없어서 그런지 두 분 주기

0: 잘 맞네요. 티격태격 말고 진정한 티키타카를. 그러고 보니까 대결만 안 시키면 우리도 꽤 잘 지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승자 패자 없고요. 노래 들으면서 느껴진 감상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꽤 비장합니다.
1: 아, 그럼요.
0: 함께 듣죠. 본조비의 It's My Life.

0: 뜨겁습니다. 뜨거워. 저의 첫 번째 영화 곡 본조비의 It's My Life.
1: 멋있어요.
0: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노래. 이수미님이 최고입니다. 대장부왕 선곡에서 일어났어요. 앉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곡은.
1: 앉아 계실 거예요 같은 노래네.
0: 진짜.
1: 1135님은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구덩이가 치솟는 느낌 이거죠. 이게 내 길이다. 우와. 내가 선택한 내 왜죠? 인생이다. 크, 노래에 맞춰 헤드빙 좀 했습니다.
0: 다들 부엉이들이 가슴 속에 뜨거움을 해소해줄 뭔가가 필요했었네요.
1: 그런가 봐요.
0: 우리 1135님께 특별히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불구덩이가 치솟아서 좀 네. 시원한 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 주제는 선택이고요.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은 뭔가요?
1: 제가 가져온 노래는 Fly by

0: 미드나잇이라는 팀의 No Choice라는 곡이에요.
1: 어, 벌써 뭐 진정하나요? 우리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0: 좀 진정할 필요가 있어요.
1: 아, 왜요? 더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선곡? 뜨겁게?
0: 대장보이 두 번째 선곡으로 좀 더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1: 제가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0: 근데 이 노래도 뭐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1: 그래요?
0: 물론 이렇게 앞선 곡들에 비하면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지만.
1: 실내예요? 아까 우리 다 밖에서 거친 그 황야에 있었잖아요.
0: 아, 이 노래는 좀 예쁜 노래지.
1: 아, 그렇군요.
0: 아니, 이 노래가 플라이 바이 미드나잇 이 팀이 네. 미국 뉴욕 출신의 2인조 신스팝 밴드예요.
1: 아, 신스팝. 그래서
0: 이 2인조인데 둘 다 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성은 다른데.
1: 어, 저스틴 김과 저스틴 박 이런 느낌이군요.
0: 네. 아무튼 저스틴 이 두 명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90년대에 참 좋아했던 그런 사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1: 있죠.
0: 예를 들어서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1: 좋지.
0: 뭐 웨스트라이프나 이런 팀의 어떤 느낌, 사운드나 어떤 멜로디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Fly By Midnight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 노래 우리가 4부 첫 곡으로 들어야 되나 봐요.
0: 아, 그래요?
1: 어차피 한번 숨 고르고 가야 됐었네.
0: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지금
0: No choice.
1: 네, 지금 약간
0: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 없다.
0: 네.
1: 자, 그리고 오늘은 투표 없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 골라야 되나. 오늘만큼은 오늘 또 선거일이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평소와 다르게 저랑 소장봉지 이렇게 대화합 좋은 거 보세요.
0: 이때 소개되는 아티스트들은 참 복받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끝없이 추앙됩니다, 지금.
1: 아, 맞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아티스트들이 더 훌륭하다며. 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올 거고요. 돌아와서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Fly by Midnight의 No Choice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Fly by Midnight의 No Choice로 별밤 4부 시작했는데요.
1: 네.
0: 아주 진정이 쫙 되면서도 적당히 흥은 남아있고
1: 상큼하죠?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자,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소장부원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선택이고 오늘은 투표 없이 부엉이들의 감상평 편안하게 받고 있습니다.
1: 네, 정혜영님께서요. 와, 딸 알바 끝나 데리러 가며 듣는데 선곡 무엇인가요? 신나 신나. 시골길 운전 중에 엉덩이 들썩들썩했네요.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잠깐 보내요. 라고 해주셨어요.
0: 가만 있어봐. 우리 혜영님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바이브면은
1: 네.
0: 저희의 두 번째 영업곡으로
1: 네.
0: 마저 좀 흔들게 해드려야겠습니다.
1: 뭔데요?
0: 저의 노래 백지영의 선택.
1: 이거? 이거?
0: 자,
1: 잠깐만.
0: 백지영 씨말 그대로 선택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이게 저도 가물가물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백지영 씨 데뷔곡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0: 맞아.
1: 차 밖으로 내리셔야
0: 잠깐
1: 되는
0: 내려야 되긴 해.
1: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0: 이거 굉장히 그 이제 이 하체 쪽을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1: 그러니까요.
0: 곡이거든요.
1: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0: 맞습니다.
1: 춤을 출 건지 말 건지.
0: 그렇죠, 그렇죠. 나 아마 참기 힘드실 거고요.
1: 네.
0: 백지영 씨는 이때 한국에서는 잘 없었던, 많이는 없었던 좀 라틴 댄스. 예, 진짜 장을 열었죠.
1: 아,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0: 이때 해외에서는
1: 네.
0: 라틴 팝 붐일 시기여서 영향을 받았대요. 리키 마틴의 시대였거든요.
1: Viva la
0: vida. 우리 자꾸 흥분을 할까요, 우리는?
1: 아, 이거 안 되겠네. 차분해져야겠어요.
0: 예, 아무튼 백지영 씨는 가창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가수였었고, 그리고 어떤
1: 네.
0: 섹시한 느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래까지 너무 잘해버리셨잖아요.
1: 진짜 대단한 가수예요.
0: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1: 네.
0: 대단한.
1: 네.
0: 지금은 이제 발라드 넘버로 너무 많은 사랑받고 계시지만
1: 네.
0: 태초에 그녀는 모두를 멈추고 춤추게 만드는 댄싱 머신이었다.
1: 맞아요.
0: 저의 두 번째.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백지영의 선택이었습니다.
1: 아 근데 백지영 씨가 네. 이게 데뷔곡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함에도 굉장히 좀 애수 있게 잘 불렀네요.
0: 이게 이런 보컬이 없어. 네. 애수 말 그대로 정확합니다. 애수.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흥과 애수를 동시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대쉬나 새드살사 이후에 네. 그런 걸 최근에 부르시는 걸 봐도 진짜 말도 안 돼요. 백지영 씨. 그 중간에 굉장히 엄청나게 꽂히는 추임새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네요. 자 그리고 김정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2: 아! 나 왜 지금 지하철인데! 아!

0: 가고 차 안에서 흔들어 흔들어. 아 좋습니다 혜영님. 실컷 좀 흔드셨는지요?
1: 저희가 아까 그 또. 따님 기다리신 분 맞죠?
0: 그쵸 그쵸. 선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함께 흥을 좀 즐겨주셨으니까요.
2: 네.
0: 자 계속 빨리 이 흥을 이어가 주시죠 임원석 씨.
1: 어떡하죠 저는 흥이 나는 노래는 아닌데.
0: 아 불 끄시나요?
1: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그랬네요. 흐름을 끊어버리네요. 하지만 명곡입니다.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0: 아 너무 명곡인데.
1: 네.
0: 갑자기 분위기 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유죠?
1: 근데 이 노래가 후렴구가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0: 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가사였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또 적당히 또 살살 텐션 좀 또 낮춰야죠.
1: 근데 약간 끌어오름이 있는 발라드예요.
0: 그렇긴 해.
1: 네.
0: 이원석 씨의 세 번째 영업곡입니다.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3일 수요일 방송 데이브레이크 보컬이자 별밤의 소장부엉 이원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8: 네.
7: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라포엠의
8: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흐르고 있어요.
7: 아,
8: 네. 앞서가지 예. 마세요.
7: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왜냐면 빨리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8: 아, 끝곡으로 나갈 거예요.
7: 진정하겠습니다. 끝곡이 제 세 번째 영어곡입니다. 라포엠의 Man to Be이고요.
8: 네.
7: 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노래가 약간 예예 그 지금 막 할 얘기 하라들 자꾸만 양옆에서 저에게 자꾸 귓속말을 던지고 있네요.
8: 그 대장부엉이 예. 이어폰을 좀 끼세요. 그러니까 방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
7: 저는
8: 아니에요.
7: 저는 모든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고 싶다고요. 이 노래는 이게 사실 삶이란 게 운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번 했어요.
8: 네.
7: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 이거는 지금 운명이 정한 대로니까는 앞으로 앞만 보고 간다라는 뜻에 언뜻 수동적이어 보이지만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입니다. Man to be.
8: 네.
7: 제가 가사를 썼고요. 예? 아시겠어요?
8: 아, 그렇군요.
7: 예.
8: 뭘 아시겠어요는 너무,
7: 너무 Man to be가
8: 예.
7: 그러니까 너네 완전 운명인가 보다 이럴 때 너 완전 Man to be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 그 관용구고요. 자, 네. 그런데 네.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원석 씨가 저희 별밤을 버린다고.
8: 버리다니요. 버리는 건 아닙니다.
7: 어떻게 되는 거죠?
8: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죠.
7: 그래요.
8: 네.
7: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 자리를 비워줄 한 생명체가 오십니다.
8: 생명체요?
7: 생명체라고.
8: 생명체가 아닌 게 아닌 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여기?
7: 아 그렇긴 하네요.
8: 네.
7: 일단 그분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작곡도 잘하세요.
8: 오.
7: 근데
8: 네.
7: 우리랑 같은 종족은 아니에요.
8: 마이클 잭슨인가요?
7: 아 그분도 좀 예, 같은 종족이 아닌데. 아 가만있어 봐. 아 빌리진 얘기도 안 했었네. 아무튼 약간 좀 외계 생명체? 진짜로. 저 거짓말 안 해요. 저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8: 아 뭐 범상치 않은 분이군요. 아무튼.
7: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8: 네.
7: 아무튼 이원석 씨는 그러면 한 주 뛰고 뵙게 되겠어요.
8: 그렇습니다.
7: 아 드디어. 비장하게 지금
8: 아, 이어폰을 끼셨군요.
7: 아, 무슨 소리 쓰세요? 다 마음으로 들려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8: 진동으로 들리나?
7: 아닙니다. 원석 씨 인사 좀 해줘요.
8: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멋진 분이 제 자리를 메우신다고 하니까
7: 멋진 생명체.
8: 생명체. 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7: 그래요. 아무튼 외계 생명체일지도 모르는데 소문 좀 내줘 보세요.
8: 네.
7: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영,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찌기 김이나였고요.
8: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7: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재미없는 게임으로 느껴졌죠. 숫자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다움 진짜 멋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에 야호를 외쳐본 적 있나요? 산 정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야호
1: 야호
0: 야호
1: 야호
0: 진진 야호
1: 야호.
0: 그만할까요?
1: 그만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아무튼 이 야호라는 기합이 메아리 쳐서 들려올 때 힘들게 산을 올라온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 크게 터뜨린 만큼 속이 시원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내 감정 표현 데시벨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금 만끽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없는데 말이죠. 좋을 땐 크게 크게 오늘은 기쁨을 덜어내지 않는 밤이길 바라면서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1: 저는 크래비티 형준.
0: 저는 우원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겨울의 DJ에서 여름의 DJ로 돌아온 여러분의 함디 크래비티 원진이고요.
0: 송디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1: 네, 최근에 이 야호라는 말이 또 밈이 됐죠. 네. 여러분은 최근에 야호를 외쳐보신 적 있나요? 뭐 진짜 관악산 같은 산에 올라가서 외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수요일이 좋아서 수요일 야호를 했을 수도 있고 먼저 송디는 어떻습니까?
0: 아니 그 전에 저희가 네. 오프닝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대본에.
1: 아 있었어요?
0: 이 대본 암 숙지에 안 해오세요?
1: 아직
0: 여기에 네네네네. 이제 분명 야호 네. 야호를 이제 산 등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1: 아,
0: 메아리처럼 해달라고 작가님께서 여기를 아, 적어놨는데 네네네. 숙지를 안 해오셔가지고 급하게 보고 계셔요.
1: 아,
0: 네 시작부터 이렇게 잔소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뭐 갑자기 야호인데 친친 야호 뭐예요?
1: 아 또 유행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0: 아 진짜요? 숙지 해오세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등산은 좋아하세요, 성디?
0: 저는 등산 가끔 가는 거 좋아해요.
1: 가끔 가는 거?
0: 그냥 뭔가 네. 산의 정기를 받고 싶을 때. 함지는요?
1: 저는 최근에 한번 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0: 네.
1: 실행에 옮기고 있진 않고 있긴 하죠.
0: 아, 네. 뭐 이 서울에도 네. 산이 그래도 있으니까
1: 그쵸 그쵸
0: 맞으니까 한번 또. 다녀오세요.
1: 다녀오라는 거예요. 같이 아니, 가요가 아니고.
0: 아, 같이 가지는 말고
1: 보통 같이 가요라고 하지 않나요?
0: 아니요, 다녀오세요.
1: 다녀올까요?
0: 네.
1: 일단
0: 가서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1: 알겠습니다. 네, 김숙진님께서는요, 저 부산 공연 S구역 티켓팅 성공하고 야호 외쳤습니다. 크래비티 보러 부산 갑니다. 야호라고.
0: 아, 저희 또.
1: 네, 페스티벌 또 가잖아요.
0: 10월인가요? 6월인가요?
1: 이번 달입니다.
0: 아,
1: 이번
0: 6월에
1: 달 말에.
0: 있는...
1: 네. 6월달 말에 또 부산 페스티벌 있는 거 또 티켓팅을 성공하셨나봐요.
0: 네 축하드립니다. 그때 나이스. 볼게요. 부산 야호
1: 야호.
0: 네 5945님께서 전 송디 함디 친친 다시 나온다 할 때 야호 외쳤어요. 사실 맞아요. 사실 야르르 외쳤어요. 야르르
1: 야르르 좋습니다. 또 채선님께서는요 오늘 MC분들 미모 뭡니까? 그렇게 잘생기면 사람이 미치죠 라고.
0: 아,
1: MC 야호
0: 야호
1: 미모
0: 아,
1: 야호.
0: 요즘 유행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1: 아,
0: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야르부터 해가지고 야호부터 해가지고 많네요.
1: 따라가기 힘드네요.
0: 네 성이름님께서는
1: 네.
0: 형준이 팔뚝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1: 뭐예요?
0: 이거 딱 패션입니다.
1: 패션이에요?
0: 네 일정 한 쪽 올려주는 패션이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피디님께서 클로즈업을 해주시는데 살짝 그냥 이렇게 패션이에요.
1: 아 패션이라고 합니다.
0: 네 완전 야르하죠.
1: 엄마 머리지 옷에 애들은 다 이렇게 입어요 라고.
0: 네
1: 주사 맞으러 가는 룩인가요 라고.
0: 아니요 오른쪽 같고요. 네. 아닙니다. 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원래 왼팔에 맞아요 주사?
0: 네.
1: 아 그래요?
0: 원래 예방접종 여기 어릴 때 맞는 거 왼쪽이잖아요.
1: 나 여기 있는데?
0: 그래요? 다른가 봐요.
1: 다른가
0: 사람마다
1: 봐요. 아무튼 자 승공이님께서는요 함디 감기 괜찮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많이 또 괜찮아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1: 편한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한예림님께서는 함송디 잔소리 캠이 시작됐다.
1: 이게 핑퐁즈죠.
0: 아
1: 네, 이게 또 핑퐁핑퐁하는 이게 매력이 또 있는 거죠.
0: 그 방금은 그냥 핑 아니었나요?
1: 아 퐁은 나중에 또 언젠가 예. 좀 퐁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퐁도 언젠가 또 돌려드리러 갈 테니까
0: 네 해보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뭐라고 뭘 먹으면서 쉬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루 언박싱해서 소개하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티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자, 3일 제야
0: 해리즈 하보에
1: 오뚜기 카레
0: 미분당
1: 환인 제야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2528님께서 팀 휴일 출근 손드라이!
0: 손드라이!
1: 남들 쉬는 날 일하는 거 너무 서러워요. 휴일 출근자인 함디 송디는 주말 개념이 없으니 안 서러울까요? 라고 하시는데
0: 어허.
1: 막 서럽진 않아요 저는 이제.
0: 그렇죠. 일하고 싶죠. 계속 일하고 싶죠.
1: 맞아요.
0: 저희를 바쁘고 싶죠.
1: 일하게 해주신 우리 친친방.

0: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574님께서는요, 오늘 알바하는데 진상 손님 때문에 울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 귀한 자식인데 못되게 거는 사람들 다 혼났으면 좋겠어요. 핑퐁제가 대신 혼내주세요 라고.
2: 나 저 단어 보면 너무 슬퍼요. 나도 우리 엄마 귀한 자식인데.
1: 그러니까 나는 저 단어 보면 너무 화나요. 저 진상 손님.
2: 아, 진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어쩌겠어. 착한 내가 참자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1: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문제야.
2: 아, 진짜, 진짜. 0574님 또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 친친방과 함께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 그 진상선님 아마 집 가다가 넘어지셨을 거예요.
2: 맞아요. 똥밟았을걸요?
1: 맞아요.
2: 네, 1142님께서 오늘 잘 쉬었더니 야식이 땡기네요. 오. 두 분은 요즘 야식 뭐 드시나요? 야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역주행 중인 리센드의 러브어택 신청할게요 라고.
1: 오, 야식! 야식! 뭐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송디?
2: 아, 저는 최근에 네. 네. 그 치즈가 뿌려져 있는 치킨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추천해드릴게요.
1: 좋아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식하면 요새 약간 달달한 거 땡겨가지고 약간 크로플 같은 거, 좀 빵류 그런 디저트류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2: 아, 그냥
1: 왜 이렇게 미지근하죠?
2: 뭔가 대단한 야식이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2: 네.
1: 저는 약간 그런 디저트를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2: 그쵸.
1: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142님의 신청곡 리센드의 러브어택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142님이 신청한 리샌드의 러브어택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0: 365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5991님께서 치즈치킨 크로플 말고 제 야식 골라주세요. 지느러미가 있는 맛있는 광어회랑 발골이 있는 재미있는 닭발. 과연 광어 야호일까 닭발 야호일까 두근두근이라고 하시는데 이 둘 중에 골라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닭발파입니다.
0: 아, 저는 닭발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광어파긴 해요. 둘 다 야호.
1: 둘 다 야호. 가위가위보 할까요?
0: 가위가위보.
1: 제가 이겼으니까 닭발. 닭발 야호 하시길 바랄게요.
0: 닭발 야호면 어떻게 해야 되지?
1: 이 세 손가락으로 닭발 야호. 야호
0: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썽미님께서는요, 오늘 선거 출구조사 알바한다고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친신방을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1: 와, 새벽부터 굉장히 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 썽미 님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잠드는 건데. 성민님 없으면 서운해요.
1: 나
0: 주무시지
1: 서운해.
0: 마세요.
1: 그냥 자면 귀신 꿍꿍당.
0: 네. 좋습니다.
1: 5632님께서는 저 네. 얼마 전에 돼지 껍데기 만두라는 걸 처음 만나서 먹어봤거든요. 그냥 고기 만두 소에다가 돼지 껍데기가 들어있는 거였는데 이거 완전 쫀득 고소 대박이었음. 추천합니다라고.
0: 와, 개인적으로 돼지 껍데기 좋아하세요?
1: 너무 좋아하죠.
0: 그러니까요. 돼지 껍데기를 너무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1: 신기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이은주님께서는요, 저는 투표하고 회사 일 많아서 출근했어요. 혼자 출근한 줄 알았는데 부장님 차장님도 계셔서 평일 같았어요. 퇴근해서 할머니께 올해 첫 팥빙수 사드렸는데 너무 잘 드셔서 행복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와, 벌써 이제 팥빙수 먹을 계절이 왔다는 그러니까요. 게 사실 저희도 그 할인점에서 팥빙수 그거 사가지고 냉동실에 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먹어야죠.
0: 그러니까요. 곧 그쵸? 먹어야죠.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은주님께 또 궁금한 게, 출근해서 이렇게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쉬는 날 출근해서 딱 갔는데 회사가 혼자가 아니어서 이 부장님과 사장님도 같이 계셔서 그래도 좀 위안이 됐다, 아니면 오히려 계셔서
1: 싫었다.
0: 그냥 혼자 조용히 일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궁금하긴
1: 그러니까.
0: 하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 뒤에 평일 같았어요. 뒤에 히히히가 그러니까. 좀 수상하긴 하네요.
0: 그러니까요. 저게 막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1: 네, 좋습니다. 1282님께서는 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얼굴 부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붓기가 쫙 빠질까요? 오. 저에게 해답을 알려주세요. 함송디라고 하시는데,
0: 또 우리 붓기 마스터 송디 계시잖아요.
1: 사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오늘 일단 뭐 드시지 마시고요.
0: 그쵸.
1: 내일 일어났을 때 좀 부어있다 그러면 좀 차가운 물로 세수를 시작하면서 네. 여기 목 옆에 네.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를 주물러 주시고
0: 여기
1: 귀 있잖아요. 네. 귀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0: 오.
1: 사실 저는 이 두피 이 괄사라고 괄사. 하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네. 빼긴 하는데 그런 네. 게 없으시다면 계속 마사지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0: 맞죠, 맞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플랭크 추천드립니다. 플랭크 한번 하고 나면 붓기 쫙 빠져요.
1: 아, 그렇죠. 땀, 사실 네. 땀 흘리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0: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네. 쫙 빠집니다. 자, 1461님께서는요, 오늘 인생 처음으로 헌혈하고 왔어요. 17살 어리면서도 어리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요. 한디 송지는 헌혈해본 적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1: 저도 17살 때였나? 네? 그때 학교에서 헌혈을 했죠, 저는.
0: 저도 학교에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뭐 피가 뭐라 그랬었지? 잠을 안 자서 그랬나? 아무튼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했었어가지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었어요.
1: 저는 하고 영화 그 할인권이었나요? 그런
0: 그쵸,
1: 것들도
0: 그런
1: 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좋은 일이니까 겸사겸사 했던 걸로 기억이 있네요.
0: 좋습니다.
1: 또 누나야님께서는, 근데 아까 그 사연은 부장님 차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함. 부차장도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라고.
0: 아, 누나야님 부차장님이세요 혹시? 부차장님 중에 한 직급을 맡고 계신가?
1: 의심되네요.
0: 아니 그냥 일단 우리 아까 은주님이었나? 공감해주자고요. 부차장님이세요? 장난이고, 또 부차장님도 그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근데 제가 부장님 차장님이었어요.

0: 있으면 그냥 회사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빨간 날인데?
1: 뭐 근데 되게 조금
0: 중요한 게 있었나?
1: 책임감이 넘치시는
0: 책임감. 일이 많았다고 일이 많았다고 써 있었대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1: 그쵸. 화이팅입니다. 모든 직장인분들 암튼 화이팅입니다.
0: 네.
1: 자, 6631님께서는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두바이 와플 시켜 먹었어요. 오늘따라 카다이프와 누텔라가 가득해서 헬스 제대로 먹고 누워서 친친 듣고 있어요. 함성디는 두바이 와플 먹어봤나요? 완전 강추라고 해주셨습니다. 비주얼은 좀...
0: 사진을 좀...
1: 사진 좀 맛없는 거 찾아온 거 같아요. 비주얼이 좀... 이거 직접 보내신 사진이에요, 설마?
0: 직접 보내셨다고 해요.
1: 나 찾아온 건 줄. 미안해요. 진짜 맛있었겠다.
0: 와.
1: 어쩐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나 작가님이 찾아주신 사진.
0: 저도 작가님께서 찾아주신 사진인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6631님 진짜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나 언젠가 꼭 먹어볼게요.
0: 네.
1: 어떻게?
0: 뭘? 네.
1: 아무튼 그렇습니다.
0: 네. 4038님께서 함디 송디 내일 6월 모의고사 보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라고.
1: 벌써 또 6월 모의고사가.
0: 네. 또 중간고사 본 게 저희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시험 기간이 다시 찾아왔는데.
1: 그러니까요.
0: 우리 모든 학생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응원할게요. 모의고사 야호!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1: 네, 저희의 후배들 아이디 친구들이 전화 왔습니다. 친친빵까지 날아온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0: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알파 드라이브 1의 Never Been to Heaven 러블리즈의 까메오. Hey sir, your time is up. Let's get lost in the rhythm.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
1: 하나 둘 셋.
0: 전화 왔습니다.
2: 거기 뒷문인데?
3: 여기. 아이고. 오 마이 갓.
1: 여기 아니구나.
4: 아이고 저런.
2: 핑퐁제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3: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화생 모셔볼게요.
2: 네, 청춘 영화를 뚫고 날아오른 소년들 아이디 어서 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0: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3: 환영합니다. 네. 각

0: 문자 소개도 해볼 텐데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요. 네. 소개는 반말로 해볼게요.
1: 자,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되는데 리더 영훈이부터 가볼까?
2: 좋아.
0: 저기 카메라 보고.
2: 안녕, 난 너의 급식 메이트가 되어줄 장용훈이라고 해. 반가워.
0: 오, 급식 메이트.
1: 맛있겠다. 다음.
3: 안녕, 난 그냥 친구가 없어서 친구 만들러 온 김민재.
0: 친구 없는 민재.
4: 안녕, 나는 미술 전공 박원빈이야. 초상화 그려줄까?
1: 초상화 그려줄 원빈이.
5: 안녕, 나는 박원빈 친구 주유찬이야.
1: 원빈 친구 유찬이.
6: 친구 1. 안녕, 나는 전화 오자마자 댄스부 지원한 박성현이.
1: 댄스부 성현이.
7: 안녕, 나는 이 학교를 접수하러 온 백준혁이야.
0: 이거는 루시퍼네, 루시퍼.
1: 이병 준혁이.
8: 안녕, 난 너의 최고의 단짝 친구가 될 정세민이야.
1: 단짝 친구 세민이까지.
0: 다들 반가워.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 만나볼게. 네. 너만이 내 숨인 거를 우리 유찬이가 읽어줄까?
5: 네. 아이디 투배님들, 크래비티 선배님이랑 같이 라디오 하는 기분 어떤가요? 크래비티 선배님들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1: 있다 하는 사람?
9: 저 있습니다.
1: 세민이.
9: 아, 일단은 선배님들 이렇게 라디오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은 선배님들의 데뷔곡인 Break All The Rules.
1: 한 소절 가능해?
9: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토록 아무 의미 없게. 요.
1: 벌스를 진짜 좋아하나 보네. 아, 고마워 고마워.
0: 너무 귀엽다 오늘 앞머리.
1: 감사합니다. 앞머리 너무 귀엽네. 자, 6829님 문자를 한번 우리 용훈이가 읽어볼까요?
2: 네. 아이디 먹장 장용훈.
1: 6829
0: 여기 카메라 앞에 모니터 봐.
1: 모니터
2: 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래비티와 아이디 조합이라니 직속 선후배 케미 벌써부터 재밌어요.
0: 그치, 이렇게 뭔가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아요. 스케줄 자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나는 있다. 있었어. 예능을 한번 같이 했고.
2: 맞아.
0: 여기 원진이 형이랑 그러면 거의 단체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
2: 맞아요.
0: 어때, 좀 마주친 적 있거나 뭐 우리에 대한 미담이나 그런 게 있을까?
1: 있나?
2: 미담 넘치죠.
0: 넘쳐?
2: 저희가 뭔데? 연습실을 이제 회사 연습하러 갈 때가 이제 많은데 선배님들도 연습하러 정말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뵐 때마다 이제 인사를 드려 찾아가면은 이제 꼭 밥을 사주시겠다고 이렇게.
1: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사람 있어? 이게 저희. 야, 이거 다들 말로만 하네. 일단 나는 사주겠다고 말도 안 했었거든요. 말한 적 있어요?
0: 전 말했죠.
1: 아, 그래요?
0: 네.
1: 사주세요.
0: 사주죠.
1: 알겠어요.
0: 매니저님 시간 좀 비워봐요.
1: 아,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우리 영훈이가 아까 먹장이라고.
2: 저는 고기요.
1: 고기.
0: 제가 고기 사주겠습니다.
1: 그래. 고기 나중에 한번 시원하게 그냥.
0: 어떤 고기?
2: 삼겹살?
0: 삼겹살.
2: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래. 좋아.
0: 아, 소고기는 맛없어. 맛없어.
1: 느끼해. 많이 먹으면 느끼해.
0: 물려.
1: 좋아. 우리 소울이 문자를 한번 우리 민재가 읽어볼까요?
3: 네. 아이디 먹장 장용훈. 라디오 들으면서 먹을 야식 추천해주세요.
1: 이거 중요하다.
2: 소울이님도 이제 선배님들께 한번 삼겹살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1: 아, 야식으로 같이 얻어서. 삼겹살 네. 먹으면서 또 친친 라디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먹장이에요, 용훈이가?
2: 아, 제가 음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1: 진짜요? 어느
2: 먹을
1: 정도?
2: 거에 굉장히 진심인 편.
1: 약간 가리는 음식 없이?
2: 저는 가리는 음식은 많이는 없어요. 가지, 올리브 이 정도? 정도 빼고는 다 잘 먹습니다.
0: 그럼 최근에 제일 빠진 음식은?
1: 그러니까.
2: 최근에 제일 빠진 음식은 아무래도 혹시 야채찜 드셔보셨어요?
1: 야채찜?
0: 네. 어? 굳이?
2: 소고기 야채찜.
0: 아, 소고기 야채찜.
1: 네. 소고기 야채찜에서 메인이 야채인 거야?
2: 아,
8: 맞습니다.
2: 그쵸? 네. 야채랑 소고기가 이렇게 쪄서 나온 요리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샐러드랑 다를 게 없거든요.
1: 약간 그런 느낌.
2: 근데 또 따뜻해서 이제 밥같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0: 이야,
1: 많이 먹어.
7: 뭐야,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계시는 거야.
1: 그래, 공감해? 우리한테 공감하는 거 같아요. 좋네요. 자, 그럼 우리 빈님 문자를 한번 우리 준혁이가 읽어볼까요?
7: 네, 세민이는 초등학교 잘못 온 거 아니에요?
1: 아, 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9: 아, 여기 초등학교 아닌가요?
1: 네, 너무 웃겨. 이거 머리 스타일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9: 이거요? 이거 네. 저희 뮤비 촬영할 때 네? 사실 처음에 가발로 하다가 오. 이제 과감하게 그냥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오. 저는 뭔가 처음에 오. 너무 좋았어요.
1: 아, 좋았어요?
9: 사실 오. 머리 감고 말릴 때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 뭔가 네. 보다 보니까 네. 조금 뭔가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사실 이런 머리도 귀여운 사람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머리죠.
0: 저도 그 머리 했었습니다. 아, 오.
7: 네. 이 개보가 원래... 이렇게.
0: 딱 간. 아, 준혁 씨. 감사해요.
1: 좋네. 좋다. 만약에 세민이가 네. 지금의 이 도전적인 머리 스타일을 다음 멤버에게 추천 물려주고 싶다 하는 멤버 있어요?
9: 아, 이렇게 귀여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뭘 감사해. 저는 원빈이 형이 저한테 칭찬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원빈이 형이 한 거랑 보고 싶어요.
1: 원빈이가 보통 장발로 쭉 약간 이렇게 해왔잖아요.
4: 저는 항상 장발이었습니다.
1: 한번 나중에 시원하게 잘라보는.
4: 이야,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앞머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1: 아, 약간 장발은 본인이 선호하는 거예요.
4: 맞아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예요.
1: 아, 진짜? 오, 맞아요. 나중에 뭐 혹시라도 자르자 하면은 자를 생각도 있는 거예요?
4: 아직까지는 없는 거.
1: 아직까지는.
0: 아쉽다. 쉽지 않아.
1: 그러게.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네.
0: 유찬아, 네? 가야지.
10: 네, 해야겠습니다.
1: 뭐할 건데?
10: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좋네. 0685님 유찬이가 한번 읽어줄래?
10: 네. 사회생활 만렙 아이디 너무 재밌어요.
2: 이게 다 선배님들께 배운 거죠.
0: 아,
2: 네.
0: 아 근데
1: 용훈이 확실히요.
0: 아 만렙... 선배님이라고 하지 말자 여기서.
1: 그러니까.
0: 아. 유찬아 형이라고 해봐. 형이라고 해봐.
10: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1: 조금만 있다가. 아 좋아.
4: 귀엽다.
1: 아, 기대하도록 할게요. 아 좋네.
0: 아 뭔가
1: 좋네.
0: 저 벽을 깨고 싶어. 욕심나게 만드네 저 친구.
1: 매력 있네. 자 비니 조항님의 댓글 한번 우리 원빈 씨가 읽어볼까요?
4: 원빈이한테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팬 소통 어플의 짝사랑의 고백법 계속 유혹하기 대 계속 웃기 점점점 히읗히읗히읗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근데 일단
9: 뭐지 이게?
4: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점점점 히읗히읗이라고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유혹하기 가 마음에 더 가고 계속 웃기는 약간 좀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1: 유혹하기에 베이스가 계속 웃기가 네. 들어가 있다. 한번 좀 어떤 건지 좀 예시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0: 유혹하기? 저기 카메라 원샷 잡아주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저 원샷의 준비가 잠시만 그쪽 아니고 반대쪽. 오케이. 혹시 원빈이로 한번 줌인 들어갑니다. 네. 렛츠고. 와우.
4: 땡땡아 혹시 밤에 나랑 같이 산책할래? 약간 이런
1: 계속 웃기까지 해서
9: 네. 웃기다,
2: 계속 웃는다.
1: 이거를 유찬이 버전이
0: 궁금하다.
1: 유찬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유찬이로 한번 카메라 옮겨가지고 유찬이 버전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오케이.
10: 즐겁다.
1: 카메라 보면서
10: 공주야 나랑 밤에 산책할래?
2: 와 진짜 안 보내줄 것 같아.
1: 계속 웃기 계속 웃기 있어.
9: 단지랑 웃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
1: 아 좋네. 계속 웃기가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혜인님께서 보내주신 거 우리 한번 성현이가 읽어볼까요?
11: 네. 유찬아 누나들한테 공주라고 하는 것처럼 선배님한테 왕자님이라고 해줘.
1: 와. 왕자님이 편해요. 선배님 아니 선배님은 빼고 왕자님이 왕자님 할래 형 할래요.
10: 왕 하겠습니다.
1: 쉽지 않네.
0: 아니 우리 왕은 대표님 계시니까 왕자님 하자.
1: 한 번에 유채가 한 번에 넘어온 스타일이 아니네. 오케이 계속 약간 이렇게 파고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네요. 좋아요. 우리 덕수님 문자를 한번 우리 민재가 읽어볼까요?
3: 네. 파도타이가 해보고 싶었던 데뷔 빵년차 아이디 귀여워. 친친 방에서도 선배님들이랑 같이 파도타기로 스타십 선후배 화합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1: 그렇죠. 이게
0: 파도 타기. 네. 자 어디부터 파도를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을 열고 싶다 파도.
10: 제가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세민이부터. 세민이부터. 살짝... 왼쪽으로 쏙 가자.
10: 네. 네. 가보겠습니다.
1: 시작.

0: 왜 안 돼?
1: 정우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해볼 수 있을까요?
2: 아, 준혁이도 캐릭터 좋아. 좋아요.
0: 가고 있습니다.
2: 네.
1: 아, 네, 진짜 놓쳤습니다.
2: 아, 예, 미안해.
1: 진짜 놓쳤어.
2: 놓쳤다, 놓쳤다, 세민아.
0: 다시 가고 있습니다.
2: 네. 와! 귀엽네, 귀엽네.
3: 자,

0: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세민 씨?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 볼게요. IDC 6개월 만에 새 싱글 플라이를 발매했습니다.
0: 네, 플라이랑 어텐션 두 곡이 수록되어 있죠. 각각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 네, 먼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플라이는 멤버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나는 비트에 같이 즐기시기 좋은 노래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좋습니다. 어텐션은 어떤 곡이죠?
4: 어텐션은 저희 멤버들이 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수록곡인데요. 어텐션은 요즘 이제 날씨에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고 경쾌한 곡입니다.
2: 좋습니다. 타이틀곡은 Fly예요. 이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 느낌 왔다 이런 멤버 있었나요?
1: 제가 네, 이 Fly를 듣기 전에 네,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거든요.
2: 어떤
1: 살짝 좀 소년만화의 느낌 많이 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네, 딱 보고 나서 형들과 함께 딱 첫 데모를 들었을 때 딱 그 애니메이션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느낌 왔다. 이거 소녀입니다. 진짜 이런 느낌 왔었습니다.
2: 그렇죠. 뭔가 되게 진짜 소년소녀하면서 되게 청량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게 또 두 곡이 또 수록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플라이 파다, 나는 어텐션 파다.
5: 어렵다.
2: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3: 좋습니다.
2: 자, 플라이 먼저 한번 손 들어볼게요. 플라이 하나 둘 셋.
1: 저는 플라이.
2: 플라이 네 명. 자, 그러면 어텐션 하나 둘 셋. 오케이. 어텐션 세 명. 이렇게 되게 반반으로 아주 취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리고 영훈 씨가 이 노래로 활동하면서 우리를 처음 보는 분들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들겠다, 패기 넘치는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절대 잊을 수 없는 플라이만의 킬링 포인트 멤버들이 직접 뽑아준다면 있을까요? 영훈 씨부터?
3: 제 생각에는 이제 벌스에 저와 민재의 페어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에 민재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아마 저희들의 페어를 잊지 못하시지 않을까. 벌스 1 페어 파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좋습니다. 민재 씨는?
6: 저는 그 인트로에 다 같이 헤이 하면서 시작하는 그 안무가 있는데 네,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2: 헤이 라고 하면은 되게 활기차고 네, 파워 넘쳐나는
6: 파워 넘치게
2: 한번 헤이 한번 외치고 갈까요?
3: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민재 씨, 렛츠고.
6: 네? 헤이.
2: 헤이.
6: 헤이.
2: 아니, 설명해 주시는데 약간 네, 약간의 그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원빈 씨.
4: 저는 페어 안무가 정말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세민이랑 민재형이랑 그리고 준혁이랑 성현이랑 이렇게 페어 안무를 하는 부분에서 네? 저희가 약간 좀 신나게 약간 거기서 노는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유찬이는 어떤 거 있어요?
7: 성현이가 2절 시작에서 솔로로 춤추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파트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2: 네. 성현 씨는?
8: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파트인데요. 네. 이 킬링 포인트인 게 저의 체력이 킬링 됩니다.
2: 그런 의미로
8: 실제로 정말 바닥에 내려가서 테크닉하고 네,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2: 네. 체력적으로 킬링이 되는 만큼 또 진짜 정말 킬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주혁 씨는요?
9: 네, 저는 그 1절에 이제 제 파트가 있거든요. 네. We so fly high. 제가 동물을 주는 파트가 있는데 네, 그 파트가 이제 좀 제 최애 파트자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좋네. 아주 자신감이 다들 넘칩니다. 좋아요.
1: 네, 저는 가사인데 네, 그 We take it down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으흠. 이게 뭔가 원래 맨 처음에는 I take it down으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2: 네네.
1: 근데 We take it down으로 바뀌면서 뭔가 저희가 팀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2: 이유도 되게 귀엽다, 세민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의 누나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세림 누나님께서 플라이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이라고 하트까지 해서 보냈는데 진짜 세림이 형인가? 뭔가 말투도 진짜 세림이 형.
10: 소름돋아.
2: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3: 네, 저희 플라이의 이번 포인트 안무는 네, 훅 부분에 나오는 안무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돌려주면 약간 약간 마치 비행기 엔진처럼
2: 비행기 엔진처럼
3: 이 파트가

0: 달리다가 갑자기 죽으면서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파트라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그럼 한번 직접 불러주시면서 쳐주실 수 있을까요?
0: 좋습니다.
2: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3: 네.
4: 네.
3: 바로 픽업으로 갈게요.
2: 네.
3: 7, 8, come pick up, come pick it up, up, we'll live it up, up, and get this started. Pick up, up, come pick it up, up, we'll live it up, up, and get this started. 오! 예! 네.
1: 아니 유찬 씨, 네? 춤추면서 왜 저희 눈치를 계속 봐요?
2: 아유, 잘 하나 지켜본 거예요?
5: 비행 운전 실수할까 봐.
1: 그런 거죠?
4: 아, 좋습니다.
2: 자, 네. 이렇게 아이들 멤버들의 매력을 담은 싱글 Fly 뭐 오늘 무려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수! 예.
1: 자, 멤버분들 라이브 자리로 이제 이동해 주시고요.
2: 네.
1: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아이디색에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2: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6202님께서 오늘 하루 아이디과 함께하는 친한 친구 방송반만 기다리며 보냈어요. 아이디색 신곡인 Fly 틀어주세요 라고.
2: 아, 또 마침 신청곡으로 Fly를 또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바로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멤버들 라이브 준비됐나요?
6: 네! 네.
2: 좋습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혹시 외치는 파이팅 구호 있나요?
3: 아, 렛츠고 갑시다 여러분.
4: 다시 한번 갑니다.
3: 가보겠습니다.
2: 오케이.
3: 둘, 셋.
6: 아이디셋.
2: 오.
1: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아이디셋 라이브입니다. Fly. 후.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아이리스의 플라이 라이브로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정말 아까 말했던 정말 그 소년 만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의 옷도 되게 청량청량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1: 우리 또 유스타님께서 아이디 라이브 장인들이라고
2: 이호님께서도 너무 잘하네 라고 해주시고 장난 아닙니다. 자, 2422님께서는요 역시 스타쉽 아이돌답게 라이브도 너무 잘하네요. 근데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배지는 맞춰서 하고 나온 건가요? 너무 귀여워요라고. 그렇네요. 예쁘죠. 배지가 있어요?
3: 네.
4: 맞아요. 맞아요.
2: 다들 맞추고 나온 거예요?
3: 맞습니다.
5: 플라이 배지.
2: 되게 귀엽다.
3: 오늘 또 저랑 성현이 형은
6: 커플, 아니 트윈 룩입니다.
2: 트윈 룩. 트윈 룩. 약간 동글동글하니 네. 귀엽습니다.
1: 자, 계속해서 새 노래 관련 질문들 보겠습니다. 용은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7: 네, 플라이 파트 중에 서로 탐나는 파트 있을까요? 있다면 뺏어주세요 라고 6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있을까요? 탐나는 파트?
7: 탐나는 파트? 네. 너무 많은데.
2: 많아요?
7: 어디? 저는 네. 프리코러스에 나오는 파트인데 네? 준혁이랑 세민이가 하는 I never gonna give it. 그 파트의 멜로디를 저는 네. 좋아해서 그 파트를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2: 렛츠 고 렛츠 고 용훈 씨 그럼 렛츠 고.
7: I never gonna give it up. 의심 따위 모두 zip it up.
2: 잘하는데. 좋습니다. 또 있어요? 뺏고 싶은 사람?
8: 저는 네. 이걸 녹음할 때부터 꼭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파트가 있는데
2: 네, 네.
8: 즐겨봐 쇼타임이라는 짧게 치고 가는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2: 네네네. 네.
8: 이게 좀 랩적인 부분이 많고 뭔가 네. 짧게 임팩트를 남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원래 누구 파트예요?
8: 성현이 형 파트.
2: 성현이 형 파트.
8: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Let's go.
3: Let's go.
2: 뭔데 뭔데
9: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2: 아니 아니 아니
3: 그런
2: 손 잡는 거야?
3: 영원히 네, 떠서 네. 잠깐 누르는 느낌?
2: 즐겨봐 쇼타임 now we take a shot. 세민이가 좋은데요? 랩 그것도 톤도 되게 좋네.
8: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자, 메모님께서 보내주신 거 한번 우리 준혁이가 읽어볼까요?
3: 네, 플라이 도입에 기합 놓는 부분 진짜 좋았는데 누가 가장 크게 하는지 궁금해요.
2: 누가 가장 크게 해요?
7: 이거 딱 두 명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2: 맞춰봐. 또 있어.
3: 근데 저는 진짜 크게 해요.
2: 그렇죠.
3: 오늘도 하고 왔는데 제 인이어에는 약간 너무 크게 들려서
2: 피크 떴어요?
3: 네.
2: 아까 여기서도 했어요?
7: 아 네. 그때는 못했습니다.
2: 그치. 기대하고 있었는데
7: 인트로 원래 카운트가 있어야 돼서.
2: 있어야 돼서. 그 노래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고.
7: 맞아요. 맞아요. 네. 나오고 들어가서.
2: 또 누가 크게 해요?
8: 저는 거의 악 지르면서.
2: 이렇게
3: 이게 너였구나.
2: 찾았다 범인. 좋습니다. 우리 김민재 멋대로 찬란하게님 댓글을 한번 민재가 읽어볼까요?
10: 네. 다들 이번 활동이나 활동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썰 있을까요? 있는 분들 아궁빵 하면서 풀어주세요.
2: 좋습니다. 요청사항까지 있어요. 아궁빵 하면서 풀어주세요.
1: 뭐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네. 네 풀어주세요.
10: 네. 그러면 아궁빵
9: 너무 당황했는데 지금
3: 말하는
10: 네. 오케이
3: 오렌지 같아.
10: 제가 그 네. 뮤비 촬영을 하면서 네. 그 부둣가에서 네. 모자를 한번 날려 먹은 적이 있어요.
2: 네.
10: 그 바람 때문에 모자가 이렇게 날아갔는데 진짜 아무도 못 꺼냈거든요.
8: 방파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10: 근데 어디선가 멋있게 낚시꾼 아저씨가 등장해가지고 확 피리리리 이렇게 해서 제 모자를 이렇게 꺼내줬어요.
2: 진짜?
10: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받고 감사합니다. 근데 일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땡큐 하고 그냥 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2: 진짜요?
8: 멋있다.
2: 뭐 스태프분이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10: 진짜 거기 있던 낚시 아저씨가
2: 대박이다.
3: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2: 촬영지가 일본이었어요?
10: 저 오키나와에서.
2: 오키나와에서.
1: 혼돈이 스고이.
3: 메차 스고이.
1: 근데 이렇게 아궁빵 하면서 썰프니까 되게 귀엽다.
2: 그러니까 좀 착안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8: 저는요.
2: 네.
8: 저는 이제 네. 준혁이랑 그네를 타는 신이 있었는데
2: 네네네네.
8: 그때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타면서 네. 그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갔었습니다.
2: 어린 시절로. 네. 지금보다 어리면 얼마 더 더 어린?
8: 한 초등학교 1학년
2: 그때로 한 1년 전?
8: 네 맞아. 아니 그때로 돌아가서 네. 막 그 뭐냐 그네 막 베베 꽈가지고 던 돌리고 맞아요. 그리고 막 하고 놀았는데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자 오늘의 전학생 귀여운 아이디가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아이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1번 해석 만나볼게요. 아치님 댓글 한번 우리 유천이가 읽어볼까요?
2: 네. 플라이에 페어 안무가 많은데 페어 안무 비하인드도 있나요?
1: 오. 있을까요? 페어 안무 비하인드?
3: 먼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벌스 민재 용훈 파트에 원래 지금 민재가 으흠. 도는 멤버거든요. 으흠. 근데 사실은 그때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제가 도는 멤버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공중에서 돌면서 라이브를 할 뻔했습니다.
1: 그래서 그거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3: 그게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에이. 돌면서. 그것도 나름 멋있을 것 같긴 했는데 돌면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정되었어요.
1: 하트 때문에. 네. 좋네요. 또 다른 비하인드 있어요?
4: 저랑 민재 형이 에? 일단은 새로운 페어를 하나 짜놓긴 했거든요.
3: 오, 다른 버전.
4: 살짝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3: 루틴?
1: 네. 루틴 같은?
4: 조금 신기한 느낌으로 많이 짰는데 네. 언젠간 보여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원님 댓글을 한번 우리

0: 민이감.
1: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귀여웅 닭들 같아요.
2: 같이 보시는 거.
0: 그러니까 아까 뭐 목 돌리고 있던데 막 닭 마냥 그렇죠. 우리 정세민의 주댕치 댓글 한번 우리 원빈이가 읽어볼까요?
3: 요즘 남자병 걸린 멤버가 있나요?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멋진 척 남자병, 오빠병이 걸린 멤버들 지목하고 애교 버전 플라이 부르기 시켜주세요.
4: 사실 남자병 뭔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럼 원빈이가 보기에
3: 네
4: 남자병이 걸린 것 같은 멤버 뽑아주세요.
3: 걸린 거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저는 네. 준혁이인 것 같습니다.
0: 준혁이?
5: 준혁이가
6: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0: 준혁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6: 저는 네. 그냥 약간 주금이가 원래부터 이쪽이었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네. 이 뭐라 해야 되지?
5: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네, 저는 저의 진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좋아요. 그럼 우리 준혁이가 한번 애교 버전 플라이 시원하게 부르고 가도록 합시다.
6: 오케이. 어디 파트 부를까요? 사비. 멤버들.
7: Fly, spread a wing.
6: 약간 사비?
5: 아니, 너 파트 불러도 되고.
6: 내 파트?
5: We're so fly.
6: 오케이, we're so fly.
7: 혀
6: 짧게. 오케이. We don't fly. 아니, 잠시만.
0: 이거 뭐야?
6: 혀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We don't fly. Spread a wing. 아, 잠깐만. 죄송해요.
0: 아, 잠깐만.
6: 가사도 지금.
5: We're so fly.
6: 와, 쉽지 않다. 네. 잠깐만.
0: 그냥 귀엽게.
6: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0: 네.
6: 아니면 좀 pick up. 그게 약간 쉽고. Pick up up, come pick it up up, we lift it up up, get this started.
5: Yeah.
0: 한번 어떻게 통과? 원빈 씨 네. 어떻게 봤어요?
3: 저는 괜찮다고.
0: 괜찮다. 좋아요. 우리 박원핀 분의 댓글을 한번 우리 민재가 읽어볼까요?
8: 원빈이 형이야.
5: 이번 신곡이 플라이잖아요. 멤버들 다 같이 플라이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0: 있을까요?
7: 저는 워터파크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5: 비행기 타고?
6: 플라이해서
0: 플라이해서 워터파크.
7: 전 세계에 있는 워터파크를 다
0: 다
7: 섭렵해 버리겠습니다.
0: 멤버들끼리 어디 놀러 가본 적 있어요?
3: 아직까지는
7: 네. 아직까지는
3: 엄청
5: 네. 작건으로는 가봤습니다.
6: 네, 많이 가봤습니다.
0: 좋네요. 저도 또 하여서 가고 싶은 거 있어요?
3: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돋이도 보고 약간 예, 그런 바다 경관.
0: 벌써부터 눈이 반짝이네 성현이.
3: 네.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0: 좋아요, 좋아요. 또 팬분들 또 위딧이랑 또 다 같이 놀러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6: 위딧이랑.
9: 위딧이랑은 한강을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네? 처음 팬분들을 만난 장소가 한강 예비성에서 시작을 있네. 해서
6: 맞아.
9: 지금 한강을 다시 가면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7: 근데 진짜 신기하겠다.
3: 좋다.
4: 너무 더울 것 같은데.
9: 이제 덥구나.
6: 가을에 가는 걸로.
3: 잠깐만.
0: 자, 우리 다음 분 댓글 한번 우리 유찬이가 읽어볼까요?
10: 네. 성현이랑 준혁이의 상탈 비하인드 귀 열고 들을 준비 됐습니다. 라고 상탈 야호 님이 보내주셨어요.
4: 유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보여줄 테니까 네. 그대로 따라해. 자, 원진 씨
0: 상탈 야호.
4: 자,
0: 상탈 야호.
4: 유찬아 가보자.
10: 비음을 섞어.
0: 약간 비음 섞어서.
10: 상탈 야호.
9: 이 형 호흡이 계속 돌고 있어.
0: 아, 유찬이 근데 말할 때 발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 아, 감사합니다.
0: 이 목소리가 되게 울림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상탈 비하인드 혹시 있을까요? 상탈 근데 일단 애초에 성현이랑 준혁이의 상탈 비하인드
4: 아니, 보셨어요?
0: 아니 못 봤어요.
4: 아 저는 올라온 걸 봤는데 네. 놀랬어요.
0: 뭐야 이거?
4: 나도 안 해본 지금 상탈의 정도를 봤어요.
6: 이게 접니다.
4: 예. 네.
0: 아, 준혁이가 그게 있네.
4: 네.
0: 추구미가 확실히 있네. 여기서도 보이네.
4: 어땠어요? 운동을 좀 했던 건가요?
6: 아, 네. 저는 원래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멤버 중에 하나여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 또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어서. 했는데 솔직히 쓰일지는 몰랐어요. 쓰일지는 몰랐는데 딱 유일하게 진짜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 이것만 통과가 됐습니다.
5: 너무 잘 나왔어.
0: 잘 나왔어. 시원시원하네.
4: 아니 혹시 내가 했어야 했는데 아쉬웠던 멤버 있나요?
0: 아 영훈이가 근데 이번에 낯 입고 막 무대하던데.
9: 아 맞아요. 어 저는 이제 아이디스 8전문이고요.
0: 아 8전문. 네.
9: 복근은 여기 이쪽 담당.
0: 아. 네. 아, 나는 원빈이 한번 비하인드도 네. 듣고 싶어.

0: 아, 저요? 아, 저도 이게 네, 쓸지 몰랐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운동을 막 즐겨하는 타입은 아니었어가지고 이게 나올까 했는데 오, 친구가 있더라고요. 복근 친구가 다행히도 그래서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원미가 뮤비 전에 네. 한 2주 정도인가? 아. 계속 운동을 자기 혼자 몰래
2: 약간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0: 네, 근데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2: 몰래 한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번 컴백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하면서 좀 어필해볼 멤버도 있어요? 일단 용훈이 팔 준비했고
3: 저는 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4: 저는 네. 정말 많은 많은 날을 지내면서 네. 야식을 많이 참았습니다.
5: 진짜 힘든 선택. 맞지.
2: 아, 그렇죠. 다들 먹는 거 다 좋아하고
4: 너무 좋아.
5: 네, 너무 좋아요.
2: 좋아. 그게 좀 참는 게 아무래도 힘들죠. 자, 다음 분 댓글 한번 우리 용훈 씨가 읽어볼까요?
3: 네, 아이디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디짜. 이번 싱글이 방과 후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담아낸 앨범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린 시절 멤버들은 방과 후에 어디로 제일 먼저 튀어갔는지 학원은 어디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2: 세민이는 뭐 지금 어때요?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4: 아 지금요?
2: 아, 지금 아,
4: 저 지금 이제 실제로 제가 학교 끝나면 일단 수학 학원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가고 네. 끝나고 태권도를 갔습니다.
2: 학원 많이 다녔는데.
4: 네. 맞습니다.
6: 아 근데 원진 씨 네. 우리 준혁이도 네. 동갑이에요.
2: 아 동아예.
6: 네. 아 근데 너무
2: 세민이가 오늘 너무 너무 애기가 애기. 생겨가지고.
6: 아 그렇죠.
2: 준혁이도 한번 물어볼까요?
6: 실제로 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7: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4: 회사로
7: 갔습니다.
2: 몇 살 때부터 했었어요?
7: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 그렇게
7: 일찍이야. 네. 그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와,
2: 너무 대단하네.
6: 그럼 다들 연습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몇 년 정도 했어요? 저희는 모르니까.
4: 연생 생활?
6: 네, 연생 생활.
3: 저는 한 3년 정도 좀 3년. 늦게 시작한 편이라.
2: 3년. 네.
0: 저는 5년 정도.
6: 5년. 원빈님 5년?
8: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6: 이야, 다들 되게 이른 네. 나이부터 했구나.
2: 준혁이가 몇 년 정도?
7: 저는 5년 된 것 같아요. 저도 딱.
2: 네. 유찬이는?
9: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긴 했는데 중간에 막 안 했던 시기도 있어서 그래서 한 다 합쳐 한 4년?
2: 4년. 네. 민재는?
1: 저는 한 4년 한 것 같습니다.
2: 4년.
6: 야, 내가 제일 짧아. 나 1년 반이야.
1: 진짜요?
2: 1년 반밖에 안 했어요?
6: 저 1년 반 했습니다. 전 늦게 시작했잖아요.
2: 스타십이 처음이었죠?
6: 스타십이 처음이었죠.
2: 세민이는?
4: 저도 짧습니다.
2: 몇 년?
4: 이제 그 서바이벌 나갈 땐 10개월로 나갔는데 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딱 스타십 첫 회사로. 근데 이게 좀 그 계기가 있어요. 뭔가 아이돌의 뭔가 인식이 그 된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된 시점이 형준 선배님이 라이브를 하다가 그 강아지 귀가 나온 그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뭐냐 팬분이 강아지 귀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강아지 귀라고 한 사람 진짜 당신 최고야 말은 쇼츠를 봤었는데 네. 그걸 보고 와 너무 귀여우시다 이게 아이돌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3: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
4: 그래서 연습생 때도 항상 연습실 오시면은 살짝씩 마주치려고 막 돌아서 가고 살짝 그랬었습니다.
2: 좋네.
6: 그런 걸 보고 그러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기분 좋네요. 네. 다음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0506님께서는요 먹장 용훈이 급식 메이트 하면 제 메뉴 나눠드릴게요. 그런 기념으로 멤버들 학교 다닐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메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먹장 용훈이님께서는 혹시
3: 전 소고기 묵국.
2: 소고기 묵국?
3: 와
2: 진짜 맛있겠다.
3: 야채찜부터
2: 쉽지 않네 이 친구.
3: 왜냐면 소고기 묵국이 약간 평소에 먹기 힘든 급식에 자주 나오는데 맞아요. 평소에 밖에서 먹기 힘든 음식이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7: 집밥에서 절대 안 나오는데 맛있는 메뉴.
2: 소고기 묵국에 고춧가루 뿌려 먹어요 안 먹어요?
3: 저는
2: 그냥 이지. 맑은 걸로.
3: 네.
2: 좋아요. 우리 민재는?
1: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
6: 구슬 아이스크림이 급식으로 나와요?
2: 아, 답변들 너무 좋다.
0: 완전 디저트파.
2: 디저트파구나. 최애 네. 디저트 뭐예요?
1: 저는 전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2: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6: 너무 귀여워.
7: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2: 원빈이는?
0: 저는 할리

0: 연예예술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저는 김치갈비찜 한식이 진짜 맛있어요.
1: 오,
2: 아 이거 진짜
3: 그치, 한식 좋지.
0: 맞아요, 맞아요. 한식이 맛있어요.
1: 거기 고등학교 다니면서 급식 먹었었어요?
0: 네, 많이 먹었었어요.
1: 이 친구는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먹었대요.
0: 진짜요?
3: 네, 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2: 자판기가 좋고.
0: 근데 한식이 맛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3: 그냥 반응했어요.
4: 유찬이는 유찬이는.
5: 네, 저는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였어요.
1: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네. 아, 발음도 굉장히 좋네요. 네.
5: 제육 볶음이 되게 맛있습니다. 아~
3: 제육 야호.
1: 제육 야호.
4: 비음 절대 안 나와. 발성 너무 좋아.
1: 자, 성현이는 뭐 좋아했어요?
2: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실 밥보다는 이 디저트 과일류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아이스홍시
1: 아이스홍시
2: 나오면은 제가 두세 개씩 먹고 그랬습니다.
1: 아이스홍시 준혁이는
6: 전 마라탕.
1: 마라탕을
6: 제일 좋아했습니다.
1: 마라탕. 야, 네.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마라탕 찾기 힘들겠네요.
6: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실패했던.
1: 그래, 우리 세빈이는?
7: 전 미역국입니다.
1: 미역국. 아~ 미역국 맛있지. 미역국 중에 뭐 그런 토핑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뭐 굴 미역국도 있고. 토핑.
7: 소고기 미역국을 가지고.
1: 소고기 미역국. 아, 근본 제일 좋아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아이디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아이디 새 어텐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네, 친한친구 방송반 아이디스의 어텐션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가경희님께서 어텐션 너무 좋다, 무대 보고 싶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무대 볼 일 있겠죠?
3: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언젠가.
1: 네, 좋습니다. 원래 천사비티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플라이라는 곡이 크래비티 선배님 곡 중에도 있거든요. 태형이랑 유찬군이랑 서로 바꿔서 부른 거 봤었는데 혹시 함디 송디랑도 서로 곡 체인지해서 불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4: 오, 예. 오. 오.
2: 우리 함디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1: 진짜요? 가사 한 번만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가사 있어요? 거기 아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거기 픽업 거기 불러보도록 할게요.
4: 진짜. 와우.
1: 거기 앞에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그것만?
5: 조금 더 아래로 내려.
1: 아래 조금 더.
5: 네, 거기서
1: 거기다.
4: 네, 네 맞습니다.
1: 내 속도대로 break on the back limo를 한 번만 해주세요.
5: 네,
1: let's go.
3: We gon' fly, spread out wings, do that thing. 내 속도대로 break on the back limo.

0: 저희도 직속 후배들 앞에서 약간 이렇게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네.
1: 너무 좋았어요.
0: 또 플라이 불러주실 분?
2: 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0: 오케이, 유찬이. 렛츠고.

0: 잘한다 이찬이. 아, 되게 편하게 부르네.
1: 아, 감사합니다.
0: 나 녹음할 때 죽을 뻔했는데. 아무튼 2360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세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미역국 얘기 나온 김에 생일 4회 남은 백준혁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오! 받고 싶은 생일 선물도 말해주세요.
0: 준혁이 생일이 4일밖에 안 남았어요?
3: 네.
2: 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0: 아, 받고 싶은 선물 뭐 있어요? 지금 딱 말해봐요.
3: 감사합니다. 받고 싶은 선물 저 정말 많은데
0: 네.
3: 일단 이거 다 받으면은 저도 돌려줘야 되니까 일단은 큰 거 부르지 않고
0: 네?
3: 전 멤버들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0: 오케이.
3: 오케이. 근데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0: 오케이 오케이.
3: 애교 한 개씩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4: 뭐 그 정도야 뭐.
3: 이거 오케이 한다고.
0: 근데 약간 추천. 그런 멤버들 안에서의 생일 문화 같은 거 있어요? 뭐 어떻게 챙겨준다라든지.
5: 저희는 뭐 근데 딱히 정해져 네, 있어요.
6: 아직 잡지 않았어요.
0: 맞아요. 아직. 우리는 한창 초반에 막 무조건 폴라로이드 다 같이 모여서 찍고 오~ 하고 막 했었어.
6: 너무 좋다.
1: 그리고 원하는 거를 단톡방에 보내주면 네. 이제 얼마씩 모아서 네. 선물해주고.
0: 맞아 맞아.
3: 이제부터 그 방식으로
0: 4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3: 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0: 생일 누가 제일 빨라요?
3: 누구지?
2: 원빈이 형? 4월 19일이 제일 빠르지.
6: 아 맞네 원빈이.
3: 맞네.
5: 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게요. 아이디 새 반짱 선거. 아~ 자 전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갈 거고요. 반말 모드 할게요. 자 반말 해볼까 유찬아.
0: 유찬아.
1: 유찬아.
0: 네? 아, 네 안 돼.
1: 네 안 돼.
0: 어? 알아 봐요. 유찬아.
2: 진짜 죄송합니다.
1: 아, 근데 우리도 진짜 미안해. 여기서는 진짜 반말을 해야 돼 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리더 용훈이부터 무슨 무슨 짱이 될 건지 또 이유를 어필해 주면 돼. 자, 해 볼까?
6: 그럼 나는 아이디에서 노잼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0: 노잼
3: 짱이 맞나요?
5: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노잼 짱.
0: 왜?
6: 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3: 완전히 있을 줄
0: 알았네. 일단 노잼 짱.
2: 재밌어요 형.
0: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7: 저는 아이디에서 눈 짱 크게 뜨기 짱 하겠습니다.
0: 눈 짱 크게 뜨기 짱. 네. 좋아. 자 원빈이.
5: 저는 요리 짱으로 하겠습니다.
0: 요리 짱. 좋아요. 유찬이.
8: 저는
2: 애교짱
8: 노래짱으로 하겠습니다.
0: 노래짱으로 할게.
8: 해보겠습니다.
0: 해볼까? 오케이 우리 서현이.
5: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센스짱으로.
0: 센스짱. 센스짱인 이유 있어요?
5: 이제 평소에 이제 대화할 때나 아니면은 이런 유머 감각.

0: 이 좀 그래도 이 팀 안에서 나쁘지 않다.
1: 성현이가 약간 그쪽 담당.
2: 어 근데 세민이야 왜 웃는 거야?
3: 아 그 귀여운 게 뭔가 항상 그 자기소개 할 때도 넘치는 센스 박성현입니다 이렇게 항상
0: 저희가,
3: 센스를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0: 저희가 수식어를 붙여야 될 때가 항상 있어요.
3: 아, 있지 있지.
0: 그래서 아 뭐하지 하다가 아 센스 해야겠다 이걸로 밀고 나갔어.
3: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준혁이는?
4: 어 그래 나는 그래. N행 시장이야.
3: N행 시장. 오케이. 내가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했어.
2: 아,
3: 좋아, 우리 세민이. 볼게.
5: 나는
3: 세민이가 볼게.
5: 칭찬짱이야.
3: 칭찬짱. 칭찬짱. 왜 칭찬짱?
5: 뭔가 되게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잘 봐서 칭찬해줄 수 있는. 어,
6: 이거 내가 한 마리.
3: 짱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내가 제일 관심 있는 N행 시장 한번 이거 증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민이 한번 칭찬짱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 좋다. 준혁이가. 앞에 대본에는 플라이로 가자고 하고 있지만 생각해놨을 것 같기 때문에 방송 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오~ 와우.
3: 방. 와.
4: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송.
4: 송. 송구스럽지만
3: 중.
2: 중.
4: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꺼주세요.
3: 나쁘지
2: 않아. 나쁘지 않았어요. 오~
3: 그러면은 멤버들의 최애 픽이었던 어텐션으로 가볼까?
4: 어, 또 있죠. 어, 좋습니다.
3: 어. 네.
4: 어 그래 나야
3: 텐
4: 텐션 올려 텐션
3: 오. 션
4: 션 션
3: 션 세민이 칭찬한다 세민 칭찬한다 세민아 어떤 부분이 칭찬하고 싶어?
5: 일단은 첫 번째로 방송 중 같은 경우는
2: 분석이 들어간
5: 이렇게 갑자기 와. 들어온 거에 불구하고 반갑습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살짝 발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3: NH적 형용
5: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잘 이어가서 중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마지막에 살짝 아 살짝 아쉬운데 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네. 그 션난다로 이렇게
3: 션난다
5: 텐션 올려 션난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3: 이어지지 이어지지
5: 펀치라인까지 생각한 우리 준혁이었습니다.
3: 잘 갖고 야 이거 만들어주네.
2: 야 AI 같다.
7: 하는 게 AI 같아.
3: 그러니까 우리 새 GPT.
4: 새 GPT.
2: 근데 사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눈 크게 뜨기 짱은 뭐야?
3: 그러니까 나 이거 궁금하네.
8: 제가 근데 눈을 크게 뜨면 꽤 크더라고요.
3: 안 크게 뜨면
8: 안 크게 뜨면 또 꽤 크긴 한데 눈을 크게 뜨면 진짜
3: 눈 큰 멤버가 많이 보여요. 지금 맞아요. 영훈이도 크고 원빈이도
8: 무서워.
3: 나도 다들 눈이 다 커.
2: 자 민재
9: 여기도 못 큰데.
8: 네 눈 한번 크게 떠볼까요? 이 입을 좀 가려야 돼서
9: 찢어지는 같이 벌어지나?
8: 그 네, 맞아요. 네 한번 크게 뜨겠습니다.
3: Let's go.
4: 진짜 크다. 눈개인기.
3: 어 크다.
10: 귀여워.
9: 근데 이모티콘 하고 싶다 이거.
3: 또 나 눈 크게 뜨기 짱 한번 도전해 보겠다 있어?
0: 아, 저 도전하겠습니다.
3: 오 정현이.
5: 눈 뜨고 자요 저 형은.
0: 저도 예. 가리겠습니다.
8: 눈 뜨자 이게 무슨 소리.
3: Let's go. 오.
7: 아니 이거 이모티콘 같다 이렇게 하니까.
4: 어 근데 그긴 하다. 눈이 동그래.
3: 너무 왜 막는 거야?
2: 뭔가 코 막고 하니까 냄새 나 갑자기.
0: 리액션 느낌으로.
3: 아니 자 그리고 우리 네. 요리짱 원빈이 요리를 좋아해요?
11: 네. 좋아합니다.
3: 어떤 요리가 제일 자신 있어요?
11: 저는 오므라이스가 제일 자신 있고.
3: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11: 근데 저는 도전하는데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3: 오. 멤버들의 입증이 있나요?
12: 진짜 잘해요.
3: 아 진짜 잘해요?
12: 네.
3: 오.
12: 제 작콘에서도 요리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원빈이의 요리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11: 맞습니다.
3: 요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11: 저요? 저는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감. 아, 간 말고 감.
11: 네.
0: 요리에 항상 감을 넣어요?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5: 제가 N행시장이지 센스장이 아니라서
3: 확실히 포기하겠습니다.
2: 방금은 잠깐 노잼장.
3: 이거 영훈이
0: 좋아할 수 있는
12: 위태로운데.
3: 영훈이 위태로워. 자리 잘 지켜야 돼.
0: 내가 뺏을게요. 고마워.
3: 자 눈큰 아이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이 학교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2: 네, 아쉽지만 끝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12: 오. 와, 진짜 빨리 지나갔어 근데.
0: 완전.
3: 재밌었어요. 다들 어땠어요?
9: 너무 재밌었어요.
3: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센스 있게 한마디 해봅시다. 센스짱.
0: 센스짱.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렇게 뭔가 전화 와서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3: 좋습니다.
2: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우리 또 위디 세계 잘 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0: 뮤지들 늦은 시간에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늦게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자.
1: 아, 좋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곡 아이디스 플라이 한 번 더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둔이 이목구 B.
1: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신고등학교.
2: 대신고 깜찍이 출석했나요?
1: 네.
2: 네, 한디 러비티가 달라고 하면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1: 굉장히 저는 토마토를 싫어하지만 토마토 먹어달라면 먹어드리겠습니다.
2: 오.
1: 홍대는 있어요?
2: 저는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저?
2: 한번 먹어볼게요.
1: 가지가지 안 해요.
2: 네, 감사해요.
1: 네?
2: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만나볼까요? 와.
1: 자, 6월 4일 목요일 내일 대신고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삼색 소보로 비빔밥, 시래기 된장국, 핫도그, 케첩, 새송이 버섯 볶음,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봐.
2: 문제 드릴게요. 이것 봐는 어떤 과일을 막대기에 꽂은

0: 먹어본데요. 열대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과일 중 하나로 특히 여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반은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부바, 2번 나만바, 3번 망고바.
0: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근데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노래 들어야죠. 아까 다녀간 친구들 아이디스의 신곡 제목과 똑같은 그 노래.
0: 아, 그 노래 명곡이죠. 크래비티의 Fly 듣고 올게요.

0: 내일 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김동현님께서요. 오늘부터 3대 플라이 에픽하이 크래비티 아이딜 렛츠고
1: 렛츠고
0: 예헤이.
1: 자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3번 망고밥.
0: 네, 8652님께서 아 정답 어부바 나만 봐 너무 탐난다. 나만 봐 선택하면 애교도 보여주나요?
1: 어 보여주나요 형주씨?
0: 아 나만 방
1: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2: 바라밤 바라밤 좋습니다.
0: 네 내일 대신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삼색 소보로 비빔밥, 시래기 된장국, 핫도그, 케첩, 새송이 버섯 볶음, 배추김치

0: 망고바라고 하는데
1: 네.
0: 저희의 최여름 과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여름 과일 있어요?
1: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죠.
0: 수박이요?
1: 수박 너무 맛있죠. 수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2: 영재 씨
0: 그렇구나.
2: 영재 씨는요?
0: 저는 참외?
1: 참외?
0: 혼자 있으면 참 외롭잖아.
2: 그렇구나. 2934님께서는요 시래기 된장국이 맛있어지면 어른이 된 거지라고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인정인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이 약간 어른이라고 어른이 되면서 정말 입맛 바뀌는 게 엄청 많지 않아요?
0: 저는 네. 나물을 찾을 때가
2: 맞아.
0: 봄동 비빔밥 유행했었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요즘에는 마늘종 비빔밥이 다시 다르게 유행이라고 해요.
2: 네.
0: 그런 거 너무 먹고 싶어요.
2: 아 작가님 벌써 드셨다고요?
0: 아 진짜 그래요. 이게 요즘
2: 진짜?
0: 이 철일 때 빠르게 먹어야 된다고 해요.
2: 네,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진짜 이런 비빔밥 옛날이었으면은 안 먹는데 이런 비빔밥에 나물 빠지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0: 그렇죠.
2: 네.
0: 비벼주세요.
2: 비벼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2904님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 정답 망고바. 저 이제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막 시작됐는데 인생 첫 반장으로서 친구들이랑 함께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싶어요. 함송디는 망고 좋아하나요? 오늘 하루도 라디오 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마무리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반장님 당첨 너무 축하드립니다. 카페 상품권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인증도 꼭 부탁드릴게요.
1: 망고 좋아하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망고 좋아하나요?
0: 저는 망고 좋아하죠.
1: 망고는 솔직히 없어서 못 먹죠.
0: 그렇죠.
1: 망고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망고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0: 네.
1: 1282님입니다. 오늘 사고 싶은 가방이 있었는데 리뷰 보니까 불호가 많았어요. 근데 가방이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함디랑 송디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사는 편인가요? 함디 송디 친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저는 네. 예쁜 게 있으면 일단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두고 이제 저도 너무 이 즉흥적으로 사는 게 심하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을 봐요. 내가 필요할까 말까.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가서 봐요. 근데 그때 별로면 다시 빼고 이걸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1: 신기하네요.
0: 우리 함디는요?
1: 저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모르겠네요. 바로 사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좀 그냥 어쨌든 후회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사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것도 나니까라는 느낌?
0: 뭔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래요? 아무튼
0: 그냥 나였어. 그런 건가요?
1: 너가 한 행동이야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 미래의 나에게 그냥 책임져 뭐 하면서 근데 사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서 바로 산 물건들은 보통 후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후회한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0: 네.
1: 네, 0685님께서는요, 수박과 참외, 노잼짱 경쟁 아직도 치열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0: 아, 저희 노잼짱 한 거 아닌데, 애교짱 한 건데? 이상하다.
1: 이상하다. 아무튼 뭐, 노잼짱 뭐, 저희는 노잼짱 반열에 들 수가.
0: 그쵸.
1: 나 유잼짱 할 건데?
0: 사실 저희야 노잼? 아 그냥 잼 아닌가요? 잼? 유잼?
1: 유잼이죠 저희는.
0: 그렇죠.
1: 잼 있죠. 53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0: 네.
1: 네 예전에는 누나가 놀아줘서 좋았는데 지금은 중3이라 저랑 놀아주지 않네요. 누나가 놀아줬던 때가 그립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야 근데 네. 저 오늘 누나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누나가 저한테 오늘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봤는데 누나가 예전에 썼던 일기장인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아, 나 돈도 없는데 송영준이랑 나가서 14,000원이나 썼다. 놀아주기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1: 어, 그때 당시에 14,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0: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아, 나 이제 버스비 없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달라고 말하지? 이런 거 있었어요.

0: 되게 누나께서 이 뭐라 그래 책임감이 상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아마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0: 야, 그 나이에 또그 동생한테 그런 돈 쓰기 쉽지 않거든요.
1: 맞아요. 제가
0: 아,
1: 착했죠. 누나랑 놀아주니까.
0: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0: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나는 그 애와 팔로우가 된 줄도 몰랐다. 심지어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메신저 프로필은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고등학생 때는 비밀 얘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영원할 것 같던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니 헛헛하기도 하기도 했지만 교복을 입고 만나던 시절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추억들이 있고 캠퍼스에서 만난 인연들도 새벽까지 나눈 대화 속에 쌓이는 추억들이 있고 직장에서 만난 인연은 또 그것대로 새로운 공감대 안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며 쌓아가는 시간들이 있다.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계절처럼 흘러가는 게 순리라면 지나간 시절을 아쉬워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정해지는 게 우선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우리에게 또 다른 계절이 찾아와 서로 멀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다 때가 있으니 결국 모든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오늘 그 말을 또 한 번 실감했다. SNS에 오랜만에 옛날 동네 친구 사진을

0: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0930님이었습니다.
1: 아, 네. 아, 제가 뒤에 더 있는 줄 알고 서로 멀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했는데 뒤에 끝나는 멘트인 거예요.
0: 마침표가 있었죠.
1: 네, 뒤에.

0: 무슨 내용인지는 네, 자유로 상상해 주시고요.
1: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0: 미니러브님께서 송디 민망해 하는 거 봐.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옆에서 봤는데 귀가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0: 맞아요. 아, 너무 민망했고.
1: 뭐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또 교환 얘기의 내용이 예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멀어진
1: 네.
0: 또 그런 친구들이 생각났던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함디도 시절 인연이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1: 아 이게 뭔가 되게 공감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그렇죠. 인연이라는 그 말이. 예. 어때요 송디는?
0: 저는 친구랑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0: 한 네. 3년 전인가?
1: 네.
0: 한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1: 네.
0: 10대 때는 뭣도 모르고 같이 놀았고
1: 네.
0: 20대는 학교를 가며 흩어지고
1: 어.
0: 30대는 각자의 삶이 시작되면서
1: 네.
0: 40대는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1: 네.
0: 50대는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진다 어쨌든
1: 아, 네.
0: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0: 저도 뭔가 지금도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면
1: 네.
0: 그래서 그런지
1: 네.
0: 10대처럼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어...
0: 그때 순간이라도
1: 그때의 기억들을 네. 되살려서
0: 네, 그렇죠. 30대 가면 저도 그렇게 못 놀 것 같거든요.
1: 그쵸,
0: 근데
1: 그쵸.
0: 지금이라도 놀려고 하고
1: 음흠.
0: 하는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근데 또 저는 너무 좋았던 말이
1: 네.
0: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1: 네.
0: 0930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것도 너무
1: 그렇죠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0: 네.
1: 우선 예, 지금 바로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좀 원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0: 아...
1: 그래서 이거 넘어갈까요?
0: 하나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1: 방금도 위아래를 쓱 훑으셨거든요 눈빛으로
0: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디는 있나요?
1: 없는 것 같아요
0: 없어요?
1: 네
0: 아, 네 알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0930님에게는 친친에게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도 네. 왜 이러냐
1: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즘 하는 생각 이야기도 좋고요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교환일기 앞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친 홈페이지에 게시판 열려있으니까요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까지 챙겨드려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우리 함디 어떠셨어요?
0: 아, 오늘 또 우리 아이디 후배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도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고, 송지랑 또 오늘 또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또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지는 어떠셨어요?
1: 뭐 저도 좋았습니다. 네, 민서영님께서는 근데 후배님들 가니까 바로 카리스마 사라짐 이라고.
0: 그런가요? 좀 없어졌어요?
1: 아, 뭔가? 웬 그런가?
0: 또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그쵸? 굳이 카리스마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1: 카리스마 좋습니다. 있게 해드려요?
0: 그럼 거리가 느껴질걸요?
1: 아, 그래요?
0: 자, 내일은 야간 자율학습 있는 날입니다.
1: 오랜만에 출석도 부르고 저희 추천곡도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제가 일기도 직접 써올 테니까요. 내일 잊지 말고 꼭 놀러와 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위수의 밤은 짧아 걸어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0: 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 원진
1: 형준이었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래봐 진짜로 되겠어.
1: 뭐가요?
2: 노대규가 당선되게 생겼다니까. 빨리 와 빨리 빨리.
0: 너 빨리 와.

0: 했지 했지.
1: 아, 죽여 봐봐.
2: 네, 선거사상 최초일입니다. 단 한 표 차이로.
0: 야! 됐다
3: 선거야.
4: 진짜로 되네.
0: 내가 주는 거야. 너 한 표 차이야. 한 표.
3: 군사고 우리 이자고 동창이자죠. 우리 말이지 너랑 너랑 짱.
0: 물방에서 술 사는 거예요.
3: 아, 이렇게 테레비를 보니까 인물도 호환하고 군사까지 하는 거예요.

0: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7년 영화죠. 차승원 그리고 유해진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한 삼시세끼 아닙니다. 네, 이장과 군수. 영화 속의 풍경이 삼시세끼와 굉장히 닮아있긴 하죠. 강덕군 산촌 이리 이장 조춘삼. 이게 바로 차승원 씨죠. 마을 주민이 부르는 소리에 다급하게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요. 바로 이 마을 출신 군수 후보, 노대규 후보, 바로 유해진 씨입니다. 노대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갑니다. 마침 TV에서는 이제 막 개표가 끝나서 발표를 하고 있죠. 단 한 표 차이로 노대규 군수가 탄생하는 순간 다들 환호하고 축하를 하는데 조춘삼만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이고 배야. 딱 이겁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를 개울가에 틀어놓고 춤을 출 때만 해도 노대규는 쭈구리였고 조춘삼이 인기 최고였단 말이죠. 그때 반장이었고요. 그 반장이 커서 이장이 되는 동안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던 노대규는 군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개표 방송의 순간, 영화 이장과 군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한참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개표 방송하고 있죠. 지방선거는 항상 뭐 후보도 많고 그래서 개표도 또 오래 걸리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미 윤곽이 나온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괜히 또 궁금해서 보다가 또 밤새는 경우도 생기고 혹시 이번에도 노대규 군수처럼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까? 괜히 궁금해지는 개표일에 영화 이장과 군수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이 영화 재밌었는데 말이죠. 그죠? 2007년. 한국 영화사에 어떤 좀 분야별로 좀 최고의 연기들이 있잖아요. 좀 특정한 시퀀스, 어떤 상황에서의 연기 중에 아, 이건 정말 역대 최고다라고 하는 연기들이 있는데 저는 급동 참는 연기, 네, 화장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연기, 그 연기의 최고는 이장과 군수라고 생각해요. 아, 그 차승원 씨 연기. 네, 언젠가 하면 그 장면도 그거 사운드로만 들어도 그 느낌이 전해지려나요? 언젠가 하면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식사시간 아니니까 괜찮겠죠? 단 한 표 차이로 어디에선가 당선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오늘 영화 이장과 군수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말로 하는 신청곡이라는 코너가 있다는 거 다들 까먹으셨나요? 글 쓰는 대신 말로 직접 휴대폰 음성 어플, 음성 녹음 어플에 녹음을 하셔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그대로 방송과 함께 신청곡을 해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방송을 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또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쏴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아니,

영화에서 선거를 소재로 다룰 때는 보통 대통령 선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죠. 그리고 총선, 국회의원 선거도 많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지방선거도 꽤 있어요. 찾아보면 이장가 군수가 그랬고, 이 영화 2017년 영화 특별시민이란 영화도 서울시장 선거가 배경이었습니다. 박인재 감독, 이분이 나중에 무빙 그 시리즈 연출하시잖아요. 최민식 배우께서 이제 삼선 시장에 도전하는 서울특별시장 변종구로 출연을 하는 영화가 특별시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꾼의 좀 추악한 민낯이랄까요? 예, 그런 게 담겨 있는 영화였죠. 특별시민. 거기 영화 초반에 다이나믹 듀오가 특별 출연을 해서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일놈. 네. 제목이 영화 내용과 또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죽일놈. 또 지방선거 또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 본선이 배경이 아니라 서울시장 그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을 또 주요 소재로 삼은, 그게 좀 특이했어요. 보통은 다른 당 후보와의 선거운동을 주 소재로 삼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는 당내 경선이 주 소재였고, 본선은 영화 끝난 뒤에 엔드 크레딧에 그냥 나오죠. 국회 영상으로. 뭐냐고요? 댄싱 퀸. 네. 황정민 씨가 황정민으로 출연하는 인권 변호사였는데, 참신한 후보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고 하는 찰나, 그의 아내는 가수가 될 꿈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게 또 정치인의 앞길에는 방해가 될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의 배경이 또 지방선거였던 댄싱퀸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아, 요럴 때또 핑계로, 네, 이 댄싱퀸의 음악도 듣고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화 그리고 댄싱 퀸즈가 함께합니다. 영화 댄싱 퀸에서 콜 마이 네임.

선거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한 편 더 떠올려봤습니다. 롱샷 2019년 영화 세스 로건 그리고 샤를리스 테론이 함께 출연한 영화에서 로빈이었죠. Dancing on my own. 그 전에는 영화 댄싱 퀸에서 엄정화와 댄싱 퀸스의 Call My Name이었습니다. 롱샷의 배경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죠. 샤를리스 테론이 이제 아주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그의 연설문 작성을 도와줄 이제 참모를 구하는데 그게 이제 세스 로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연이 있는 어릴 때 세스 로건의 베이비시터와 샤를리스 테론인데 세스 로건이 샤를리스 테론을 뭐 좋아했었다. 근데 다 커서 이제 또 다시 만났다. 뭐 이런 내용.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다만 난 이 조합 반댈세. 이 세스 로건 당신이 왜 샤를리스 테론과 로커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심이 가득해서 샬리스 테론에 대한 팬심으로 세스로건에 대한 질투가 좀 지나쳤네요. 여기엔 또 보이스 투맨이 카메오 출연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롱샷. 사실 선거를 소재로 삼은 영화는 정말 많고 그 중에는 정말 잘 만든 스릴러, 정치 스릴러, 뭐 우리 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현실 비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즐거운, 네, 좀 편안한 영화를 몇 편 떠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댄싱 퀸과 롱샷. 그리고 또 뭐 개표 방송 틀어놓고 또 괜히 궁금해서 이렇게 지금 라디오 듣고 소리, TV 소리는 죽여놓고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 방송하는 만큼은 제가 깨워드릴게요. 지금 또 졸릴 시간인데 이 방송까지는 깨어 계시고 그 다음엔 주무세요. 어차피 뭐 지금까지 결과 잘 안 나온 곳은 뭐 새벽이나 돼야 나올 텐데 그거 그냥 결과만 보세요. 아침에. 제 최희원 씨의 신청곡을 다음에 준비했는데 이 제목 때문이에요. 일드.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세스 로건, 샬리스 테론 캐스팅을 보고 제가 바로 떠오른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이 친구야. 세스 로건. 아무리 감독 친구라고 그래도 말이야. 예? 그 친구가 조너선 레빈이라고 50-50 만들고 원바디스 만든 그 감독이잖아요. 세스 로건 친구. 아무리 감독의 친구라고 말이야. 샬리스 테론의 상대역으로 자신을. 네,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반가운 팀의 곡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크리피 너츠. 이 팀 좀 재밌는 팀이에요. 크리피 너츠. 한국에 온다고요? 오, 한국에 온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면서 니도네. 두 번 잔다. 뭐 그런 뜻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이거 재밌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저도 시작을 못했네요. 이게 1986년에 아저씨가 2024년으로 어쩌다 보니 시간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은 86년에 머물러 있어서 2024년에는 통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데 또 따지고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닌 뭐 그런 말들을 하는 설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드라마에 이 크리피너치의 니도네라는 곡이 매화 끝날 때 나오는 엔딩곡이래요.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참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죠? 지난 몇 주간의 그 선거운동 기간을 바라보는 또 유권자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이곳저곳에서 뭔가 부적절해 보이는 언행이 나올 때, 후보들의 언행이나 당의 언행이 나올 때,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내가 표로 심판해 주겠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엮었나? 오늘 개표일이라고 제가 너무 좀 억지로 지금 엮고 있나요? 자, 일단 크리피너치의 니도네를 시작으로 이 시간에 깨어있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노래 몇 곡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에서 리돈의 크리피너치의 곡으로 시작해서요. 우리 영화죠. 살아있다에서 빈지노의 브레이크 클린 버전,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사운드 트랙에서 슈퍼매시브 블랙홀 뮤즈의 노래. 5400번 쓰시는 분께서 뮤즈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연 씨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장미의 계절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네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커밍업 로지스,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존 카니 감독의 영화 두 편이죠. 비긴 어게인에서 커밍 업 로지스,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그리고 싱 스트리트에서 드라이브 잇 라이크 스토리. 이 영화 재개봉해요. 6월 10일 싱 스트리트 재개봉합니다. 제가 좀 반가워하는 재개봉 가운데 하나입니다. 싱 스트리트. 그리고 와일드 싱 개봉했죠. 네. 러브 이즈하고 그리고 네가 좋아라는 곡은 들려드렸었는데 이 곡은 아직 안 들려드렸어요. 영화 속의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의 2집 앨범 노래입니다. Shout It Out. 그 뭐랄까 러브 이즈는 듀스의 곡을 쿨이 부르는 느낌이라면 이 Shout It Out은 H.O.T의 노래 혹은 잭스키스의 노래를 코요테가 부르는 느낌이랄까? 뭐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Shout it out.

지난달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남태령을 모신 김동철 씨의 신청곡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마도 시민들이 이 노래를 불렀겠죠? Girls Never Die. 남태령은 2024년 겨울의 기록입니다. 그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만난 세계, 네. 그 세계에 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거는 축제니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신나고 흥겨운 노래로 선곡해봤어요.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무쪼록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 돈 쓰는 지자체장, 지방의 의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3, 4분 I think we're here 올라갈게 내 친구 아니 친구 Let's get high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hangy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hangy Must be hangy Be hangy hangy hangy 문 앞이야 열어줘 나랑 가자 지금 당장 Must be hangy
1: Hangy Must be hangy
0: Hangy, hangy. 너 어딘데 놀러 갈게 내 친구 아니 친구와 Let's be friend 날아갈게 지금 당장 must be hangy
2: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 아주.
1: 예,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파더스데이 인데 전화 못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0: 아, 그래, 바빴지 뭐. 연희가 전화했어.
1: 했어요? 적어도 고소한 거
0: 했네. 아유, 진짜 힘들어서 어떡하냐. 런닝맨 봤어, 지금.
1: 진짜요?
2: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그레이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아무래도 인공지능 AI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장점이 참 많은데 직장인들 중에는 이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아, 내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건 아닐까? 혹시 화를 내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게 되잖아요.

그치만 AI는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도 늘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서 그 점이 참 좋다고 말이죠. 즉 AI는 꼬리 질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론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떠신가요? 회사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6월 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엄정화가 피처링한 진우션의 말해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점점 AI가 더 편해지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게좀더 귀찮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 좀 피곤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장점이 아니고 단점 같기도 한데 아무튼 AI한테 질문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또 대답을

0: 잘 못하면 구박이나 하소연을 해도 되고 이런 감정적인 풀이까지 해도 되니까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익숙해지면 또안될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어떡하죠? AI가 너무 빠르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좋습니다. 이지원님께서요. 매일 김밥 먹고 학교 가고 싶다는 고등학생 딸을 위해 김밥 싸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김밥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상에 성공했네요. 매일 김밥이요? 오, 이 친구는 김밥을 싸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 재료 준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사랑으로 김밥을 싸주시네요. 학교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또 가면은 어머니도 또 기분이 좋겠죠.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키조개 얘기를 하면서 전남 장흥의 키조개 삼합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광빈님께서 제가 장흥으로 출근 중인데 키조개 삼합 정말 너무 맛있어요 하셨고요. 또 김소정님은 장흥 삼합은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도 있지만 한우, 표고버섯, 묵은지 조합도 예술이에요. 고기의 고소함 뒤에 찾아오는 묵은지의 톡 쏘는 맛이 최고예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문이죠? 너무 맛있겠네요. 이게 다 상상이 가는 맛이시긴 하잖아요. 근데 그 맛을 우리는 평소에 잘못 보니까 얼마나 더 맛있을지 지금 제 뇌가 고장났네요.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장흥 삼합. 오늘도 김신희 작가님과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 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9095번님. 아내랑 떡집을 하는데 잠이 많은 아내를 차마 깨우지 못하고 늘 먼저 떡집에 갑니다. 아내 생일이라 아내가 좋아하는 흑임자 듬뿍 넣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떡케이크 만들려고요. 오, 아내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근데 남편분 정말 사랑이 가득하시네요. 떡집 굉장히 새벽 일찍부터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늦잠 많은 아내를 위해서 먼저 출근도 하시고 또 오늘 케이크 얼마나 예쁘게 정성 듬뿍 넣어서 만드실까요? 흑임자 맛있겠네요. 생일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새싹이신 9876번님. 야간 근무라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타임만 하면 퇴근입니다. 아빠가 덜 자면 우리 아가들은 편하게 더 자면서 살 수 있겠죠. 그 생각으로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얼른 가족이 있는 집으로 출발하고 싶어요. 아유,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아빠가 덜 자면 우리 아기들은 편하게 더 자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아빠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고생하시네요. 마지막 타임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얼른 집에 가서 아가들과 함께 하시죠. 김영섭님. 얼마 전 새벽 배송하다가 발을 접질려서 일을 못 나가고 있네요. 얼른 나와서 새벽 배송 끝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출발해요. 하셨는데요. 영섭님 문자 좀 종종 보내시는 분 아닌가요? 어쩌다가 발을 접지르셨죠? 아이고, 맞아요. 애매하게 쉬어서 덜 나은 채로 일을 나가시는 것보다 이참에 푹 쉬시고요. 한번 다친 곳도 다치기 쉬우니까요. 더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다시 일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치현님이 볼빨간 사춘기 노래 들으면서 아침을 출발하고 싶어요 하면서 남겨주신 노래가 있네요. 프리지아 같이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37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일찍 직장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제가 신청한 노래가 나오면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뮤 노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혜인님도 악뮤 노래 신청해 주셔서 소문의 낙원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9876번님, 김영섭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456번님, 저는 매년 여름이 되면 그해 첫 수박을 먹어보고 하반기에 운명을 점치곤 해요. 첫 수박이 달고.

맛있으면 하반기도 뭔가 잘될것 같고 첫 수박이 밍밍하면 일도 잘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아직 2026년에 첫 수박은 먹질 못했는데 너무 떨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수박 먹었거든요. 근데 밍밍하진 않았어요. 엄청 달다까진 아니어도 밍밍하지 않아서 그럼 저는 괜찮으려나요? 근데 요즘 웬만한 수박 다 맛있지 않을까요? 요즘 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맛도 좋고 굳이 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뭐 내내 이제 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더 맛있는 수박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겁니다. 우리 운세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밍밍하면 바로 시럽을 타주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2253번님은요. 영디, 안녕하세요.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출근하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걸음을 멈춰서서 사진을 한장 찍었어요. 맨날 땅만 보고 급하게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뭔가 가슴이 뻥 뚫리면서 행복해지는 것 있죠?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바라볼 여유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특히 요즘 하늘이 정말 예쁘죠. 올봄은 미세먼지도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봄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저도 한창 힘들 때는 하늘 보는 게 약간 습관 같은 거였어요. 뭔가 내 마음을 탁 트이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하늘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청소 시간만 되면은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잠깐의 여유였습니다. 우리 여유 갖고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응원! 할게요. 7971번님은요. 영디, 제가 이직하려고 가고 싶은 회사에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놨는데요. 회사를 옮길 때 중간에 텀이 좀 생기잖아요. 그때 가려고 여행지도 다 알아봐 놨거든요. 근데 아직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안 오네요. 이직에 성공해서 새로운 회사 출근하기 전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네요. 근데 좋은 목표인데요. 이직을 하면은 여행을 갈수 있다. 여행을 위해서 이직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또 이직을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도전하시고요. 꼭 여행 갔다는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5958번님. 야근 후 퇴근하는 길인데 너무 잠이 오네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Hero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 깨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퇴근하시는 거니까요. 바로 집에 도착하셔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새벽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잠 깬 분들도 계시죠. 중부 내륙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갑작스런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 5mm 안팎, 제주도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덕분에 기온은 덜 올라서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는 28도, 전주와 대구 29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나요?
1: 네.
0: 지난주에 저희가 한정판 초록을 열심히 즐기자라는 얘기했잖아요. 어떠신가요?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초록초록한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1: 전 지난주는 또 부여에 북토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부여에서 또 초록을 실컷 보고
0: 그래요.
1: 걷고 바비큐도 해먹고
0: 바비큐가 제일 부러운데요?
1: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 사촌 언니가 거기 이제 집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1: 근데 집을 비운 날이라 그냥 자고 가라고 해서 되게 약간 세컨하우스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아, 부여쯤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0: 와, 행복하셨겠어요. 네. 저도 지난 5월 한 달 동안 피크닉을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1: 아주 잘하셨습니다.
0: 틈만 나면.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장미가 여기저기 또 피어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장미의 철이기도 하구나 싶은 생각하면서
1: 우리 지냈거든요.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지 PD님께서 이제 까치둥지가 진짜로 이파리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얘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저 북토크 갔을 때도 이제 빵그리 분들 만나면은 막 저 막 까치둥지 몇 개 찾았어요 뭐 이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를 다닐 때든 숙제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0: 되게 착실하셔요.
1: 네.
0: 545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농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냥 새소리가 참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코너에서 그 소리를 정리해 주셔서 이제 구별해가며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는 척 좀 해야겠어요.
1: 맞아요. 우리 검은등 뻐꾸기 소리. 어쩔 시구 이렇게 들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0: 네.
1: 그 진짜 요즘에 검은등 벚꽃 소리가 저희 집 창문 열면은 매번 들리거든요. 근데 짝 찾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유 저 녀석 아직도 짝을 못 찾았구나.
0: 아유 이제 좀 찾았지.
1: 좀 더 노력해봐라. 네.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좀 쉬운 숙제부터 가지고 왔어요. 샛노란 행복, 제철 참외 챙겨 먹기.
0: 아, 참외철이군요.
1: 참외 제철. 예전에 하우스 이렇게 시설 재배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여름 과일이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딱 5월부터 쏟아져 나오고 6월에 참외 맛이 가장 달거든요. 한번 참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멜론의 변종인 참외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대량 재배되고 있는 한국인의 과일입니다.
0: 정말요? 네. 멜론의 변종이라고요?
1: 네.
0: 이것도 놀라운데요.
1: 그래서 국제식품 분류에서도 참외를 코리안 멜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옐로우 멜론 아니고요. 코리안 멜론이라고 당당하게 약간 국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또 해외 마트의 상품명도 동일하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멜론이랑 참외가 그 속 열매가 비슷하긴
1: 그쵸,
0: 하네요.
1: 그쵸.
0: 겉모양이 하도 달라서 저는 전혀 연관을 못 지었는데 그러네요.
1: 이게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옛날엔 참외가 있었는데 점차 부드러운 맛의 이 멜론을 선택하면서 사라졌는데요. 한국인들은 특유의 아삭함과 이 개운한 단맛을 선호해서 1960년대에 지금의 참외로 개량을 해냈다고 해요.
0: 와.
1: 그래서 참외를 이 하우스 시설까지 갖춰가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량 재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럼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군요.
1: 그렇죠. 멜론을 선택했다. 이게 한국인의 입맛인가 봐요. 참외가.
0: 그런가 봐요.
1: 이 아삭한 식감.
0: 네.
1: 그래서 참외의 참이 순우리말로 진짜 좋은이라는 뜻인데요. 오이 외 중에 가장 맛이 좋은 진짜 외다. 라고 해서 참외가 되었다고 해요.
0: 그러고 보니까 가끔 참외에서 오이 맛이 나기도 해요.
1: 지금 오이와 멜론의 흔적을 다 느끼고
0: 네,
1: 있는.
0: 네. 또 산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수분 보충한다고 오이 챙겨가서 드시잖아요. 근데 참외도 수분 함량이 90%에 달해서 갈증 해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1: 산에 갈 때 이제 배낭에 참외 하나 넣어가시는 것도 이 참외가 천연 피로 회복제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여름철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와 피로 해소에 제격이기도 하고요. 특히 과일 중에서 엽산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엽산 챙겨야 되는 임산부들에게 또 추천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참외의 억울한 누명이 배 아프다.
0: 오, 맞아요.
1: 그쵸.
0: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다.
1: 그래서 씨를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다 긁어내고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억울한 누명이라고
0: 그래요?
1: 합니다.
0: 그래요? 아니에요?
1: 네. 이 참에 씨가 붙어 있는 그 하얗고 달콤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태좌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타민C나 엽산이 몇 배나 더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싱싱할 때는 무조건 통째로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좋은데 다만 약간 상하기 시작한 참외는 네. 요 수분이 가장 많은 태자부터 상하기 시작해서 그 태자 때문에 배가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이것 때문에 전 참외를 먹는 건데 이 부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걸 긁어내고 먹으면
0: 왜 먹는 거예요?

0: 뭐죠? 뭔가 참외 영혼을
1: 맞아요. 이게 제일 않나. 중요한 건데 왜 이 부분을 긁어내고 먹는지.
0: 거기가 또 가장 달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 과육 부분만 먹으면 단맛도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자나 씨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상해 가는 걸 드셨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이걸 알아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맛있는 참외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면 너무 큰 것보다는 주먹 크기 정도. 모양은 약간 타원형. 근데 주먹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 하얀 골이 깊고 선명할수록 싱싱하고 맛있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수박하고 마찬가지로 이 배꼽이라고 하죠. 아랫부분 보셨을 때 거기가 조그만 부분.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좀 찾아보니까요. 참외는 온도가 낮을수록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드시지 않을 거면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은 후에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해 주시면 일주일 이상 그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참외 또 시원하게 먹어야죠.
0: 맞아요. 아, 그래도 샛노란 참외가 약간 입맛도 당기는 맞아요. 그런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6월이 제일 맛있을 때니까 제철 참외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아, 참외 샐러드 이런 거 해 먹어도 맛있는데 아, 새콤하게
0: 또 지금 배 꼬르륵거려요.
1: 아, 참외 먹고 싶네요. 그 마음 살짝 누르고 있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뉴진스의 How Sweet 함께 하시죠.

0: 잡아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out
1: 뉴진스의 하우 스윗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2: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소의 계절 어린 새들을 지켜주기.
1: 이소요?
2: 이소. 약간 낯선 단어죠.
1: 네.
2: 한자로 떠날 이자에 새둥지 소자를 써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는 계절인데요. 이 새들의 번식기가 보통 봄철인 3, 4월경에 시작되는데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 새들이 부지런히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시기가 딱 요맘때라서요. 이 이소 현상이 집중적으로 관찰될 때가 또 6월이기도 합니다.
1: 오.
2: 그래서 관찰력이 남다른 분들이라면 혹시 이 무렵에 아파트 화단이나 뭐 산책로 덤불, 계단 구석 같은 데서 새끼 새들이 약간 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2: 저는 올해는 아직 못 봤는데 작년 네. 이 무렵에는 그 아파트 올라가는 그 정원 쪽에 계단에 어린 새가 진짜 어리둥절한 채로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길래 어, 이게 이소구나 했던 적이
1: 귀여워요.
2: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왜 이 무렵인지를 살펴보면 일단 먹이가 풍부할 때예요. 그래서 새끼 새들이 자라고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양의 곤충과 애벌레가 필요한데 이 5월에서 6월은 자연의 먹이가 가장 풍부한 시기고요.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요즘
1: 네.
2: 덥죠 사실. 그래서
1: 그쵸.
2: 깃털이 아직 덜 자란 새끼 새들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비행 연습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도 이때라고 해요. 근데 이소 현상에 대해서 모르고 이 새끼 새를 목격하게 되면은 추락했나? 다쳤나 싶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게 되는데
1: 네.
2: 사실 둥지를 떠난 새끼 새들은 한 번에 멀리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이역처럼 비행 연습을
1: 쉬었다가.
2: 하느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당이나 길가, 아파트 단지, 화단 바닥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파닥거리고 있는 건데요. 대개 부모 새가 근처에 있는 나무 위나 어디 숨은 장소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괜히 섣부르게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새끼 새들은 독립을 위해서 훈련할 때 파닥거리기, 점프
2: 어우, 귀여워.
1: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2: 네.
1: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파닥거리기, 점프 네, 그 과정에서 가슴 근육, 그러니까 비행근이 발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거랑
2: 완전 와닿는데요.
1: 비슷하거든요.
2: 이
1: 네.
2: 파닥거리다 보면 여기 가슴 근육이 발달할 것 같아요.
1: 자연의 섭리가 뭔지 참 신기해요. 왜 이 무렵에 이소를 하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2: 파닥거리는 건 근력 네. 운동이다.
1: 네. 이걸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2: 맞아요. 맞아요. 이제 비행 연습을 해야 될 시기니까 그쵸. 이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양줍도 사실은 근처에 깨끗한 새끼 고양이라면 어미가 있는데 막 어미가 없나 봐,
1: 맞아요.
2: 막 길을 잃었나 봐 하면서 섣불리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글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새도 사람이 만지면 이 부모 새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깃털이 있고 부상당한 곳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아, 이소 중이구나, 비행 연습 중이구나 하시면서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데로 데려가시지 말아야 하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또 어디서 보니까 아기 새는 끊임없이 짹짹 칩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소리를 내고 어미 새는 그 소리를 듣고 수시로 내려와서 먹이 입에 넣어주고
2: 아오.
1: 다시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엄마의 사랑이 이 새들한테도 통한다니 진짜 너무 갑자기 감동적이에요.
2: 이거 한 번씩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되게 감동적으로 막 비행 연습 성공하고
1: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2: 맞아요. 그런 거 생각나네요.
1: 진짜 짜네요.
2: 귀여워. 저도 이제 파닥거리는 거 보면 근력 운동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어요.
1: 가슴 근육 많이 키워라.
2: 네. 네.
1: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제철 참외 챙겨 먹자. 이소의 계절 어린 새들을 지켜주자 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린 이 노래 듣고 오죠. 체리필터의 오리날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빗을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6693번님. 오늘은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서 손 모심기 체험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논에다가 직접 손으로 모를 심는 건데 고사리 손으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햇볕이 강할까 봐 어머니들이 밭일할 때 쓰시는 꽃무늬 일모자도 어린이용으로 준비해봤는데 그것 쓰고 재밌게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 노래 나오면 열심히 춤을 따라하더라고요. 아일릿의 It's Me 신청해요. 와,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참 좋네요. 체험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이 모심기도 이때가 아니면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초등학생만 돼도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딸기 체험, 뭐 방울토마토

체험 이런 체험이 많으니까 추억 쌓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 약간 장화 같은 것도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또 귀여울 것 같아요. 꽃무늬 일모자에 장화에 아 얼마나 또 첨벙첨벙 하면서 놀지 귀엽습니다.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669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아일리스의 It's Me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빵그리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선거날이었던 어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온 사진은 바로 투표 인증샷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엔 공연을 보러 가도 운동을 새로 시작해도 또 여행을 떠나도 특별한 하루를 보낼 때 꼭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 문화가 일상이 됐어요.

저는 어제 투표하고 인증샷 못 올렸네요. 아, 그런데 이 꼭 특별한 날에만 인증샷 남기라는 법이 있나요? 평소와 같은 출근길 풍경이나 서류로 가득한 책상 위의 모습,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한 점까지 지금 이 순간을 담은 소소한 사진들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다 되잖아요. 자, 오늘은 평범한 일상의 인증샷도 한 장씩 남겨보면서 앨범도 꽉 채우고 SNS에 색을 등록도 한번 해보자고요.

0: NCT 도영 안녕 우주 듣고 왔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인증샷. 평소 인증샷도 남겨야 되는데 저도 인별에 피드 안 올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 세수도 안 하고 온 제 모습 바로 제 피드에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와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신지연님이 저도 어제 투표하고 손에 두 장 찍어 왔거든요. 인증샷 올려서 찍어서 올리려고요. 근데 까먹고 손을 씻어버렸네요. 저는 어제 비몽사몽 하고 와가지고 아 그 도장 인증을 그 한다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에이 그냥 넘어가자. 당연한 건데 뭐 이러면서 왔습니다. 5265번님이 식집사 인증샷 아기 때부터 키운 몬스테라에 새 잎이 났어요. 엄청 크고 예쁘죠? 하시면서 또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어머어머어머 너무 싱싱하게 예 탱탱한 잎사귀까지 식집사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8967번님이 저도 일상 속 인증샷 동참합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에 함께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 차량 안에서 이제 91.9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FM 라디오 저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늘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있다는 게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때문에 버텨서 하는 겁니다. 자, 두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볼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MBC 양소연 기자가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 소식들 깔끔하게 또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양소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또 멋지게 스페셜 DJ 해주신 우리 나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 해요. 얼른 도전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7시 9분 2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은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 인증샷 찍을 수 있는 곳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많은 하루인데요. 우선 지금 비 내리고 있는 제주는 낮까지 최고 60mm, 남해안에도 오전까지 5mm 안팎이 더 내리겠고요. 지금은 중부지방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 그 밖의 지방도 아침부터 밤사이 소나기 구름 다녀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천둥번개는 물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기 때문에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덜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와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들려드릴 거예요. 소리로만 딱 들으시고 이거 뭐다? 예, 그 작품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닙니다.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 예은 PD. 아, 우리 예은 PD랑 무영 PD가 여러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이번 주까지만 하고 떠납니다. 예, 그래서 문제 내드리는 것도 오늘 내일이 마지막일 텐데. 예은 PD, 예, 준비됐죠? 자,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저희 박팀의 홍수! 홍수아씨!
2: 홍수아!
3: 홍수아!
2: 저희 박팀!
4: 우리 팀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태희!
5: 저도 태희 오빠에게 노래 한 곡
6: 부탁드릴게요.
5: 너는 문제 있다.
6: 당연하지.
7: Tell me that you're loving you can not standing you better now You really blame my heart 짜증내고 화낸다.
0: 아, 이 저 언제 쪽에 거야 이게. 1등 정답자는 가장 빠르게는 문자에서 왔습니다. 문자 번호 신영역 776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신의 영역은 어렵죠? 어려워요. 너무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7766번님이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의 프로그램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너 이름을 보내시면 오답이에요. 전체 프로그램의 예, 제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선착순 아니고 다섯 분 뽑을 건데 뽑히면요 요거트 스무디 바로 보내드릴게요. 힌트를 드리면 이 프로그램의 공동 MC 두 분이 국민 MC가 되신 거예요. 강호동, 유재석. 아, 두 형님이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자리를 예. 아, 차지하신 겁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2X

0: 줄까 2X
1: 태연 2X 듣고 오셨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와 벌써 20년 됐어? 예, S본부에서 방송이 됐었죠. 정답은 엑스맨이었습니다. 우리 팀을 일부러 패배하게 만드는 스파이 엑스맨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예,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연하지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2: 당연하지. Tell me that you're loving you can't not standing you better now you really blame my heart 짜증내고 화낸다
1: 부끄러워라 예, 이게 허무개그를 예, 많이 제가 썼어요. 왜냐면 노래밖에 할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노래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예, 뭐 예, 세레나데 부를 때도 노래 부르고 뭐 당연하지 해도 노래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짜증 화낸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겁쟁이도 한번 했던 거 있어요. 날

이렇게 썼나? 내가 하고도 이상한데 이거 맞나?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4322번님이 정답 엑스맨.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만 되면 당연하지!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인기 최고였죠? 하셨습니다. 아, 이때는 뭐 단연 이제 김종국 형이 예, 딱 귀 막으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딱 하는 그 로맨틱한 장면이 1등이었고 1153번님이 엑스맨이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프로예요. 맨날 본방사수를 했었는데 요즘엔 본방사수 하는 건 굿모닝 FM 뿐이네요. 후후후후. 아 진짜네. 요즘에는 이제 라디오 애청자분들만 라디오는 늘 이 본방으로 함께해야 맛이 있잖아요. 물론 다시 듣기에도 괜찮은데 본방의 맛이 가장 이게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라디오잖아요. 아 그렇네. 뭔가 세월의 흐름이 약간의 씁쓸함을 남기네요. 뭐 좋아진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1: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532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마릴린 먼로, 1000명이 모인 거 봄?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로 코스프레를 하고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백금발 가발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영화 7년 만의 외출 속 그 유명한 치맛자락을 잡는 포즈를 똑같이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무려 1037명이나 모이면서 기네스북 기록까지 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제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그냥 캘리포니아 이제 팜스프링스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이제 즐겨 찾던 휴양지였대요. 그래서 8m짜리 먼로 동상이 또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릴린 먼로 탄생한 지 딱 100주년이 됐는데 세상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남아서 예,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스타예요. 이 코스프레는 여성분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남녀노소. 아, 너무 귀여우시다. 인증샷 찾아보세요. 사연 보내준 5322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아스트리드 S의 마릴린 먼로 듣고 올게요.

0: bass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스트리드 S의 마릴린 먼로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020번님 어제 광주에서 최고령 유권자 나온 거 봄? 110세. 와 진짜? 김정자 할머니인데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1%나 돼서 뿌듯합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우리 할머니 역사의 모든 권한을 다 함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어르신이 또 계시네요. 본받겠습니다. 3020번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5939번님 어제 MBC 선거 개표 방송에 이휘준 아나운서 나온 거 봄?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누군가 했더니 매일 아침 8시 굿모닝 FM 언어유의에 매일 나오는 가만히 있어보자 유휘진씨더라고요. 땀땀 휘준 아나운서 실물 보고 엄청 당황했어요. 정슬기 대대장님도 완전 카리스마 넘치던데요. 굿모닝 FM을 위해 힘써주시는 MBC 아나운서분들에게 제 투표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야 그래서 저희 부대의 대대장과 상병이 함께 나왔는데 중대장을 왜 안 불렀지? 중대장을 불러야죠. 중대장 실망했대! 5939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4096번님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 봄? 이 대결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간발의 격차로 인간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지쳐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격차가 점차 좁혀졌다고 해요. 만약 24시간 대결을 했다면 지치지 않는 로봇이 이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더 일을 잘하나 봐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 디테일한 이제 분류 작업까지는 로봇보다 인간이 훨씬 잘한다고 봅니다. 로봇도 24시간 돌리면 에너지 딸려가지고 충전하거나 뭐 교체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떻게 이겨요? 나중에는 못 이겨요. 4096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우리 수민 작가가 너무 좋아하는 유일하게 멜로디를 정확하게 부르는 비비의 범파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

0: 바꿔줘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오늘은 확실히 일찍부터 밀렸습니다. 이미 정체 길어진 곳들이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55분은 걸리는데 반포대교 지나서 사고 있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반포대로도 밀리는데요.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길 성모병원 지나 사고 나면서 성모병원 이전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도심 들어가는 길들도 차들이 많습니다. 통일로 녹번역에서 독립문까지, 성산로드 성산 2교에서 연대 지날 때까지 정체고요. 한강대로도 한강대교 남단부터 다리 건너 삼각지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도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도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까지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인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늘 그 고등학생들 6월 이제 모의평가를 네. 합니다. 오늘이에요.
1: 오늘인가요?
0: 이게 장시간 시험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1: 그쵸.
0: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이 모의평가 했던
1: 날. 완전 기억나죠. 이때 진짜 저는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수포자였거든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0: 아, 그렇지.
1: 포기했습니다. 저는.
0: 이거 처음에 그 우리는 OMR 카드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처음 하는 것도 너무 떨렸어.
1: 진짜 이름도 막 떨리면서
0: 떨리고,
1: 쓰고.
0: 이 동그란 거 색칠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웠나.
1: 맞아요.
0: 몰라요.
1: 아, 예. 오늘 많이 떨리실 텐데.
0: 그러니까.
1: 다들 화이팅 하세요.
0: 화이팅 화이팅. 연습이니까요. 자, 오늘 깨알 뉴스. 우리는 뭐 연습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자, 정확하게 갑니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6월 한 달간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0: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행 지원금 주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최근에 이 고유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항공권 유료 할증료와 렌터카 이용료 등 여행 경비 부담이 정말 크게 늘었잖아요. 이에 제주도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주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2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 가운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여행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체류 기간에 따라서 혜택도 달라집니다. 2박 이상 4박 이하로 머물면 2만원, 5박 이상 머물면 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고 해요.
0: 야, 이게 오래 머물수록 혜택도 커지는군요.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1: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공항 1층 3번 게이트 맞은편 제주 러닝위크 홍보부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2차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제주관광공사 중문 면세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요. 이 신분증과 함께 항공권 또는 선박 예약 확인서 그리고 숙박이나 렌터카 예약 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6월에 제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여행 지원금도 챙기고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경기장 밖에서도 월드컵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0: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네, 미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애틀란타,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등 11개 도시에서 78경기를 개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텍사스주는 월드컵 분위기가 유독 뜨겁습니다. 총 9경기가 열리는 텍사스의 심장 댈러스 등 대형 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문화시설에서도 이 스포츠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1994 미국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맞붙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도시를 둘러싼 약 35km 길이의 대형 산책로인 애틀란타 벨트라인에서 특별 축제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0: 진짜 도시 전체가 월드컵 테마파크가 되는 느낌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다문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고요.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응원 무대로 꾸미는데요. 이 링컨센터와 자연사 박물관 등 주요 문화기관들도 월드컵 기념 프로그램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열리는데요. 만약에 이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미국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첫 경기를 갔거든요.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 펼치기를 응원하면서 다 같이 기운을 몰아주자고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지심이나 아이스팩 같은 물건도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휴지심이요?
1: 네.
0: 평소에 그냥 버리는데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요?
1: 이게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휴지심을 판매하거나 무료 나눔한다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만들기 수업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필요해도 막상 따로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눔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0: 아이들 교구 만들 때 이제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1: 네. 그리고 아이스팩도 인기 거래 품목 중 하나인데요. 홈베이킹 또는 캠핑을 할 때 활용도가 참 높다고 합니다. 이 생크림이나 반죽, 식재료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쌓여있는 아이스팩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하거나 이 저렴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냥 버렸을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쓰이면서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0: 누군가에게는 뭐 쓸모없었던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눔 그 서비스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휴지심 아이스팩 이거 잘 모아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1: 네, 1073번님이 올해 엄마께서 칠순이시라 6월달에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있었는데 꿀정 보내요. 감사해요. 오늘 6월 모의고사 시험치는 큰딸에게도 화이팅 전해주고 싶어요.
0: 화이팅이지 화이팅.
1: 화이팅.
0: 잘 다녀오시고요. 구은아님이 제 친구가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데 바로 톡으로 여행 지원금 소식 알려줬어요. 근데 7월에는 없으려나요? 전 다음 달에 가는데.
1: 아쉽지만.
0: 아직 없네요.
1: 네. 5313번님. 우리 가족 모두 축구 덕후라 월드컵 너무 기대돼요. 이번에 오전 시간대에 중계돼서 다 같이 보긴 좀 힘들겠지만 톡으로 같이 응원하면서 몰래 보려고요.
0: 나재중님이 월드컵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 대한민국 짝짝짝짝. 응원 열심히 할 준비 됐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야 돼요. 축구 너무 관심을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1: 맞아요.
0: 반성합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멈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제이지의 Empire State of Mind 알리샤 키스가 피처링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랄라 반반 꺼들어거릴만한 퀴즈 실력을 가진 분들 뭐하십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0: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마치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챙겨드립니다. 초코우유 쏠 거예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난도 높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남고 치킨도 왔다. 바라바라 바라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살고 있는 오주옥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0: 반가워요, 오주옥님. 우주옥님이에요? 네. 오주옥님이에요?
1: 오주옥이요, 오주옥.
0: 오주옥님. 네. 자,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어제는 지선투표 사무원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새벽 5시까지 투표소에 갔다가 오후 7시까지 꼬박 14시간을 투표소에 있었다죠.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꺼이 투표에 참여하러 온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주홍님.
1: 네,
0: 너무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1: 아, 맞아요. 어제 그 같이 일하셨던 모든 전국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다 피곤했지만 아마 오늘 출근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조국님 어때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1: 아, 저는 근데 워낙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0: 코가 맹맹해 지금 보니까.
1: 네, 그랬었는데 또 어떻게 약을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0: 아, 현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들어?
1: 아, 주말이었으면은 오늘 출근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아, 네. 아, 하지만 우리 주홍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서 또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네요. 투표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1: 아, 저희가 투표소 안에 네. 네, 미취학 아동이거나 이제 뭐 네, 글씨 못 읽는 애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표소 안에 네. 네, 한 아기가 손녀가 같이 할머니 따라왔는데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키가 커가지고 초등학생 애긴 줄 알고 못 들어간다고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만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기가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할머니가 아 여기 학교도 안 간 아기인데 못 들어가냐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기가 막 너무 서러운데 또 막 신기한 그 눈빛으로 같이 할머니 따라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아하하하. 네. 성장이 빨라가지고.
1: 네, 애들은 많이 크더라고요. 네.
0: 마치 어린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예, 저도 유치원 네. 다닐 때 다들 초등학교 6학년인 줄 알고 성장.

0: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1: 너 어떻게
0: 5개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가 문제 잘 내드릴게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0: 네.
1: 가죠.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아,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준비됐죠?
0: 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24 나누기 6은? 정답. 태권도의 종주국은 어디일까요?
0: 한국.
1: 정답.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 노래의 제목은?
0: 찐이야.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꿩 먹고?
0: 알 먹고.
1: 정답.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원수와 왼수 중 표준어는?
0: 원수.
1: 정답. 영국을 영어로 하면 유나이티드? 아!
0: 스테이트.
1: 킹덤이었어요, 킹덤.
0: 아.
1: 싸움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임전?
0: 못해.
1: 정답.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0: 5년.
1: 아, 4년입니다.
0: 4년.
1: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 정치 용어가 있어요. 컷.
0: 오프.
1: 정답. 영화 부산행, 반도, 군체를 연출한 감독은?
0: 연상호.
1: 정답. 문제 너무 잘 푸셨어. 아니, 만점 나올 뻔했어, 진짜로. 자,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선물 치킨을 꺼내서 획득하셨습니다! 아니, 주홍님 너무 잘 풀잖아요.
0: 진짜 너무 떨려요. 아침에 제가 아까 저기 저희 PD님 전화 받았는데 입
1: 예.
0: 닦다가 막입 닦는 것도 막 물어보고 막 전화 받았는데 그때부터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1: 근데 너무 잘했어. 지금 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감기 다 나은 것 같아. 박경희님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개표 사무원으로 새벽 6시 반에 끝났어요. 성공 축하합니다. 또 개표 사무원은 새벽까지 했네. 와. 최혜정님이 혹시 청주 사직동 사시는 공무원 분이신가요?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맞나요?
0: 아닙니다.
1: 아니, 다행이다. 아니네. 자, 두분 포함해서 8분께 초코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주홍님!
0: 네.
1: 아, 너무 잘 푸셨어.
0: 아, 너무 아쉬워요.
1: 에이. 잘했어요. 오늘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아, 네. 저희 항상 전국에서 항상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공무원분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사랑합니다.
1: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남편 사랑한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0: 망설였습니다. 너무 공개적이어가지고.
1: 아, 그치, 그치, 그치. 주홍님, 멋졌습니다.
0: 네.
1: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감기 얼른 나으세요.
0: 네, 들어가세요.
1: 네,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상징인 런던 탑에는요, 17세기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요. 바로 탑에 사는 이 새가 모두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

는 지금도 최소 6마리 이상의 이 새가 런던 탑을 떠나지 못하도록 극진히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 깃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이 새는 무엇일까요? 아, 오랜만에 또 울음소리 한번 들려드려야 되나? 힌트 갑니다. 아, 뭐가? 예. 이렇게 우는 새 아시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정재욱의 까마귀 눈을 감고가 아니고 아니죠. 가만히 눈을 감고 예,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3부에서 만나요.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깐 놓쳤네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7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영국의 전설, 런던탑에서 이세가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세, 정답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안되네 또. 5204번님이 정답 까마귀. 저 작년에 까마귀한테 뒤통수 쪼였어요. 너무 무서워 유유. 그러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이 없나? 아니면 싹 다 쫓아내야 되나? 하지만 이세가 없으면, 런던탑에서 이세가 떠나면 나라가 망한대요. 정강준님이 까마귀 요즘 산란기라서 새끼 지키려고 눈 마주치면 머리 쪼고 날아다닌대요. 달아난대요. 까마귀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모른 척 지나가세요. 어떻게 모른 척해. 다 보이는데. 까마귀야, 네가 눈에 띄지 마라. 인간 가만 안 둬. 너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아.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본업 천재, 실물 천재.
2: 아이고.
1: 뭐? MBC 아나운서국의 자랑. MBC 이휘준 아나운서.
2: 네.
1: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갑자기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예. 뭐 필요하신가요?
1: 아니요. 어제 네. 대표 네. 방송에. 또 멀끔하게 대대장님하고 또 나왔잖아요.
2: 예. 이거 4시에서 7시 반까지. 예. 제가.

0: 그 여러분 왜 음식 나오면서
1: 그렇지, 그렇지.
0: 뭐 투표율 몇 퍼센트입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했어요.
1: 예. 네. 개표 방송도 나와 주셔가지고 예. 그 모습 보니까 좀 우리가 너무 예. 가베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저도 본업이라는 게 있답니다.
1: 아, 예. 진짜 잘하더라고.
0: 아유 아닙니다.
1: 톤도 아닙니다. 너무 좋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대대장님은 집합 모습이 하나도 없던데.
0: 집합 지금 집합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대에 또 나오고 계세요.
1: 아, 진짜?
0: 집합 나오고 계시고 아직 왜냐면 특히 이제 서울시장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또 여기 나왔던 강다은 아나운서. 지금 8시간 동안 잠 못 자고 달리고 있습니다.
1: 우리 막내
0: 여러분.
1: 울산 막내
0: 울세이너 지금 달리고 있어요.
1: 네. 화이팅 화이팅.
0: 네. 또 아. 거기가 겨울이에요. 완전 그렇지. 너무 추워요. 기계들이
1: 그렇지,
0: 있어서
1: 그렇지, 그렇지.
0: 한겨울에 하고 있고 또 막 수치가 막 바뀌기 때문에 또 이게 엄청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다들 난리가 났다라는 그렇습니다.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1: 외국에서 하고 있어서 겨울이 아니고요. 저희 네. 그 스튜디오에 기계들이 열이 많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네. 좀 틀어야 돼요.
0: 막 18도로 막 이렇게 틀어요, 진짜.
1: 그래서 추워요, 사실.
0: 진짜 겨울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따뜻한 이곳에서 다시 가벼이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1: 네.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0: 네,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세요.
1: 네, 정답 맞히시면 특별 칭찬 드립니다. 선물
0: 네.
1: 없어.
0: 박수. 없어. 박수. 네.
1: 예, 틀리면은 그런데 비난이 있습니다.
0: 네, 좋아요.
1: 복습 시작해볼까요?
0: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날씨가 찌물코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나운서 휘준은 개표 방송 중에 겨드랑이에 땀이 차서 난감했다. 무슨
1: 뭐야?
0: 뜻이야 이게?
1: 예.
0: 자 여기서 찌물쿠다 무슨 뜻일까요?
1: 아,
0: 1번 날씨가 푹푹 쪄서 물체를 무르게 할 만큼 매우 더워지다. 2번 날씨가 추워져서 음식도 얼어붙게 할 만큼 매우 추워지다. 더운 걸까요? 추운 걸까요?
1: 찌물쿠다.
0: 찌물쿠다.
1: 푹푹 찌는 날씨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를 말하는 걸까요?
0: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
1: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오늘 들어도 틀리지 않겠다.
0: 그렇죠.
1: 배우지 않아도. 문제가 이거. 좀 난도가 낮다.
0: 이거. 네, 이거 날씨도 그렇고 요즘에, 예. 그죠?
1: 지금 뭐 장진희 씨, 정문주 씨, 김현승, 네. 이진희, 전보연, 네. 임성자 모두 네. 정답입니다. 미니 뭐,
0: 아, 뭐
1: 100%고요.
0: 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가볍게 네.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문자도 뭐 9960, 0714
0: 네.
1: 뭐 다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4924
0: 네.
1: 모두 정답!
0: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날씨가 푹푹 쪄가지고 물체를 무르게 할 만큼 매우 더워지다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요. 내가 추운데 곁땀이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0: 그죠? 자, 더위를 표현하는 우리말 표현 중에 하나고요. 찌를 뺀 물쿠다라는 말도 있어요. 날씨가 찌는 듯이 덥다라는 뜻입니다.
1: 예. 약간 사투리 같아.
0: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어? 울산.
1: 와, 날씨 물쿠노.
0: 오, 오.
1: 그러니까 약간 그죠.
0: 울산.
1: 오, 찌물코네.
0: 어, 울산. 예,
1: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저 서울 사람이라서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1: 아, 진짜?
0: 예. 자, 드라마 작가 지망생인 태수는 작품 제목을 적다가 만주범 고민에 휩싸였어요. 자, 둘 중에 표준어로 쓴 제목은 뭘까요?
1: 어.
0: 1번 내 사랑 웬수. 2번 내 사랑 원수.
1: 아, 예. 드라마 제목으로는 표준어가 아닌 게 더 잘 어울리긴 한다.
0: 착착 붙죠, 그죠?
1: 착착 붙는 게
0: 그쵸.
1: 원래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또 요 요 표현 네. 쓰니까.
0: 맞아요. 평소에 아. 많이 들으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아마 이 말로 들으실 텐데 다른 거 본인이 듣던 거 말고로 생각하시면 표준어예요.
1: 그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거.
0: 평소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네, 그거 아니고.
1: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1번이 웬수고 2번이 네. 원수인데
0: 네.
1: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자,
0: 반응이 어떤가요?
1: 정답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다 모범생들이에요.
0: 아, 오늘 뭐
1: 우등생들이고
0: 아하.
1: 야,
0: 야하.
1: 다 정답 보내주시는데
0: 네.
1: 한 분 딱
0: 아, 누구예요? 누구?
1: 한 분만
0: 이름
1: 아유, 이름 어떻게 얘기해요? 윤상빈 씨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0: 윤성빈 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1: 윤성빈 씨가 민망하잖아요.
0: 예. 아, 윤성빈 씨 민망하죠.
1: 이거 그러면. 틀릴 수가 없는데 이걸 틀리네.
0: 그러니까
1: 모두가 정답입니다. 야,
0: 야하.
1: 7625번님,
0: 갈까요?
1: 3429번님 다 정답.
0: 네, 윤성빈 씨 빼고 다 정답.
1: 이거. 1611번님.
0: 아, 1611 윤성빈 씨. 네. 자, 정답은 2번. 내 사랑 원수가 맞습니다.
1: 네?
0: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하죠. 반면에 웬수는 원수의 사투리로서.

0: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움과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왼수를 뭐 원수의 사투리라고만 설명하면 조금 그
1: 충분하지
0: 어떤
1: 않지.
0: 네, 맞아요. 그 뉘앙스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1: 아,
0: 네,
1: 약간
0: 왼수가 더 뭔가 착착 붙긴 해, 사실은.
1: 애증을 담으면 약간 에이 왼수야 이렇게 하고, 네,
0: 맞아요.
1: 진짜 이제 척을 지면 원수가 되는 것
0: 야, 이 원수야 이러면 진짜 약간
1: 같아요.
0: 싸울
1: 이건 이제
0: 것 같잖아요.
1: 너 나의 원수야 이러면 이제
0: 오,
1: 척을 지는 것
0: 척 지는
1: 같아.
0: 느낌.
1: 네.
0: 맞아요.
1: 신지은님이 본업할 때 멋있는 휘준쌤 이제
0: 네.
1: 또 본업하러 가나요?
0: 네, 다른 거 해야죠, 또. 네.
1: 어, 일이
0: 선거방송은 안
1: 많아.
0: 하고, 이제. 네.
1: 본업이 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일이. 휘준 아나운서는
0: 네.
1: 진짜 일이 너무 많아요.
0: 본업 여기서 성대모사 하는 거가 본업인 것 같아요.
1: 어,
0: 가끔
1: 여기서만
0: 생각하면.
1: 코미디언이고.
0: 그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1: 자, 우리 희준 아나운서
0: 네.
1: 여기서라도 여름 만끽하고 가십시오.
0: 네.
1: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희준 아나운서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Yeah, yeah, yeah. Back in the house.

여름이다 여름.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63 지방선거 개표가

0: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역별 민심 어디로 향했는지 선거 결과와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어제 IY가 양의지 선수 소속팀 두산 경기에서 시구를 맡았다고 해요. 와 진짜 핫하다.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쭉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차르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8시 16분 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날이 찌물커질수록 소나기 소식이 더 잦아질 텐데요. 오늘도 갑작스러운 비가 원수 말고 왼수 정도로만 느껴지려면 작은 우산 하나씩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에 5mm 안팎, 제주도에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전주와 대구 29도,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덜 덥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치열한 밤.
1: 치열하고 격렬한 아침이에요. 밤이었습니다.

0: 아직까지도 격렬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네. 그 소식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승 기자님 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결과는, 두 번째 키워드 사상 초유 사태, 마지막 키워드는 파장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 결과는입니다.
0: 이번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역대 두 번째라고요?
1: 네, 이번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 61%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0: 네, 결과 좀 알려주시죠.
1: 네, 먼저 서울입니다. 밤새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격차 점점 좁혀지다가요. 약 1시간쯤 전인 오전 7시 17분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이후 초접전입니다. 인천에선 박찬대 후보가 지난 선거 국민의힘에 내줬던 시장직을 탈환했습니다. 경기에서도 추미애 후보 당선됐고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중원 민심도 민주당을 향했습니다.
0: 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1: 네, 강원도지사엔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우상호 후보가 당선됐고요. 해수부 장관 출신 전재수 후보도 부산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선을 노린 대구에선 김부겸 후보가 패배했고요. 국민의힘은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남 등 세 곳에서 최소한의 방어선만 지켜냈습니다.
0: 네,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이 있는데 특히 네. 관심을 모았던 곳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 네,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개표 후반 뒷심 발휘하면서 불과 천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해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유이동,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뒤진 3위를 기록하며 금배지 다는 데 실패했습니다.
0: 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대거 당선이 됐네요.
1: 네,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8명이 출마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재선 유력합니다. 경기도 교육감엔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가 보수 성향 임태희 현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됐는데요. 현재 전국 교육감 선거 16곳 중 10곳 이상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거나 우세합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거나 유력한 곳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등 5곳입니다.
0: 예, 이번 선거 결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1: 네, 이번 선거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였는데요. 뭐 서울시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물론 부산, 강원까지 승리하면서 전국 지방 권력 지형 다시 짰다는 평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엔 한층 더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0: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0: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1: 그렇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어제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선 낮 1시쯤부터 투표 용지가 모자라게 시작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0: 야, 이런 일이 생기네요. 투표하러 그러니까요. 왔던 유권자들은 이제 대기표를 받고 투표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1: 그렇습니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멈추면서 유권자들은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했는데요. 항이 이어졌고요.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기존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보다 4시간 늦은 밤 10시까지 투표 마감이 연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으로 모두 14곳이라면서 송파구 12곳, 강남과 광진 각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인 어젯밤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고요. 중앙선관위는 밤사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0: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로 도마에 오른 게 처음이 아니죠?
1: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엔 코로나19 확진자 또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또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0: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조기 대선 땐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를 하려던 일부 유권자가 대기가 길단 이유로 투표 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던 보도가 나오면서요. 선관위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 예.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다라는 네. 사안, 뭐 이런 소식은 안 전해야죠. 이제 뭐
0: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1: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앞으로의 사안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파장입니다.
1: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를 했습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 쏟아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투표 공정성은 깨졌다면서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까지 했죠.
0: 네, 장동혁 위원장 등 지도부는 어젯밤 10시 반쯤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개표 중단 압박하고 재선거 요구했고요.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청와대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0: 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고려한 메시지를 낸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로 입장을 낸 걸로 해석됐습니다.
1: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또 몰렸죠.
0: 네, 경찰 추산 약 800명 규모의 시위대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수백 명의 시위대는 선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기동대 등 경력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1: 투표소 봉쇄도 벌어졌네요.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가운데 하나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앞서 이곳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 마감이 연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날이 밝도록 선관위의 투표함 반출을 막았고요. 아직도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1: 선관위 고발당했습니다.
0: 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의 핵심한 줄 투표욕.
1: 괜찮아요.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예.
0: 슬퍼서는 아니고요.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투표 용지 부족 사상 초유 사태입니다.
1: 아, 참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네. 시끄러워지는 이 사태가 너무 속상합니다.
0: 네.
1: 영선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띄워드리고요. MBC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시작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오늘 차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북용인 부근 2, 3차로에 사고 있어서 포곡 1터널부터 용인까지 3km가 정체되고 있고요. 강동 고덕에서 초이까지도 정체고 포천 쪽은 광남 부근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 부근 4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한남에서 반포까지 또 신갈에서 수원까지 오산에서 남사 구간 지체고 반대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신갈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정도 걸리고 있고 강남권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서울 방향 위례나들목 부근도 사고 있어서 일대가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끝없이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이기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네, 김나진 캐스터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2026 굿모닝 베이비.

0: 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아,
1: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일단 감사합니다. 아, 스페셜 DJ.
1: 제가 정말 테디의 벽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뭘 느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든든했습니다.
1: 테디가 있어야 되는 곳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역시 네. 테디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0: 아니 진짜 너무 감사했고 든든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즐거웠습니다.
0: 예. 우리 안나씨가 스페셜 DJ 할 때는 일단 지각할까봐부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휴가인데도 제가 들었잖아요. 시작부터. 근데 우리 나진 선배가 딱 오프닝을 차분하게 딱 해주시는데 바로 잠이 스르륵 들면서 좀 더 자야 되겠다.
1: 아, 그건 좀 다행이네.
0: 휴가를 만끽했던.
1: 아, 예. 근데 휴가 중에도 일하고 계시던데.
0: 예, 뭐 어쩔 수 없이.
1: 아이고.
0: 아침을 좀 여유롭게 자보자고 휴가 낸 건데 네. 못 잤어. 자, 일단은 네. 스페셜 DJ 해주시면서 저희 또 이게 해야 될 게 은근히 많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 중에 언어 유희 요 꽁트가. 아나운서 분들한테는 정말 예. 어떤 지옥 캠프 같은 건데
1: 맞아요.
0: 요거는 이제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 이상.
0: 일단 요거 못 들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1: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0: 유명할 수 있지만 못 다시 한번 예. 듣고 올게요.
2: 혹시 오늘 소개팅 왜? 나온 나순 씨?
3: 어 안녕하세요.
1: 뭐야?
3: 김나순이라고 해요.
2: 어 근데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101번이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네.
3: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98학번 아 아니 98년생이에요. 아,
2: 98
1: 빨리 내려.
2: 파스타 콤비.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드세요.
3: 끝까지.
2: 네. 오오. 아, 오. 야, 와. 음식 드시는 모습이 진짜 압권이네요.
3: 저도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 나순 씨가
1: 이게 뭐야 이게 뭐.
0: 나순 씨가 뭐 드시고 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 와...
0: 설정은 이제 98년생으로 나오신 거죠?
1: 그렇죠.
0: 민망하죠. 아니, 민망해요 이게.
1: 아니 이게 꽁트는 이휘준이 짠다고 네. 호칭을 과감히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나운서라는 호칭을.
0: 아 그럼요 해도 되죠.
1: 그 뒤로 지금 제대로 대화해본 저만 보면 슬슬 피해가지고
0: 아하.
1: 지금 조금 전에도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샥 사라지더라고요.
0: 아하.
1: 야
0: 예. 희준 아나운서도 이거 겪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약간 지구주 마음으로 아. 조금 더 독하게 쓴 것 같아요.
1: 근데 이거 왜 되새김질 왜 다시 하시는 거예요?
0: 우리는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그리고 우리 나진 예. 아나운서도 몇 번 하잖아요.
1: 네.
0: 맛이 있어요 이게 또.
1: 아 그래요?
0: 네, 맛이 있습니다.
1: 아 태순이도 그런가요?
0: 태순이도 처음에는 예. 정말 머리를 몇 번 쥐어뜨던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태순이 나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바로 하는 거예요.
1: 네, 바로 되는구나.
0: 바로 하는 거예요.
1: 아 저는 프로의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다시 들으면서 예, 예. 이왕 다시 들은 김에 더 들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충분히 근데 처음 시작에 들어올 때는 우리 중에 가장 예. 충분히 예, 잘 들어오신.
1: 아 근데 지금 테디의 그 꽁트 3일짝 이렇게 모범사례 보여주는 네네. 거를 들으니까 네네. 저는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던.
0: 아 그렇지 아직 그거에 비해서 너무
1: 더 뻔뻔하지 못했어.
0: 완전히 뻔뻔해져.
1: 혹시라도 이제 테디가 더 숙면을 위해서 한번 가신다면.
0: 아니 저
1: 정말 머뭇거림 없이
0: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우리 휘준이 좀 보내고
1: 아 휘준이
0: 예,
1: 보내고
0: 휘준이 보내고 이제 나진 선배 좀 불러가지고 어느 위에 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왠지
1: 아 그때는
0: 제대로 한번
1: 저도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건 안 돼.
0: 자 그러면 이제 믿고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굿모닝 베이스볼
1: 네
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를 뽑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모두 야구 볼 때 더 맛있쥬? 홈런 과자! 바로 쏩니다. 바로 쏠게요.
1: 예.
0: 한 주간의 KBO 프로야구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성이냐 탈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0: 아하.
1: 어젯밤 제가 문자 하나 KBO한테 받았는데 500만 관중
0: 와,
1: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0: 말도 안 된다.
1: 그러니까요.
0: 500만.
1: 예, 역대 최소 경기고 이제 한 55경기 전후로 치르고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런 인기는 좀 순위 싸움 역시 치열하다 보니까
0: 예.
1: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장이 이번에는 좀 세 곳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0: 세 곳으로.
1: 예, 예, 예. 일단 상위권부터 보면요.
0: 예.
1: LG, KT, 삼성.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세 팀이.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다녀온 현장에서 이제 요 팀

0: 중에 한 팀 말을 들어보니까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셋이 너무 피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정들었다.
1: 그렇지. 아. 가장 예. 치열하게 싸운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죠.
0: 그러니까요. 네. 바로 테디 말씀이 딱 맞아. 그리고 이게 약간 물리고 물려요. LG, 삼성, KT가 한 팀한테 강하고 이렇게 세 팀이 좀 물려요. 그 상대 전적이 그렇게 물리는데 어찌됐든 특히나 LG와 KT가 현재 수원에서 또 맞대결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앞선 두 경기에서 1승씩 나눠 가지면서 게임 차가 이제 반 경기 차이로 줄어들어 있어요. 예. 삼성도 이제 어제 지면서 그러니까 LG, KT, 삼성이 한 경기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계속 바뀝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 싸움 아주 치열해서 이게 또 인기를 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1: 예.
0: 중위권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기아 하나 두산이 각각 4, 5, 6 위에 위치해 있는데 또 여기에 지금 하나 두산이 맞대결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두산이 1승 가져갔고 어제 경기 이제 연장에서 한화가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는데 두산이 또 따라잡으면서 이제 무승부.
1: 아하.
0: 이렇게 되면서 두 팀은 이제 한 경기 반 차입니다.
1: 야.
0: 그리고 기아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6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주말에 제가 중계했을 때 기아가 이제 LG 만나면서 3연패.
1: 아.
0: 그러다가 롯데 만나서 연패 끝나 했더니 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러면서 이제 상위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쓴 이유가 이제 그 하위권 팀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C, SSG, 롯데, 키움.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하위권 팀들도 여름이 오기 전에 좀 많이 분전을 이어가서
1: 그렇죠. 올라왔는데.
0: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이제 하위권 팀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하위권 네 팀 팬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좀 그 격려 응원 차원에서 네. NC 작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이너스 팬들 마지막 9경기를 9연승했습니다.
1: 와.
0: 이러면서 가을 야구 진출하고
1: 오.
0: 가을에 또 이기면 한 번 더 이기면서 막 가을까지 합치면 10연승 막 이렇게 해서 기적을 썼거든요.
1: 예.
0: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SSG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할 건데요. 작년에 생각해보시면 약팀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결국 가을 야구 진출을 했고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엔트리를 대거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노리고 있고 초반에 이제 마운드가 탄탄하게 간 시절이 이제 회복을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키움도 5월에 진짜 약체라는 평가를 비웃듯이 5연승을 달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지.
0: 팬들이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예전에 그 팬들이 된 플래카드 문구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1: 뭐예요?
0: 이게 굉장히 그 중계방송사 화면에 쫙 잡혀갖고 자주 좀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1: 네?
0: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아직 안 했잖아. 딱 이 이야기가 있어요.
1: 와.
0: 그러니까 팬들이 이 문구를
1: 어떻게 선수들 이거 보고 어떻게 참아. 와.
0: 그렇잖아요.
1: 와.
0: 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런 걸. 그래서 중하위권 팬들이 짜릿한 역전 드라마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와 이거 진짜 힘난다. 포기 안 한 누군가가
0: 예.
1: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0: 그렇죠.
1: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6월입니다. 아직
0: 예, 맞아요.
1: 어떤 팀이 치고 올라올지 아직 모릅니다. 50경기 정도 남았나요?
0: 예, 이제 55경기 정도 치렀기 때문에
1: 치러서
0: 예, 한 90경기 정도 남았어요.
1: 엄청 많이 남았네.
0: 엄청 많이 남았네.
1: 엄청 많이 남았네요. 한 예. 100경기인가 했네. 아, 계속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네.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힘을 내요 랜더스. 예. 아 이게 제가 연패 중일 때는 이게 함부로 어떤 말을 못해요.
1: 그래서 저도 좀 피하고 있는데.
0: 그렇죠. 예. 미루고 미뤄왔는데 예.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1: 해야지.
0: 예, SSG 랜더스가 드디어 13연패를 탈출을
1: 나이스!
0: 했습니다.
1: 나이스!
0: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1: 아, 나이스. 예.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0: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1: 선수들도 팬들도 다 고생했어.
0: 그러니까 예, 이게 구단 역대 최다 연패였는데요. 사실 이제 키움하고 SSG가 이제 화요일부터 만나서 많은 관심 모았습니다. 사실 이때 만날 때가 키움은 8연패를 하고 있었고 SS는 12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과연 어느 팀이 먼저 연패를 탈출하느냐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키움이 이제 화요일 경기 이기면서 먼저 연패를 탈출했어요. 이러면서 SSG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죠. 그런데 SSG가 이제 주장 오태권 선수의 끝내기 승리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왔습니다.
1: 네.
0: 사실 KBO 리그 최다 연패는 1985년에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2020년에 한화가 남긴

0: 8연패였습니다. 예. 사실 그 최장 연패 기록 18연패 당시에 제가 대전 고 부근에 이제 대전 가서 정민철 해설위원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민철 해설위원이 단장이었는데 예. 지금도 이제 그때 뭐 연패하는 팀들이 나오면 정민철 예. 해설위원은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연패 중에는 정말 답이 없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예. 근데도 잘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요 관계자나 주요 책임자들한테는 아무도 와서 말을 안 붙인다. 그리고 뭐 선발 투수라든가 이런 투수들한테도 주변 근처에도 안 가.
1: 진짜 얼마나 힘들어.
0: 그리고 반대로 야구에서는 만약에 투수가 뭐 노이트 노런이라든가 이런 대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그 투수 근처에 아무도 안 가. 기록에 혹여나 내가 이상한 기운을 미칠까.
1: 그렇지.
0: 선수단 분위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태권 선수가 펑펑 울었고 팬들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연패가 끝나고. 예. 이번 시즌 참 안타까웠죠. 이 5월에만 막 20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사실 이렇게 많은 패배를 당하는 게 아유. 쉽지 않은데. 예. KBO 리그 월간 패 공동 2위를 기록을 했고 또 선두의 자리도 맛보았었거든요. 초반에. 길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덧 이제 8위까지 내려가는 것을 맛봤던 랜더스였습니다. 근데 아까 테디가 말씀하셨잖아요.
1: 예.
0: 90경기 정도.
1: 한참 남았어. 3분의 1 지났어요, 이제.
0: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8연패 한 다음에 삼성도 지금 선두 싸움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잘 추스르고 랜더스는 정말 전통의 강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딛고 또 한번 기적을 좀 써올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어제 또 투표하시고 랜더스 경기 보러 간다고 저희 굿모닝 FM에 사연 남겨주신 청취자분들 계셨는데
0: 예, 예.
1: 이길 거라고 제가 응원을 드렸었는데 이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괜히 예. 또 이 사연 때문에 또 안 좋은 기운 갈까 봐.
0: 아니요.
1: 너무 걱정했는데 이겼어.
0: 다행입니다. 예.
1: 다행입니다. 마지막 예.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야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네. 사실 뭐 그동안 굿모닝 베이스볼을 통해서 야구장의 뭐 K응원 문화도 말씀을 드렸고 뭐 K먹거리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게 바로 야구의 여러 매력 중 하나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또 다른 즐길거리가 있어서 요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뭐 굿모닝 FM에서 지난 월요일에 유행본부 우리 기억 씨였나요? 요 시간에 다뤄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1: 예.
0: 바로 이거죠.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요거 계속 뭐 요즘 굿모닝 FM에 테디도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많이 나와.
0: 계속 나오고 거의 뭐 최근 웬만한 그 알고리즘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이 10년 만에 모여서 IOI가 이제 갑자기란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정말 이 두산의 양이지 선수의 응원가. 이게 원곡이 지금 응원가가 제가 헷갈릴 정도로 잠깐만.
1: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 이거예요?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근데 약간 다르긴
1: 달라?
0: 한데. 아주 약간 달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그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랑 IOI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요게 이제 섞여 버렸는데. 너무 중독성이 강한 거
1: 진짜 이거 너무 예. 그 AI 사진을 너무 잘 만들었어.
0: 그러니까.
1: 그 기대서 예. 그윽하게 바라보는 양의지 선수 표정이 아 이게 묘하게 계속 보게 돼.
0: 그러니까. 근데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응원가 이게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는 이제 간결하잖아요 가사가. 그리고 쉬워서 이런 거는 그 팬들이 자기 팀 응원가가 아니어도 다른 팀 응원가 그렇지. 막 따라하거든요.
1: 들리지.
0: 예.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선수들도 다른 팀의 노래를 막 따라하는 장면도 포착이 됩니다.
1: 예.
0: 꽃집의 아가씨의 원곡인데
1: 아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거군요. 두산의 안방만임 양의지 이거구나.
0: 역시 테디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저도 멜로디가 헷갈렸는데 테디가 해주니까 확실히 이제 딱 오네요.
1: 아하.
0: 근데 이게 이제 그 IOI가 또 양의지랑 만났어요.
1: 맞아요. 네. 그 쇼츠를 만들었어요.
0: 그러더니 어제 IOI가 잠실 두산 홈 경기에서 이제 시구를
1: 했다면서요. 와 봤어요. 대단하다 진짜.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구가 이제 하나의 좀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 자체뿐만 아니라 야구장 밖에서도 이렇게 뭐 밈이나 유행 그리고 유행어 뭐 이런 거로 다르게 또 즐기고 계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삐끼삐끼송.
1: 아, 그렇지.
0: 예, 야구에 이제 아웃송이 있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예, 아웃이 되면 이제 기뻐하면서 아웃송을 하게 됩니다.

있는데 이제 이주훈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가 이제 아웃송이 흘러나오니까 상대팀 아웃 되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삐끼삐끼 이어가면서 했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러면서 뭐 거의 뭐 1억 뷰 넘기고 또 해외 유명 프로팀의 치어리더도 막 따라하고 또 결국

0: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여권 뺏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디 출입 금지 뭐 이런 재치 있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걸 즐기는 문화로 야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요거를 이제 즐기되 너무 희화하거나 상대를 조롱하는 것 이런 것만 경계를 하면서 유쾌하게 맞아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응원 문화 안에서 또 퍼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건강한 그 마음은 예, 꼭 지키면서
0: 그렇죠. 예, 건강하게
1: 매너와 건강을 지키면서 예.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행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보러 가는 관중이 벌써 500만이 넘었으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어마어마한 겁니다.
0: 맞습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밈이 만들어질지 아직 3분의 1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것도 기대가 돼요.
0: 네.
1: 한 주간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IY의 갑자기 원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

0: 아이유아이의 양의지 듣고 왔습니다. 아, 양의지.
1: 아니, 뭐야, 뭐야, 뭐야.
0: 예, 갑자기죠. 아유, 예.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소개하겠습니다.
2: 4127님, 저는 롯데 팬인데요. 어제 랜더스 주장 오태곤 선수가 끝내기 희생타를 치고 인터뷰 때 우는 거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작년 롯데 연패 때가 생각나고 14연패 끊어낸 랜더스 주장 오태곤 선수 MVP 추천합니다.
0: 야, 롯데 팬인데 랜더스 주장 오태곤 선수를 추천했어.
2: 야, 이게 그때 그 연패의 감정을 아시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2: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4127님.
0: 아, 진짜 선수들 오죽하겠어요.
2: 맞아요.
0: 안 이기고 싶었겠냐고.
2: 누구나 겪는,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니까.
0: 맞아요.
2: 어쩌니까.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진짜.
0: 정일용님이 주간 MVP KT 최원준 공주요. 요즘 타격 폼 장난 아닙니다. 타율 순위 때문에 욕심이 날만도 한데 팀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 번트 등 팀 전술도 착실히 수행해줘서 믿음직합니다. KT 1위 탈환 가보자.
2: 와,
0: 공주네요. 야. 근데 최원준 선수.
2: 그러니까 이제 뭐 팬들이 붙여준 건데. 예. 조금 이게 뭐 하여튼 뭐 다들 그럴 수 있지만 말이 조금 많다 뭐 이런 느낌인데.
0: 야, 예쁜, 자태가 예쁜 공주가 아니고.

0: 예, 이 줄임말이군요.
1: 그런가 봐요.
0: 공포에 예. 예. 그거구나.
1: 근데 뭐 하여튼 잘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뭐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뭐 왕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퀸으로 예 언젠가 예. 예. 이우성님,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 선수요. 최근 4경기 연속 홈런 기록하면서 홈런 부분 공동 선두로 등극을 했는데 팀도 1위로 올라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현 KBO 최고의 외국인 타자랍니다. 통산 100홈런 돌파도 축하드려요. 야, 라고
0: 여권 뺏어, 여권 뺏어.
1: LG 팬들은 정말 그럴만합니다. 예.
0: 선수들 다 멋지네요 진짜. 네,
1: 제가
0: 네.
1: 그 오스틴 선수 인터뷰 일요일에 했었는데 네. 99홈런째 인터뷰 질문을 드리고 아 이거 괜히 했나?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 뭐 아웃소라든가 이런
0: 그렇지,
1: 거
0: 그렇지.
1: 근데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오오오. 그래서 100홈런 빨리 쏘아 올려서 다행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0: 응원이 됐네 결국은.
1: 예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예.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 선정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홈런 과자 바로 쏩니다. 자,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나진 아나운서와 인사드릴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정원정 님이 나순이 언젠가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5: 와, 테디는 정말 즐기는 경지에 이르셨네요.
3: 즐기지 피하지 못하니까요.
5: 저도
3: 네, 피할 수가 없어요.
5: 저도 그런 좀 마인드셋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네.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나순이로 언젠가 한번
3: 좀 연습
5: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3: 아니요, 연습 겸 저희 끝인사 해보 구태이 네. 태순이와 나순이로 하죠. 해보 구태이
5: 머뭇거림 많이 낮추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시죠, 가시죠.
5: 예, 이끌어 주시면
3: 같이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해보 구태.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 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8: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사람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아주 넓게 그늘이 생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누군가 의자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뭐 플라스틱 의자, 어느 집에서 쓰던 소파인지 모를 낡은 소파에 바퀴 달린 책상 의자까지 구색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래도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편안하죠. 시원한 그늘에서 잠깐 엉덩이 붙이고 쉬었을 뿐인데 그 약간 개운하면서 느슨한 기분, 임시 공휴일을 마친 우리 아침 가족들의 기분이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6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